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Ray, what's the title?
1: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and the Lessons of Mortality.
0: 세계 최고령자와 죽음에 대한 교훈. 제목이 이런데요. 정확히는 우리 삶의 유한함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기사는 미국에서 최근 개봉된 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그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유한한 삶도 같이 들여다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At any given time, there's one human on our planet who's the oldest one alive. Most of us will never hold that title. But as director Sam Green reminds us in his charming and often moving documentary,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we were all once the youngest person on Earth, if only for a fraction of a second.
0: 어느 순간에든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명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결코 그 타이틀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샘 그린 감독이 현재 극장 상영 중인 매력적이고 때로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 상기시켜주듯이 우리 모두는 한때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을지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존재였던 적은 있습니다. At any given time, we will be the youngest person on Earth. We might not all be the oldest person on the planet, though.
1: But at any moment in time, there is someone
0: there
1: who
0: is,
1: Yes,
0: yes, that's right.
1: Right? So when we say at any given time, it just means at any moment, mm-hmm. at any time we're talking about. And like, at any given time, it could start to rain.
0: Yeah, sure. That means now, later, 5 minutes before, whatever.
1: Anytime. At any moment, it could happen.
0: Yes. 언제든지, 그 어느 순간에든지, at any given time. And how about for a fraction of a second?
1: That's just for a very small amount of time. We know what a second is. A fraction of that, a millisecond.
0: A fraction of a second라고 하면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라는 뜻이고, 이 one second의 fraction, fraction은 분수거든요. 우리 수학에서 뭐 2분의 1, 3분의 1 그 분수. 그런데 그 1초를 이렇게 마치 분수로 쪼갠 것처럼 정말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모두 비록 한 찰나의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존재였던 적도 있습니다.
2: We were all the youngest person on Earth, even if it was for a fraction of a second.
1: Right, because people are babies are constantly being born. Yeah. When you are born, you're the youngest,
2: yes.
1: but
2: and then the next one comes
1: seconds
2: along.
1: Seconds later, yeah. right.
2: Somewhere on this planet, more right. babies are being born.
1: Right, not even seconds later, fraction of a second later.
2: Yeah, exactl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Time moves inexorably, and the real subject of Green's film is how we deal with the implication that someday all of us who are here will be gone. It begins in 2015 with his attempt to glean some wisdom from the oldest person at the time, Susanna Mouchot Jones of New York City's Brooklyn Borough. But at her 116th birthday party, she couldn't keep her eyes open. And it soon becomes clear that this will not be a movie full of sage advice. She died the following year. Over the next decade, Green seeks out the current oldest person, almost always a woman, and often has a conversation of one kind or another. Sometimes they sing or recite poetry. Sometimes they just sit quietly.
0: 시간은 가차 없이 흘러가죠. 그린 감독의 영화가 진정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영화는 2015년 당시 최고령자였던 뉴욕시 브루클린구의 수자나 존스에게서 지혜를 얻으려는 감독의 시도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116번째 생일 파티에서 주인공인 할머니는 내내 눈을 감고 힘없이 앉아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영화가 어르신들이 주는 현명한 조언으로 가득 찬 작품이 되지 않을 것임을 곧 보여주게 됩니다.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세계 최고령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한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토록 오래 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에 듣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서늘한 가을 아침에 우연한 인연으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를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영화,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를 볼수 있는 국내 정식 경로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영화의 감독인 샘 그린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세계 최고령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즉 골수종 투병, 아들의 탄생, 형의 죽음까지도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Ray?
1: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can't help but do the same, but for different reasons. Seeing Atlas get older or signs of the pandemic appear, then slowly fade, I found myself thinking about where I was in each of these moments. I had no idea.

0: idea who the oldest person in the world was at the time, but I can tell you what I was feeling, how I was spending my own days during each of those 10 years. My experiences were mostly different from Green's. But once 2020 hit, I was aware of my own mortality, and so was everyone else.
1: 이 영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역시 보고 있으면은 이 감독의 전작들을 봤을 때와 똑같이 육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외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지만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감독의 아들 아틀라스가 커가는 모습이나 팬데믹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 관객으로서 필자인 나는 그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게 됐는데 당시 내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몰랐어도 그 10년 동안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보냈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은 감독인 그린의 경험과는 대부분 달랐지만 2020년이 찾아오자 나는 내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됐고 그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e all became very aware of our mortality once 2020 hit. Of course, COVID-19 happening at the end of 2019. And can we forget ever, you know, 2020?
0: I wish. Yeah. I wish we could. But
1: you and I were masked up.
0: Yeah.
1: We were still on air, but, you know, we couldn't really see our faces at all.
0: That was a terrible time.
1: Yeah, exactly. So what's thinking about your mortality?
0: The fact that you will die. So humans, all living things are mortal, which means we live and we die. Mm. So mortality just means the fact that people die. Yeah. Living things die, not just people.
1: Mortality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때에 따라 뉴스 속에서 mortality 하면은 사망자 수 아니면 사망률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 이 기사의 필자는 나의 mortality에 대해서 모든 지구인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든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Everyone was hyper aware of their own mortality.
0: Right, where it's like, wow, this, my life could end at any given moment, at any given time.
1: Exactly. Well, let's continue reading.
0: One of the oldest people who Green talks to is Maria Branius Moreira, who would die at 117 in 2024, does offer advice. You are young, she said. Now is the time to do good works. It feels like a benediction or a blessing or maybe a charge. Unlike Green's subjects, you might never be the oldest person, but your years on the planet have meaning too.
1: Green 감독이 인터뷰한 최고령자 중 한 명으로 2024년에 11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Maria Branius Moreira는 감독에게 이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우, 당신은 아직 젊네요. 지금이 좋은 일을 할 때입니다. 이 말은 마치 축복이나 기원 같기도 했고 어쩌면은 임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감독이 인터뷰한 사람들 같은 세계 최고령자가 될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보내는 당신의 세월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All right, so the words, wise words of Maria Branius Moreira were, now is the time to do good works.
0: I remember we did a story on her.
1: Yeah.
0: For sure, because the name's very familiar.
1: Well, Green said, it sounded like a benediction.
0: I think it's the writer says it, the journalist who wrote this article.
1: Okay. Right, okay.
0: benediction is not a word that like I have ever heard or
1: it's a religious
0: ever
1: term.
0: You, right, it's like it means like a blessing, especially good words, well wishing at the end of a religious service. So like just this sentence in general, a benediction or a blessing, it's like a kind of a little bit redundant.
1: 그래요. 그래서 benediction은 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실제로 bless

축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도 혹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 당시에 117세의 세상을 떠난 모레라 할머니가 한 얘기인데,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평상시엔 별로 의식하지 않다가 추석이면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죠.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추석의 달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추석의 달을 올려다보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쯤이면 잘 살아왔지. 스스로를 칭찬도 해주고 혹은 둥근 달을 올려다보면서 누군가의 안녕과 건강을 빌 수 있는 여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클래식 드라이브. 오늘도 정클클에서 엄선한 클래식 명곡들 넉넉하게 들려드릴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 리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에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Moon River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뜨는 추석인 만큼 오늘 1부에선 달과 관련한 클래식 곡을 많이 골라봤습니다. 먼저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감성적인 산책이었다고 해요. 출판을 앞두고 지금의 달빛으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곡을 들어보면 감성적인 산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달빛, 이 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오늘은 하프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프에서는 현을 직접 뜯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가 훨씬 투명하게 들립니다. 하프의 음이 길게 남으면서 생기는 음과 음 사이의 여백도 즐겨보시죠. 드뷔시의 달빛, 앙드레아 비그의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훗날 한 음악평론가의 표현에서 비롯된 건데요. 시인이자 음악평론가였던 루트비히 레슈타프가 이 음악을 달빛이 비치는 루체르누스의 풍경에 비유해서 월광이라는 이름이 굳어졌죠. 하지만 베토벤이 그런 풍경을 묘사하려고 쓴 곡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토벤이 붙인 원래 제목은 환상곡풍의 소나타라는 뜻의 소나타 콰지우나 판타지아였습니다. 오래 굳어온 이름이기 때문인지 차분하게 어두운 정서 때문인지 달빛이라는 이미지가 잘 맞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소나타에서 가장 유명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들립니다. 조용하고 깊은 밤을 상상하며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추 작품으로 27의 2 월광 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으로 27의 희 월광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는 클래식 드라이브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달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드브르자크 오페라 루살카는 체코의 민속적 동화적 세계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결합된 오페라입니다. 주인공 루살카는 호수에 사는 물의 요정입니다. 어느 날 호수에 찾아오는 인간 왕자를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되어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려면 목소리를 잃어야 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 결심을 하기 전 루살카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랑을 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달에게 붙이는 노래입니다. 저 달빛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루살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달은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주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톤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드부르자크 오페라 루살카 중 성트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시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곡에서 다른 사랑을 전해주는 전령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섬뜩한 달입니다. 스페인어로 이어달라로나, 우리말로 하면 달의 아들입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호세 마리아 카노가 만든 노래인데요. 스페인 집시의 달에 관한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집시 여인이 달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달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새하얀 피부의 알비노였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결국 비극이 벌어집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 달의 아들이 웃으면 달도 동그랗게 보름달이 되고 아이가 울면 달이 조금씩 희지러져 아이가 쉴 수 있는 요람, 즉 초생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스페인 대중음악을 상징하는 곡이자 팝그룹 메카노의 이 노래를 오늘은 전설적인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호세 마리아 카노의 이오달라로나, 달의 아들,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호세 마리아 카노의 이호 달라 루나, 달의 아들, 소프라노 몽세랏 까바의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 오늘 이 시간에는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 동안 이동할 때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밴드 리더이자 트롬본 연주자였던 글렌 밀러의 대표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 그대로 달빛 아래에서 부르는 세레나데, 즉 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음악입니다. 들어볼까요? 글렌 밀러의 문나이 세레나데. 원래 재즈 빅밴드 곡인데요. 오늘은 집시 기타 트리오 로젠버그 트리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글렌 밀러의 문나잇 세레나데, 로젠버그 트리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작곡가 알베니스가 스페인을 어떻게 피아노와 기타 연으로 만들어냈는지 잘 보여주는 곡들을 묶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이라는 작품집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여러 지방을 음악으로 묘사한 모음곡이라기보다는 알베니스가 기억하고 상상한 스페인의 여러 얼굴을 음악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 있는 도시죠. 그라나다라는 곡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알베니스는 이 곡에서 그라나다의 화려한 축제보다는 밤의 그라나다를 그립니다. 느긋한 움직임 속에서 피아노가 기타를 뜯는 듯한 반주를 만들어내는데요. 분명 피아노 곡인데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스페인의 기타 세레나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스페인 모음곡 중에 아스투리아스입니다. 실제 음악은 아스투리아스의 민속음악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달루시아 지방의 플라멩고 분위기가 강하죠.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지만 클래식 기타 편곡으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품으로 47 중 그라나다는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아스투리아스는 트리비어 산토스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베니스 스페인문곡 작품으로 47중 그라나다는 알리사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아스투리아스는 트리비어 산토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 클래식 드라이브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네빌 마리너가 주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9월 25일 금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연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시장조 쾌모노 551 주피터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르네 라이보비치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41번 교향곡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인데요. 주피터라는 이름은 모차르트 사후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주피터를 연상시킬 만큼 장엄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붙은 별칭이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워낙 익숙한 멜로디라서 차치 단순한 행진곡처럼 들리지만 원래 두 사람이 내 손으로 연주하는 실내악 작품입니다. 제목에 군대가 들어가지만 군대와 직접 연결된 작품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행진곡 장르 리듬을 활용한 곡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죠.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다니엘 바렌보임과 라드로프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다니엘 바렌보임과 라드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타이틀 아래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입니다. 박쥐는 화려한 가면 무도회와 거짓말, 변장, 오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유쾌한 오페레타입니다. 그런데 이 서곡을 듣고 있으면 아직 막이 오르기도 전인데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긋하고 우아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고 장난스럽게 경쾌한 리듬이 등장하고 왈츠가 흘러나오면서 음악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오늘 들을 연주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원래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두 명의 연주자를 위한 4 핸즈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심박 듀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유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지서곡, 심박 듀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깎이 인형 희망이 나오는 디베레스티망입니다. 디베레스티망은 프랑스어로 원래 즐거움, 오락, 여흥, 기분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음악, 특히 발레와 오페라에서는 본래의 극적 줄거리에서 잠시 벗어나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춤이나 음악을 펼쳐 보이는 춤의 향연 또는 여흥 장면을 뜻합니다. 클라라와 호두까기의 인형 왕자가 도착한 곳은 바로 과자의 나라인데요. 이곳에서 클라라를 환영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먼저 초콜릿을 상징하는 스페인 춤이 나오고요. 커피를 표현한 아라비아의 춤, 차를 표현한 중국의 춤, 그리고 러시아의 춤인 트레팍, 마지막으로 갈대피리의 춤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한 상 가득 차려진 디저트처럼 여러 다양한 맛을 음악으로 맛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각 춤마다 악기가 어떻게 색깔을 바꾸는지도 잘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이막중 디베레스티망, 스페인의 춤, 아라비아의 춤, 중국의 춤, 러시아의 춤, 갈대피리의 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2막 중 디베레스티망.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랩소디 인 블루인데요. 이 곡은 1924년 뉴욕 에올리언 홀에서 초연됐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작곡가 거시인이 직접 했고 공연의 제목은 현대음악의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음악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재즈도 클래식 음악처럼 진지한 음악이 될 수 있을까?

시인의 랩소디 인 블루는 바로 그 질문에 음악으로 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즈의 싱코페이션, 블루스, 즉흥적인 느낌과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한 작품 안에 결합했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선구적인 사례처럼 여겨지는 이 곡. 100년 전, 1924년에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겠죠. 재즈 특유의 리듬과 블루스의 감성을 보여주다가 아주 서정적인 선율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활기찬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이 곡을 듣다 보면 마치 1920년대 뉴욕의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거시인의 랩소디 블루,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추석 특집 클래식 드라이브, 연휴가 끝난 날까지 이렇게 이동 중에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넉넉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오전에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꼭 떠올려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마스네이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로버트 폰 피글리오의 하모니카, 브루스 퍼든 시하는 ICA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너가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이어서 좋다고, 친밀하다고, 너가 나갔다고, 때론 미워 보일 정도로 욕심내 뭔가를 챙기다가도 문득 마음이 허물어질 때면 남에게 속 없이 다 퍼주기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고. 너 역시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다 어깨를 쳐주면 좋겠다고. 내가 가진 단점, 나약함, 자주 하는 거짓말들, 사과하지 못한 실수들,

떳떳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 나만 아는 비겁함, 자신은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손가락질하는 이 마음을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거울을 보듯 중얼거리면서, 그런 게 사람이지. 김신지 작가의 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소은의 사랑할 거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잠비에서 펴낸 김신지 작가의 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내가 어떤 이해 못할 행동을 하든, 그리고 조금 무리한 생각을 전하든, 그 옆에서, 아, 그런 게 사람이니까 라고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따스한 아주 편안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또 신지 작가님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2부에서 또이 절기 박사, 최근에는 김신지 박사로 요약되었죠.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는 그런 요일이기도 하고,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문장 카펫으로 또 오랜만에 신지 작가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린 거고요. 한 3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김신지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셔서 에세이를 한 주에 한 권씩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카페인 분들 한때는 에세이 많이 쓰셔서 올려주시면 그걸로 백일장도 하고 또한 주에 한 분씩 에세이 소개해 드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3년여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신지 작가님이

이제 또글 쓰는 데 집중을 좀 하셔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셔서 오늘이 너무 아쉽지만 네. 김신지 작가님,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그 우리 제철 산문 아마 오늘 2부가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신지 작가님이 책 내시거나 하면 또 그걸로 다시 만날 수는 당연히 있지만 또이 흐름 매번 이렇게 기억하셨던 분들께는 오늘 너무 아쉬우신 그런 마음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부 이렇게 문 열자마자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요. 사연으로 신지 작가님 또 오늘 사연 쫙 보실 테니까 사연으로 1부부터 김신지 작가님께 또 전하고 싶은 말, 그런 인사 아끼지 말고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네 이렇게 문장 카페 열자마자 김신지 작가님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웃으면서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죠?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해주시고요. 소수빈의 말해주라.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주 주제는 귀향입니다. 일간 카페인 귀향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고향이라는 장소가 주는 반가움도 잠시. 우리는 종종 그 익숙하고 오래된 공간 안에서도 묘한 겉돔과 서늘한 이질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궤적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문득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길을 잃은 듯한 헛헛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어코 닿고자 했던 귀향의 진짜 종착지가 지도 위에 찍힌 지리적인 고향이나 낡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인간의 일생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잣대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에서 멀리 밀려나 타향을 떠도는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번듯한 사회인으로 화려한 외투를 겹겹이 껴입을수록 정작 그 안에 고유한 자아는 텅 빈 채 부유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쩌면 완벽한 의미의 귀향이란 타인에게로 뻗어나가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내 안의 가장 깊은 중심,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내면으로 회귀하는 치열한 실존적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이동을 모두 끝내고 익숙한 방에 홀로 앉아 짐을 푸는 고요한 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소모되었던 껍데기들을 천천히 허물어냅니다. 타인의 영토를 떠돌던 자아가 비로소 나라는 절대적인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거창한 위로나 막연한 희망이 없어도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온전히 나의 두 손에 쥐었다는 그 단단한 감각만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강아솔이 부른 다정하게 아름답길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했던 진정한 고향이 결국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 아, 이미 이것을 깨닫고 계신 카페인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만 또 이 생각은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자꾸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번 연휴 동안에 또 나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음악 듣고 더 클래식 열어보겠습니다. 사라강이 부른 Now I Know 그리고 제이크 스콧의 Good Day까지 두 곡입니다.

0: 부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부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눅눅한 한여름의 열기가 낡은 일본식 목조 주택의 지붕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집 안에는 고소하게 튀김을 튀기는 냄새와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15년 전 바다에서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장남 준페이의 기일입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지만 차남인 류타의 마음은 올해 유독 무겁고 껄끄럽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아내와 그녀가 데려온 어린 아들 아스시까지 데리고 이 숨막히는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했던 죽은 형과 비교당하며 늘 가족 안에서 겉돌았던 류타에게 늙은 부모님이 계신 본가는 언제나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었죠. 류타는 마루에 앉아 늙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결코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시간과 함께 발효되고 썩어서 이제는 남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기묘하게 변질되어 버렸죠. 류타는 문득 어릴 적 어항에서 부화시켰던 하얀 나비떼를 떠올립니다. 새의 무리처럼 파닥거리며 일제히 날아오르던 하얀 나비떼, 그리고 그 뒤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번데기의 빈 껍질들을 보며 느꼈던 끔찍한 구역질의 기억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집안에 잘못 날아들어온 나비 한 마리를 쫓으며 어머니는 저 나비가 필시 죽은 맏아들이 찾아온 것이라며 섬뜩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의 죽음이라는 빈 껍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굽은 등과 뒤틀린 감정의 깊은 어둠 속에서 류타는 문득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르고 지독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평범하고 잔혹한 사람들. 류타는 옛날에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 강했던 두 분이 언제까지나 예전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늙고 작아져가는 그 쓸쓸한 과정을 두 눈으로 빤히 지켜보면서도 류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똑같이 우물쭈물거리며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My Father's House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 이야기,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챙겨온 바로 이 책, 아마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쓴 소설, 걸어도 걸어도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이 영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찬한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영화 걸어도 걸어도가 진짜 많은 상을 휩쓸면서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데뷔작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영화를 바탕으로 이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직접 더 세밀한 감정선을 덧붙여서 소설로 펴는 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장남의 기일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하루의 기억이 이 책에 담겨 있고요. 이 결코 지워지지 않겠죠. 세상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후회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은 지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더 클래식 세상의 끝까지 갖고 갈 책으로 언급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이 류타의 어느 보통날이면서 굉장히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그날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늦은 오후 바닷가를 산책하던 무뚝뚝한 아버지는 돌멩이를 주워 파도를 향해 던지며 노는 류타의 의붓아들 아스씨를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한번 갈까? 저 꼬맹이도 같이. 생각지 못한 아버지의 말. 그건 서툴지만 분명 류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는 몸짓이었습니다. 류타는 쑥스러움에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만간 가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끝까지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조만간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류타가 그저 일상을 핑계로 우물쭈물대는 사이 영원할 것 같았던 두 개의 기둥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여름날의 기일 이후 어머니는 불과 석 달을 더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석 달 새에 류타와 아내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가 된 아들을 그리고 손녀를 안아볼 수 없었죠. 텅 비어버린 낡은 본가처럼 류타의 마음속에도 서늘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게 되었다. 류타는 부모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지독한 상실감을 매일같이 곱씹게 됩니다. 생전의 어머니는 늘 치아 관리를 잘하라며 잔소리를 했고 아들의 차를 타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을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류타는 귀찮다는 핑계로 그 작고 다정한 소망들을 늘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류타는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듯 치과에 가기 시작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면허를 따고 차를 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볼 때마다 류타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 생겼지만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했던 깊은 후회와 상실감이 씻은 듯 메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저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가슴 한구석에 남겨질 뿐이었죠. 걸어도 걸어도 결국엔 언제나 뼈아프게 한 발 늦고야만은 서글픈 인생의 시차. 류타는 굽이진 길을 달리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향해 너무 늦어버린 인사를 가만히 건네봅니다. 그 짙은 그리움과 후회의 그림자 위로 15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 집안을 맴돌던 나비 한 마리가 환영처럼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소설 걸어도 걸어도를 꺼내봤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사드리면 되지,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인사하면 되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다음이 기다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 또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음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다정하고 소중한 사람들 많이 안부도 묻고 또 찾아 만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몸이 그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 현대 사회니까요. 만약에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안부 메시지라도 그리고 이왕이면 목소리 대면할 수 있도록 한번 전화통화라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세상의 끝에서도 다시 되새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더 클래식의 이 코너의 큰 효용 중에 하나는 세상의 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보자 라는 데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오늘 하루 잘 챙겨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제철사문 김신지 박사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것,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좋은 날, 기념이 되는 날엔 항상 이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입니다. 당당히 당첨이 또 됐습니다. 김신지 작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신지 박사님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추석 당일입니다.
1: 그러니까
0: 항상 그 무게감이 있는 날들을 이렇게 금요일이 네. 맞게 됐어요.
1: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보름을 제가 이렇게 책임지게 되었네요.
0: 네, 절기 박사로서 어떠십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긴 하나.
1: 뭔가 더 그 절기는 아니지만 추석 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0: 그쵸.
1: 그런 날에 뭔가 이게 적재적소에 제가 배치된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1: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0: 아니요. 우리도 전문가를 딱 정말 제철 사람이다. 제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네. 제철소를 다니는 것 같네요.
0: 아니요.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제가 1부에서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1: 네.
0: 신지 작가님이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북카페 요 제철 사문 시간을 또 떠나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다.
1: 걱정해요.
0: 왜요?

0: 그럼 오늘 추석이어서
1: 네.
0: 다들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정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엔 들으시다가
1: 네.
0: 오늘은 지금은 이동 중이시라든지 성묘를 가고 있으실 수도
1: 네, 그럴
0: 있고요.
1: 수도 있죠.
0: 가족들과 바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못 두고 계시다가 다음
1: 네.
0: 주에, 뭐지?
1: 인사도 없이 갔어? 막 이러실까 봐.
0: 여러분, 전 인사를
1: 아,
0: 왔어요.
1: 그럼요. 인사하러
0: 어디
1: 오셨습니다.
0: 계세요? 네.
1: 네. 아마 다 전달이 될 거예요.
0: 그쵸?
1: 너무 빅뉴스라서 이거.
0: 마음은 또다 전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1: 네.
0: 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1: 네, 우리
0: 네.
1: 또 그래도 이렇게 아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날에 그래도 우리 이 마지막 딱 방점을 딱 찍는 느낌이라서
0: 맞아요.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1: 그렇게
0: 같아요. 저의
1: 느껴져요.
0: 졸업식 날 이렇게 보름달이 커다란 게
1: 졸업식이야.
0: 졸업식이죠. 어느덧 3년이 되어서 이 졸업식처럼 정말 느껴지거든요.
1: 진짜 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그한 세월이네요. 그쵸?
0: 그니까요.
1: 국가 앞에서 보낸 그 3년의 시간이.
0: 맞아요. 약간 그 고은 작가님, 저의 짝언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1: 아,
0: 얘기하는데.
1: 네,
0: 저의 짝언니,
1: 진짜.
0: 우리 피디님은 그 뭐, 담임 선생님?
1: 담임 선생님이요? 하고 맞는 역할 중에서 담임 선생님? 다
0: 바깥에서
1: 좋아요.
0: 저를 진두지휘 해주시니까
1: 네.
0: 그런 느낌 아닌가 하면서 오늘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1: 네.
0: 이 시간을 잘 보내보겠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약간 명랑함이 막 샘솟으면서 이 아쉬운 마음이 살짝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달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영원한 안녕은
1: 아,
0: 아니니까요.
1: 그렇죠.
0: 그럼요.
1: 그럼요.
0: 네.
1: 책 쓰시기 위해서니까
0: 네.
1: 놔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위해서니까 책 쓰셔야 돼요.
0: 진짜 써야 돼요.
1: 지금
0: 제가 편집자님께도 말씀드렸죠.
1: 이렇게 약속 많이
0: 제가
1: 하고서
0: 이제 더 물러날 데가
1: 그러니까요.
0: 없다.
1: 네, 우린 책을 기다리면 되니까.
0: 네.
1: 그렇죠? 자, 오늘 준비하신 책이 가을 풍류가 아주 가득한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이 책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가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님들 추석 당일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박사 오셨는데 오늘의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1: 네, 오늘은 음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음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
1: 네. 오. 마지막 시간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네. 음모든 작가의 그 신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저의 닛값에도 어울리고
0: 가을 어울린다.
1: 가을 풍류. 네. 오늘 추석날 이야기하기에 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읽었거든요. 네. 먼저 책 소개를 드리면 이 애주가의 결심, 세계의 푸른 돌.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일상의 좀 섬세한 결을 포착해온 소설가 음모든의 첫 번째 에세이예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어떤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 종종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맛과 맛 아주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을 논하는 어떤 본격 풍류 에세이이기도 네. 하고요. 이 음모든 작가가 자타공인 봄꽃 애호가 이자 술 애호가, 음악 애호가이기도 해요. 정말 그 조선시대 선비가 환생을 한 듯한.
0: 네. 조선시대 그 풍류를 알던 네. 그런 선비가.
1: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갖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현대판 풍류가 음모드니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발견하고 감각한 것들을 기록해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또 이런 책 보면 정말 뭐 신시 작가님도 같은 불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1: 맞아요.
0: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진짜 아유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부지런히 찾아보고 다니고 어떤 그런 의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맞아요. 저도 제철 행복을 쓴 저자로서 네. 부지런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서울 풍류를 읽으면서 좀 혀를 내더라고요.
0: 서로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1: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이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네. 다가오는 계절에 어떤 가고 싶은 곳, 꼭 가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 두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 읽다 보면은 저의 지도 앱에 막 저장을 하게 되고 아 여기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고요. 이 음모든 작가가 2018년 데뷔 후에 지금껏 8년 동안 12권의 네. 단행본을 냈어요.
0: 와 진짜 부지런히 쓰시네요.
1: 제가 그쵸? 지금 쓰지를 못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써온 원동력이 잘 놀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풍류가 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잘 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서울 풍류니까 서울에 사는 작가가 네.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노포들 또 성곽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뭐 숲속의 도서관 혹은 도심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 서울에서 매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곳 이런 곳처럼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풍류를 꾹꾹 눌러 담은 책 기도 합니다.
0: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너무 재밌잖아요.
1: 맞아요.
0: 정보도 많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모든 지금 모든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작가님 이름이 또 은모든이다 보니까 갑자기 네. 네, 시선이 멎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다면 이런 사람이 쓴 책을
1: 맞아요.
0: 곁에 두면
1: 맞아요.
0: 이거 훨씬 더 다정하게 이 세계에 좀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우리 원래 책 받으시면은 작가님 이렇게 네. 그 책점을 보듯이 펼쳐보시잖아요.
0: 맞아요. 펼쳐가지고 그냥 시선에 딱 꽂히는 어떤 한 문장을 봅니다.
1: 네.
0: 첫인상인데.
1: 너무 궁금해요.
0: 이번에는.
1: 과연 서울 풍류에서는 어떤 페이지가 작가님과 궁합이 맞았는가.
0: 맞아요. 제가 펼쳐봤더니 81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삼치회는 또 어떠한가. 그러고서 그 밑에 단락에 진짜 붉은살 생선회만큼 도톰하게 썰린 삼치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라는 말이 절로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우 막 이렇게 현란하게
1: 삼치회 드셔보셨어요?
0: 삼치회 먹어본 것 같은데요?
1: 삼치회가 네. 또 겨울이 제철이어서 네. 삼치회는 또 어떠한가? 네,

0: 지금 그러니까요. 어떤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쵸.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 삼치회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1: 그리고 또 어떠한 가기 때문에 이게 삼치회만이 아니라
0: 맞아요.
1: 뭐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쓰셨고 여기다가.
0: 맞습니다.
1: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낭독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부분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이 책에서도 역시 어느 부분을 골라와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서문에 이 음모든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마음이 네. 담겨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카페인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1: 이게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제 그 본문의 첫 글자가 세 개가 딱 있었는데 그 첫 세 글자를 읽고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 세 글자를 딱 낭독 지점에 첫 시점으로 또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어떻게 읽어주실지 저 지금 아. 기대평을 좀 밝힌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목을 가다듬고 한번
1: 네.
0: 네, 해보겠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잘한다. 음악 취향의 한편에 국악이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 공연장에서 종종 사회자가 관객들에게 추임새를 연습시키는 광경을 접하게 되었다. 사회자는 자신이 얼씨구 하고 외치면 잘한다 라고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어김없이 지화자와 좋다가 짝을 이루어 등장했다. 그럴 때면 내심 나는 연습까지 거쳐서 하는 추임새에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고도로 숙련된 관객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이다.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명창의 심청가 몇 대목을 직접 보고 들었을 때였다.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서 흥을 돋우며 소리꾼과 호흡하는 관객들의 추임새가 어찌나 절묘하던지. 능숙한 호응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극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처럼 명확하게 체감한 순간도 없었다. 이후로 몇 해가 흘렀지만 멋들어진 추임새를 외쳐야 할 순간에 나는 여전히 머뭇거린다. 능숙한 국악 관객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번번이 절감한다. 잘한다는 말을 잘하는 일도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좁은 땅덩이 안에서 인적 자원을 주축으로 고도 성장을 거듭한 사회의 일원이므로 첨예한 경쟁에 시달리며 내면화한 엄밀한 평가 잣대를 안팎으로 휘두르기 십상이니 타인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 잘한다는 말을 양껏 들려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럴듯한 성취를 위한 자기 착취와 자기 검열에 지친 이들의 입에서 휴일이면 마냥 누워있고만 싶다는 말이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현상도 어찌 보면 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몇 해 전부터 소설 창작에 도전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며 반복해서 전했다. 단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으니 일단 씁시다. 쓰지 않으면서 압박에만 시달리는 것과 쓰면서 궁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랍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세상 구경도 하면서요. 새로운 공기를 들이쉬고 그간 모르고 지내던 리듬을 타보기도 해야 소위 영감을 얻는 일도 일어날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잘하고 싶은 일은 꾸준히 하자. 계속하기 위해 잘 놀기도 하자. 잘 노는 일에 관해서라면 며칠이고 떠들 자신이 있는데 그간 쌓아둔 이야기거리 안에는 서울의 존재감이 제법 크다고 여긴다. 광화문의 빌딩 너머를 지키고 선 북악산과 인왕산, 북한산의 위용은 맑은 날에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특히 비가 갤 즈음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안으로 들어온 듯한 정취를 자아내며 산책을 부추긴다. 산책의 제격인 곳 중에는 물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하루치의 작업을 마치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만나는 야경이며 한강에서 뻗은 천변을 걸으며 사계를 감각하는 일은 평생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곁들일 책과 음악을 골라서 궁궐 안을 누비고 궁 안에 위치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는 맛도 각별하다.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며 찾아가는 취미를 붙였건만 아직 못 가본 곳이 더 많은 음악 감상 공간과 작은 서점에 들르면 그때껏 모르고 지내던 작품들이 어서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네. 이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느긋하게 감상을 나누며 술잔을 부딪히는 일만한 호사가 있을까. 유달리 마음에 남는 곳은 소설에 담아볼 궁리를 하며 계속 쓰는 일과 잘 노는 일을 연결하는 기쁨도 느껴본다. 꽤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풍류를 좀 알지 하는 평을 듣고 싶었다. 자랑 같지만 마흔을 넘기고 이따금 그와 비슷한 말을 듣고 난다는 기록을 여기에 남겨본다. 그러니 또 모를 일이다. 풍류를 즐기며 지내다 환갑을 넘길 즈음이면 잘한다 하고 외치는 일 또한 잘하게 될지도. 그 양반이 가락을 좀 알지 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깨춤을 출지도.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덩달아덩 덩덩덩덕쿵

0: 음모든 작가의 책 서울풍류 중에 한 부분 김신지 박사가 아주 잘한다 하고 읽어주셨습니다.
1: 아, 부담스럽게 나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0: 괜히 거기에 집중하라고 미리
1: 맞아요,
0: 얘기를 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이어서 추다해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까지 띄워드렸거든요 지금.
1: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방금 노래처럼 좋다 이렇게 했는데
0: 잘하시는데요?
1: 하지만 제가 혼자 하려고
0: 근데 아까 위용이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위엄도 있고 위용도 느껴지고.
1: 네. 그랬던 걸로 하고요. 네. 그
0: 네.
1: 이 부분을 읽으면 생각한 게이 잘한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0: 네.
1: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악을 들을 때
0: 네.
1: 적재적소에 이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0: 그쵸.
1: 직접 공연을 하는 분과 관객이 호흡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정말
0: 네.
1: 아름답다고 우리가 충분히 감탄하는 것, 좋은 것을 충분히 좋다고 표현하는 것, 맛있는 것을 정말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다이 잘한다라는
0: 네.
1: 추임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적재적소에 흥을 돋우면 소리꾼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0: 네.
1: 눈앞에 있는 것에 적절한 감탄을 보내는 거? 근데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음모든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우리의 이 압축성장 시대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 잘한다, 뭐 좋다, 맛있다 하는
0: 그쵸.
1: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인색한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고, 또
1: 맞아요.
0: 그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은 콕콕 집어내잖아요.
1: 근데 사실 풍류를 즐기려면 이
0: 네.
1: 잘한다를 적재적소에 정말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0: 아.
1: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0: 네.
1: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잘 놀기도 하자라는
0: 네.
1: 작가의 말처럼 스스로에게도 수고한 스스로에게 아, 너 잘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 풍류를 마치 포상처럼 또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낭독할 그 부분으로 골라왔습니다.
0: 이책그 부분마다 이제 풍류 노트가 붙어 있잖아요.
1: 네.
0: 예, 거기에 보니까 그 물길이나 시장 주변의 제철 메뉴 식당을 공략하라. 이 노포 레이더 가동법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좀 재밌던데요?
1: 맞아요. 이한 편의 글 끝마다 이제
0: 네.
1: 풍류 가이드로서 그렇다면 이 글에 해당하는 풍류를 서울에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하고
0: 네.
1: 팁이 계속 붙어 나오는데요. 이 노포에 대해서 작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내가 전부터 다니던 곳 중에 자녀나 조카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곳. 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노포 레이더를 그럼 어떻게 가동시켜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예로부터 마을이란 물길 가까이에 생겼기 때문에
0: 네.
1: 그날 내가 향하는 목적지 근방에 하천이 흐른다. 뭐 중랑천, 오이천, 양재천, 도림천, 홍제천 등이
0: 네.
1: 있죠. 그런 곳 주변을 살핀다.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골목을 돌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현판이나 그 메뉴판에 제철 메뉴가 써 있다면
0: 네.
1: 그곳에서는 오늘 식사를 기대해도 좋다. 라고 이 마치 갓을 쓴 선비가 이
0: 그러네요.
1: 낯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0: 네.
1: 내가 풍류와 정취와 이 맛과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지 마치 가이드 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어요.
0: 이게 물길이나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을 딱 짚어주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찾는지까지 나오니까 그냥 생존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1: 그 일러스트가 곁들여져 있는데 책에
0: 네.
1: 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갓을 쓰고 있어요.
0: 아.
1: 작가님이 그리고는 물길이 흐르는 걸 보니 여기가

0: 없는 괴로움 뭔가 이런 느낌으로 네. 앉아있는 부분도 등장하는데 이 가이드를 따라 좀 서울을 탐험해 보신다면은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고요.
1: 재발견하는 거죠.
0: 네. 그리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이제 여행하러 오시는 또 분들께는 네. 이게 진정한 로컬 추천이거든요. 아. 그 흐름을 따라서 또 내 일정을 한번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좋습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게요.
0: 네. 그 다음으로는 딱 요즘의 가을 날씨를 묘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9월 날씨가 정말 청명하지 않나요?
1: 너무 깨끗하고요. 네.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뜨거워서 이런 날씨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0: 맞아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정말 쾌청한 날에는 선물 풀어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와, 진짜. 느낌이 드는데 딱 그런 하루에 해당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철 산문답게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그 주 일요일은 종일 집에서 쉴 셈이었다. 그랬건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불투명한 것이라고는 한 점도 들이지 않은 듯 마냥 환했다. 익숙한 풍경이 명도와 채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모습. 산책이라도 나서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는 듯한 풍경에 바람도 가세했다. 때는 9월 중순. 한 주 전만 하더라도 한밤에나 불던 바람이 윙크를 날리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한낮의 볕은 아직 뜨겁더라도 이 몸이, 그러니까 시원하지만 냉랭하지는 않은 바람이 견딜만하도록 도와주리라고. 날씨와 계절의 유혹에 못 이겨 외출할 채비를 하며 속으로는 어느 곳을 걸어볼지 가늠하는 분주한 시간. 기왕 100기를 든 만큼 동네 한 바퀴로는 성에 찰 것 같지 않았다. 일요일이므로 인파가 집중될 만한 도심은 제하고 어느 정도 그늘이 보장되면서도 살랑이는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떠올리자 선명해지는 한 글자. 그것은 산이었다. 산에 갈까 싶을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아무래도 남산. 다음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근방에서 곧잘 마주하는 북한산과 인왕산을 꼽게 된다.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는 연희동 넘어 안산도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곳곳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언제든 훌쩍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해 존재 자체가 마음의 창을 여는 상쾌함으로 다가온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정상까지 향하지 않으면서도 산을 즐길 수 있는 길의 존재인데 둘레길이나 자락길 중에 난이도가 하로 구분된 길을 찾으면 놀랍게도 코스의 길이와 소요시간과 함께 대부분 지도 앱에 표기되어 있다. 산의 하단에서 중턱까지를 잇는 완만한 경사를 통해 등산보다는 산책에 가까운 농도로 이끄는 경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몇몇 후보지 중에서 이날 내가 고른 것은 인왕산. 버스에서 점찍은 경로는 이러했다. 인왕산로를 따라 사직단에서 인왕산 하단을 둘러서 부암동까지 걷기.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사직단을 지나 도로 곁에 난 숲길을 걸은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갈림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유혹, 선명한 물소리에 홀린 듯 경로를 수정하게 된 것이다. 계곡물 소리에 이끌린 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에는 이 근방에서 물소리를 의식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엊그제 내린 비로 몸집을 불린 것일까? 궁금해하며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등장한 수성동 계곡은 폭이 넓은 지점도 1m 남짓, 수심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얕았다.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는 곳 근방에는 도롱뇽 및 개구리알 채집을 금지한다는 공고가 보여서 맑은 수질을 짐작하게 했고, 그러니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냐는 듯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계곡물에 두 발을 담그고 있는 풍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코끝에는 솔향기가 스치고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정작 그늘에 자리를 잡은 나는 습관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서 눈을 감은 채 몇 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물과 돌이 쉼없이 부딪혀서 내는

상쾌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다 살며시 감았던 눈을 뜨자 계곡 건너편에서 한낮의 볕을 퉁겨내는 미루나무 잎의 푸른 일렁임에 눈이 부셨다. 자연 속에서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뜨면

어쩐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날 아침에 바람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유혹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서.

0: 생각의 여름에 긴 비가 그치고 띄워드렸습니다. 음모든 작가의 책 서울풍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서울풍류 속으로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그리고 이 아침에 하늘과 바람 우리 지금 너무 알고 있잖아요.
0: 네.
1: 이거 어디 나가야 되는 날씨인데? 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드는 가을 날씨가 왔을 때 이 포인트는 정말 이거 같아요. 이 유혹에 지는 거죠, 그냥.
0: 네. 아,
1: 이 가을
0: 져주는
1: 바람에
0: 거죠?
1: 유혹에 져주고
0: 맞아요.
1: 어디 갈까 하고 궁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바쁘게 몇몇 군데를 떠올리는 건데
0: 네.
1: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둘레길이나 자락길 중에 난이도 하로 되어 있는 곳을
0: 네.
1: 걸으면 그렇게 뭐 땀나거나 힘들지도 않고
0: 그렇죠.
1: 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리고 누구나에게 쉽게 권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서요.
1: 맞아요.
0: 예.
1: 꼭 뭐 서울이 아니어도 각자가 살고 계시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지역에서 둘레길 또 이런 자락길 많을 텐데요.
0: 네.
1: 아, 산은 난 힘들어서 라고 생각하셨거나 이 정상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은
0: 네.
1: 이게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0: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수성동 계곡이라고 하면 이 저는 너무 여기 진짜 좀 이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처까지는 항상 가도 이 수성동 계곡의 너럭바위 이런 것을 제대로 즐긴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게 은근히 수도권 살면서도 수성동
0: 네.
1: 계곡에 그리고 이 음모든 작가 갔을 때는 비 내린 이후여서
0: 네.
1: 마침 이 건천에 물이 차 있어서 더 물소리가 잘 들렸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명성만 듣고
0: 맞아요.
1: 못 가본 풍류가 아주 정취가 좋은 그런 곳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누가 얘기하면 아 수성동 그래 겸재정성 그림에도 나오고 윤동주 시인 여기 매일 그렇게 뛰었대잖아.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1: 맞아요.
0: 막상 내가 그곳을 누려봤는가
1: 그렇습니다.
0: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공백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맞아요. 이 그 수성동 계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조선시대부터 이 선비들이 찾아와서 계절을 즐기고 시를 짓던 곳, 문예활동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지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바로 아래쪽에 윤동주가 머물던 하숙집 터가 남아있거든요.
0: 네.
1: 아침마다 그 하숙집에서 나와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수성동 계곡에서 아침 세수를 하고 연희전문학교로 등교하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성동 계곡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세월과 풍경을
0: 그쵸.
1: 또 생각하면은 지금 또 현대인의 입장에서 찾아가 보는 그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어떤 사람들은

0: 는이 풍류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들여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고 힘이 너무 빠져서 지금 약간 다 시니컬하게 보여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도 왠지 음모든 작가는 해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음모든 작가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0: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고.
1: 네. 그래서, 아,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0: 네.
1: 나에게 좋은 풍경을 보여주고 그래도 이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할수 있는 어떤 활동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는 그 조금의 부지런함, 조금의
0: 네.
1: 애정, 이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작가도 작업은 집에서 하고 도시 산책과 여행을 통해서 활력을 찾는 편이기 때문에
0: 네.
1: 겨울에는 아무래도 취약해지고 우울함이 좀 찾아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울을 경계하리라 이런 다짐보다는 더 명확한 조치를 꾀해야
0: 네.
1: 된다라고 하면서 올겨울 맞이하면서는 긴 겨울 동안의 기분 전환을 위한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는 대목이 있거든요. 집 근처에 겨울 특산 메뉴가 있는 곳.
0: 네.
1: 생굴을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굴 덕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각자가 좋아하는 겨울 특선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취급하는 곳, 뭐 레코드 앨범을 재생해주는 좀 음악에 힘을 준 곳,
0: 네.
1: 그리고 새로 열어서 궁금한 곳, 실내에서 한강이나 겨울산 같은 좀 겨울의 정취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 겨울에 가고 싶은 뭐 온실 이런 곳들. 다 정리를 해두고 겨울에
0: 네.
1: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그곳을 좀 선물하듯이 데려가 주는 거죠. 그래서 풍류를 우리 음모든 작가님만큼 못하더라도 나
0: 네.
1: 자신을 위한 목록을 계절마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건참 좋을 것 같아요.
0: 신지 작가님은 이미 두툼하시잖아요.
1: 저 두툼한 때도 이
0: 네.
1: 책을 보면서
0: 또
1: 지도 앱을
0: 마음이
1: 열어서 아니 여기를 그러면 이런 계절에 가면 좋겠네 하면서 또 저장을 해보기도 하고
0: 네.
1: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도 이 계절에 맞는 풍류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지 이 풍류 가이드에 그 안내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어갈게요. 제이 레빗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두 곡입니다.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은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멀

0: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책은 물론 서울 풍류,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 내 일상 풍류라는 의미로 좀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다 작가님의 추천사 보면 작가가 말하는 풍류란 지금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를 호사롭게 즐기는 것.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곳에서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 같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호사롭게 즐기는 것. 이거 이번 추석 연휴에 마음에 넣어둘 만한 문장으로 간직하시면서 한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풍류를 양껏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철 산문에 많은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신지 작가님, 어떠세요?
1: 저는 5년 일기장을 쓰다 보니까 거기 정말 지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0: 맞아요.
1: 처음 방송 왔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그리고 어제 작가님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항상 오면은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게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점점 이 긴장이 완화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뭔가 또, 오늘은 좀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잘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일기장 보니까 적혀 있고 이래서 어제 일기 쓰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0: 그쵸,
1: 네. 그래서,
0: 진짜.
1: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일기장 쓰면서 느낀 게, 한 시절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마 북카페와 함께한 3년이 저에게는 한 시절에 3년짜리 그 정말 그 학교 다닌 것처럼 라디오 학교를 제가 여기서 수료하고.
0: 우리 동문이에요?
1: 네.
0: 네, 눈물 날것 같아, 또. 아, 신짜 그냥 워낙 잘
1: 네.
0: 울리시기도 했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서 책을,
1: 더 울렸어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
0: 한 2주 울리고, 1주 웃게 하고, 또 2주 울리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어요. 그쵸?
1: 맞아요. 그래도 그 작가님 울렸다는 것은 제가 그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은 책을 잘 가져왔다는 것 같기도 해서 약간 변태처럼 한번더 울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저는 그 신지 작가님 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가 쿵 하면 짝 하는 걸 너무 잘 이렇게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툭툭 되는 느낌이어서 그게 참 좋았어요.
1: 새로 오시는 작가님도
0: 잠깐만, 눈물 날
1: 정말
0: 거거든요. 이러죠. 새로 오시는 작가님.
1: 새로 온 작가님 좋겠지만 절 잊으시면 안 돼요.
0: 지금 우는 거 아니죠? 우리 그 카페인님들 지금 목소리로만 듣는데, 아니, 눈물 날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아, 잠깐 촉촉해요, 지금.
1: 아니에요. 전 울지
0: 찔러봐도
1: 않겠습니다.
0: 돼요?
1: 찌르면
0: 눈을.
1: 우는 거잖아요.
0: 네, 눈물 나는지.
1: 지금 작가님 코가 지금 입고 계시는 옷과 똑같이 핑크색이 됐어요.
0: 맞아요. 전 눈물 나요. 아,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제가 신지한테 너무 편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빠라고 불렀던 그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1: 그치.
0: 화들짝 놀랐던 거 있잖아요. 신지 오빠.
1: 잊지 못할
0: 발언.
1: 장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해졌으면 지금 마치
0: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1: 거실에서 저녁에 이야기
0: 저희
1: 나누는
0: 남편한테
1: 것처럼
0: 하는
1: 네.
0: 줄 알고.
1: 저에게 아니 오빠 근데 라고 하셔서
0: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택시 기사님, 우리 카페인분들도 실시간 그 상황을 다
1: 맞아요.
0: 이제 알게 되셨지만 제가 탔던 택시를 또 이어서 신지 작가님이
1: 맞아요.
0: 타시고 못다 들었던 얘기를 또 전해주시고 그랬던
1: 맞아요.
0: 거.
1: 진짜 많은 추억이 쌓여 있어요.
0: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억들 지금 우리 둘이 대표로 얘기했지만 아마 카페인님들도 들으시면서 저도 추억 있었어요. 이 신지 작가님 코너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그 항상 어딘가 지역으로 북토크나 강연 갔을 때 조용히 수줍게 다가오셔서
0: 맞아.
1: 카페인이에요 하고 인사해 주실 때 너무 반가우면서 진짜
0: 맞아요.
1: 편애했거든요, 제가. 카페인이세요? 하면서 막 사인할 때도 엄청 반가워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북카페가 주신 선물이 너무 많죠.
0: 편애했던 거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1: 그럼요.
0: 계속
1: 편애할
0: 진행.
1: 거예요, 앞으로도.
0: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1: 네.
0: 신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많은 제철 산문들 또 다시 듣기 통해서 우리 카페인분들 놓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다시 또 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제철 음식 먹으러 가요. 네.
1: 맞아요.
0: 지금 뭐가 제 차례인가요?
1: 저희끼리 그럼 디프리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 여러분.
0: 대표로 하는 거예요. 네. 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1: 네. 아, 진짜 오늘 오는 길에도 너무 기분이 묘하고 집에 가는 길은 더 묘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디 멀리 가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고 책을 써서 돌아오겠습니다.
0: 다른 데서 발견하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책을 써야 되는 분이 지금
1: 놀고 있네.
0: 북카페를 등지고 갔는데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노는 것도 근데
1: 맞아요.
0: 잘한다 해야 되니까요.
1: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를 떠올리면서 제철 행복 꼭 잘 챙기면서 지내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에세이 숙제는 안 드리지만 제철 네. 행복은 제가 영원한 숙제로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0: 못 보낼 것 같다. 네, 그러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에 그럼 책 들고 또 북카페에 놀러 오세요.
1: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니엘의 Hours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음악과 스크린으로 우리를 찾아주는 거장 로이치 사카모토의 또 다른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영화는 그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밀착해 담아낸 다큐 영화입니다. 감독 오모리 켄쇼는 이렇게 말하죠. 루이치 사카모토는 자신의 병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결국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대단한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요. 병마로 고생하는 자연인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음악을 놓지 않는 예술인 루이치 사카모토의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루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유족의 부탁대로 너무 슬프지 않게 그려내려 최선을 다한 작품이랍니다. 그가 떠난 후 과연 보름달 몇 번이나 떴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비행 이승열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추석 연휴 편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들었습니다. 루이지 사카모토의 Put Your Hands Up 피아노 버전이었습니다. 3년 반의 모습, 영화를 보지 못한 입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뭐 일상, 작업기, 그리고 미공개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들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 3년 전 3월 달이었죠.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음악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시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작품. 예술가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자택에서 촬영한 영상도 있고 병원 생활 기록도 있고 그의 작업 노트도 자료로 활용이 돼서 영상에 담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 일본에서는 11월 28일에 개봉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한국 개봉은 아직 정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름달을 우리가 보낸 것일까? 23년도 3월 이후로 이 언급은 뭐 사카모토의 그 자서전 제목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비유를 아시겠네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였죠. 그가 써낸 자서전이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을 떠났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사후에도 축복받은 그런 예술가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카모토의 음악인데 피처링 참여로 그가 함께한 작품 하나 그리고 그의 음악을 재해석한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 하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포르투갈 마드리드 출신의 작곡가죠. 호드리고 레앙의 2004년 음반에서요. 브라질의 호사 바소스와 루이지 사카모토가 함께한 호사 장미 골랐고요. 이어지는 곡은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해석한 사카모토의 탕고 이솔라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죠. 섬이라는 제목의 이 버전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포르투갈의 호드리고 레앙의 2004년 음반에서요. 브라질 아티스트 호사파소스 그리고 루이치 사카모토가 함께한 호사 장미 먼저 들었고요.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해석한 루이치 사카모토의 땅고 이솔라 섬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첫 곡으로 사카모토의 Put Your Hands Up 들었는데 이 보통 트리비아라고 하죠. TMI라고도 요즘은 얘기할 것이고 뒷이야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다큐 영화가 어떤 구성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상상하기에 류이치 사카모토는 광고 음악도 많이 만들었고 광고도 많이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일본 여행 갔다가 TV에서 막대 과자 선전에 사카모토 선생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Put Your Hands Up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양강장제 광고 음악으로 짧게 썼던 곡이 발전이 된 거라고 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9월 25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기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87회 수상작 살펴봅니다. 프랑스 영화음악가 알렉산드르 데플라가 영화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부문에서는 미국의 커먼 그리고 존 레전드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셀마의 주제가 글로리를 함께 만들고 불렀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에서 기어막 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87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프랑스의 작곡가 알렉산드르 데플라에게 돌아갔죠. 웨스 앤더슨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스코어였죠. 이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판타지죠. 그래서 음악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100년 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독일이 뒤섞인 가상 국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악을 위해서 오케스트라에 익숙한 선율 대신에 발랄라이카, 침발룸 등의 이 동유럽 전통악기들을 대거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국적이고 기발하고 동화적인 풍부한 상상력의 영화와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커먼 그리고 R&B 아티스트 존 레전드의 글로리 듣고 왔는데요. 실존 인물이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따르는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감독인 에바 두버네이의 영화 셀마 주제가 들으셨습니다.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라고 유명하죠. 1965년 3월 미국 알라베마주의 셀마에서 출발해서 그 주의 주도 몽고메리까지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보장해 달라 라고 평화적인 시민권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긴장감 넘치고 진압하는 경찰, 군경찰이 어떤 무력을 동원할지도 모르는 그런 촉발의 상황에서 묘사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어서 금주의 세계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음악 키워드 관련해서 다른 곡들 골라봤는데요. 월요일 키워드는 수어 말라이넨 탱고였죠. 이른바 핀란드 탱고. 그 장르의 또 대표 아티스트 중 하나인 에이노 그렌 그의 66년 발표곡 스위스 비올라얀 알라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을 마가목 나무 아래에서라는 애수짙은 쓸쓸한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화요일 키워드는 하이라이프였습니다. 가나의 대표 하이라이프 아티스트를 만났는데 오늘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로비트와 하이라이프를 또 접목한 거장 올란도 줄리어스라는 분의 1960년 발표곡 하나 골라봤습니다. 하구와 나나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게 소설 제목이었다네요. 61년에 발표된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는데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하고와 나나고요.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해서 화려하지만 또 비난을 받을지언정 가부장 체제에서 그런 사회에서

카시우스는 듀오입니다. 필립 스달과 붐바스. 우리가 다프트 펑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프트 펑크는 아는데 카시우스는 좀 생소하네요. 아무튼 카시우스는 다프트 펑크와 함께 프렌치 터치, 이 90년대 이 무브먼트를 이 열풍을 이끈 선구자였다네요. 그들의 발표곡의 제목은 1999이네요. 네. 뭐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프렌치 터치가 여기 있다라는 선포하는 의미의 곡이라고 하는데 디스코의 퀸, 다나 서머의 음악 등이 샘플링 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목요일 키워드 중추절과 달을 테마로 고른 음악입니다. 일본 아티스트 유미 아라이의 지온 반메노즈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1976년 발표곡까지 네 곡 쭉 이어서 함께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스페인의 아나벨렌, 브라질의 시구바르키가 부르는 말 이 루나, 바다와 달입니다. 시구바르키가 1980년에 발표한 자작곡, 아나벨렌이 원곡자와 듀엣으로 재해석해낸 1997년 버전이죠. 금지된 사랑에 빠진 연인이 달과 바다의 주선으로 죽어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적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랑을 사랑했다. 밀려온 파도에 소금기가 밴 입술로, 폭풍에 상처입은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아득히 떨어진 도시에서 그들은 고요한 사랑을 사랑했다. 밤의 해변에서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행복에 취했다. 달이 빛조차 사라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사랑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어 저마다 떠들어댔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고 그 후 달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남자는 바다를 갈망해서 벌거벗은 채 바다로 향했다고. 세상이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들은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두 눈은 흘러가는 강물을 따랐다. 달빛을 가득 품은 채 지금도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그들은 강둑에서 고비치는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강물을 마셨고 해초 사이에서 온 몸에 나뭇잎을 붙인 채 그렇게 떠내려갔고 마침내 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서서히 물고기가 되었다. 조개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가 되었다. 보름달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알이 된 그들은 바다와 가까이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 전한 노래 브라질의 쉬쿠바라키 그리고 스페인의 아나벨레의 듀엣 말이 루나 바다와 달이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자즈가 부르는 라 룬, 달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0: 모닝 스페셜.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오늘 2부 첫 곡, 맨앵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안젤리크 키조의 2002년 곡 아프리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이월드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 음악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조촐하게 엽니다.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열대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세계음악 키워드 하이라이프를 하다가 좀 더 들어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디깅을 해본 거고요. 그 결과로 가나의 요즘 세대 활동하는 키에 키에쿠라는 기타리스트 작곡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1부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로비트 아티스트가 하이라이프와 접목한 그런 시도를 한 음악도 듣고 왔는데 오늘 소개할 키에키에쿠는 하이라이프와 어떤 연관이냐면요. 그러니까 빅밴드 형태의 하이라이프가 초기 약간 클래식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점점 그게 기타 위주의 그런 체제로 좀 변화한 것 같아요. 뭐 펑크나 그런 요소들이 유입되면서도 그렇고 그건 일렉트릭 기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서아프리카의 하이라이프를 비롯한 대중음악 장르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핑거스타일 주법이 있어요. 그게 팜 와인이라는 이름도 좀 예쁜 것 같아요. 팜 와인 기타 스타일. 팜 와인? 레드 와인도 아니고 화이트 와인도 아니고 팜 와인. 야자수를 증류해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라이프의 태동기나 뭐 이렇게 주요한 음악 스타일이 스멀스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지역이 항구나 그런 도심의 바였다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서민의 노래, 도시 거주자들의 이렇게 뭐 그런 음악 형태나 장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유흥이 있는 곳에서 출발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잔하고 시름을 잇는 상황에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팜 와인 전통은 그러니까 꽤나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뭐 오늘 말고 주중에 그 프렌치 터치에 대해서 뭐 유로뉴스라는 매체에서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DNA는 어디 가지 않는다. 후대가 계속 이어받는 거다라고 했듯이 하이라이프도 마찬가지죠. 1900년도 초반부터 뭐 5, 60년대를 거쳐서 쭉 이어져서 2026년 지금 키에키에쿠 같은 헌신적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죠. 뭐 우분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뭐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전통, 그러니까 민담 또 구전 그리고 어떤 그 철학과 교훈을 써서 텍스트로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약간 뭐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전설이잖아요. 근데 오늘 키에키에쿠라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아, 누군가는 그 내부에서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게 옛날 얘기처럼 우리 이먼 한국이란 나라에서 저라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거니 영화에서 뭐 부풀려진 스토리 요소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이 위태위태한 그런 전통을 하이라이프가 됐건 뭐 팜와인 전통이건 기타 연주건 뭐 작곡의 형태건 그걸 실전적으로 이 곡을 만들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생각에 좀 반성도 했고 큰 반성은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는 100%는커녕 20%를 알기도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즘 뭐 개인적인 고백형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라면 그리고 요즘 크리에이터들의 얘기도 뭐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게 거의 99.9%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라이프 특히 팜와인 전통의 어떤 이렇게 소소한 목적에 상업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음악 형태의 가장 큰 목적성은 이 삶의 철학이나 지혜나 그 원리를 후대에게 전하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골라온 7곡, 일단은 8곡인데요. 총 보너스 빼고 7곡은 모두 키에키에쿠 음반 2장에서 골라봤는데요. 일단 첫 곡, Pay Me Friday라는 영어 제목의 곡, 유일하게 영어 제목의 곡인데요. 이게 금요일 밤에는 돈 갚아라 뭐 이런 거죠. 거칠게 좀 해석하자면. 근데 돈 갚아라 이렇게 단도직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하네요.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황을 이제 경위를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날 소액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내가 거액을 빌려줬어. 근데 넌 만날 때마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는데 나 만날 때만 어려운 것 같더라. 내가 가고 나면은 너 흥청망청하던데. 신뢰는 중요한 거다. 은혜를 잊는 것은 좋지 않다. 빚을 지면 약속을 하면

거기는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나긋나긋 얘기하는 그런 곡부터 그런 비유가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내하라, 참으면은 뭐 나아질 것이다 이런 교훈은 요즘도 있죠.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생각에는 이 그런 인내하라, 참아라 뭐 이게 왠지 더 아프리카적 교훈에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그렇게 인내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조금씩 새가 둥지를 짓는다. 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접적인 어떤 외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팜 와인 전통에 자주 등장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여기 써 있네. 나무가 등장하죠. 나무. 생각해 보면 요즘 노래 나무? 좀 생소한 비유의 요소일 것 같긴 하네요. 강도 등장하고, 야자수, 인내 끝에 단맛? 뭐 이런 비유일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은유는 시장이 등장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낸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좀 생소한 것 같긴 하네요. 화개장터,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옛날, 수십 년 전. 오늘 소개하는 음반은 2016년 음반 한 장, 그리고 2024년 음반 한 장. 제목들이 아까 소개한 금요일 밤에는 돈을 갚아줘로 시작해서 내 마음속의 얼굴 한 걸음씩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었네. 그다음에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 해석을 AI가 못 해내는 제목 하나, 그리고 무지개라는 곡까지 일곱 곡입니다. 아무튼 도시생활자, 아니 내가 도시생활자인가? 아니 수도권 생활자니까 그것도 정확한 의미의 도시생활자는 아니구나. 저는 어떤 생활권의 생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런 아프리카로, 특히 팜와인 기타의 이, 피하고 싶은 단어 천지네. 목가적 이것도 피하고 싶고, 그 생활권, 그 문화권의 그 시간대에 그 가치 체계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물리적으로도 멀기도 하지만 그래서 힘든 거 아닐까? 다른 시간대와 문화권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한데 동경이 되는, 동경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기타를 좋아하니까 팜와인 기타리스트. 오, 생소한데? 그리고 하이라이프의 그 정서와 아프로비트의 리듬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인, 제가 솔직히 말해서 페라쿠티의 그 격정적인, 그리고 약간 트랜스에 빠지는 듯한 반복적인 리듬 구조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 아프로비트와 하이라이프가 어떤 비율로 섞였느냐가 좀 민감하게 좀 취향을 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그래서 전통만 고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음반에서는 아프로 펑크, 아프로 비트, 뭐혼 섹션도 막 충분히 운영하면서 그런 좀꽉찬 음악도 선보이는데요. 어떤 음반에서는 이좀 복고주의적인 그런 보존의 의미에서 그런 음악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취향대로 골라서 들으려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궁무진하더라. 오늘 소개하는 키에키에쿠의 디스코그래피가 딱 7장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이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두 음반에서 고른 7곡
그리고 보너스로 고른 남아공의 지금 현재 모던한 재즈 아티스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보컬에 저는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트럼페터이기도 하답니다. 만디시 디안티스의 마바힐레, 그들이 건강하길, 치유되길이라는 곡까지 8곡 골랐으니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2부에 만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가나의 팜와인 기타리스트 키에쿠의 2016년 앨범 Higher Life on Palm Wine, 그리고 2024년 앨범 Palm Wine Republic. 그가 이 팜 와인 전통에 집중한 좀 복고적인 형태의 음반 두 장에서 일곱 곡, 그리고 보너스로 만디시 디안티스, 남아공 출신의 현재 주목받는 재즈 아티스트의 마바필레, 그들이 건강하길 이었습니다. 여덟 곡의 자세한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은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드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알록달록 예쁜 빛깔에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입니다. 송편의 이름은 솔잎을 깔고 찐 떡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동그란 보름달이 뜨는 추석인데 어째 송편은 반달 모양입니다. 옛사람들은 가득 차있는 보름달보다 앞으로 점점 차오르는 반달에 희망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Hello, I'm DJ 진진, here to bring you lots of happines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스탠딩 에그의 너라면 괜찮아 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맞아 저희가 목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플레이리스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바로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노래 선물인데요. 추석 연휴에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달콤한 노래 선물을 한가위만큼 풍성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제 한가위 보름달처럼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노래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코린4LH님께서 나의 가족에게 보내는 사연이고요. 가사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요. 노래는 이제 보이 넥스트도어의 Forever You 기억해줘요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뒤늦게 약간 깨닫는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뭉클한 가족 노래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그 전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 역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은 생기는데 약간 뭐랄까요 이게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이래서 표현을 딱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담긴 노래 선물을 딱 보내드리면서 아 약간 이 쑥스러운 마음을 노래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이 넥스트 도어의 Forever You를 보내드리는 것 같고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R27님께서 찐디가 돌아와줘서 제 삶에 또다시 생기가 도네요. 아이돌 한국어 매일 들을게 고마워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고 제 노래 선물은 아스트로의 Butterfly입니다 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Butterfly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뭔가 이 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Butterfly라는 나비에 비유해서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렘을 좀 담은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 도는 일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생기를 찾기 위해 아도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그때 정말 바쁘게 돌아갔을 때 제가 아도란을 잠시 졸업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제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생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도란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인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요즘이고요. 우리 다음 사연으로는 로아11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같이 여행가서 맛있는 거 먹어주는 동생아 여행 취향, 음식 취향 다 맞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번 추석도 부탁해.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노래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족과

이 여행 취향, 음식 취향 맞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생한테 고마울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역시도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형이랑 여행을 가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음식 취향이나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맞춰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을 갖고 있는 동생의 입장으로서 아마 굉장히 동생분도 되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아님이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동생분도 잘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석에 한국인들과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이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을 고마운 사람들에게 노래 선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기억해줘요. 그리고 아스트로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까지 함께 들을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아도란에 돌아와서 아주 기분이 나이스한 진진이 준비한 추석 플레이리스트 특집 2탄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노래 선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명절이 되면 고마운 사람에게 또 선물을 하잖아요. 저는 약간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해야 하니까 맞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이랑 그리고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 이제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좀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부모님은 용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엄마가 또 하는 요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뭘 할 거야 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괜히 뭐를 사가기보다는 이렇게 돈으로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가족 먹을 걸 해줘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돈을 처음 벌었을 때 엄마한테 제가 번 금액을 이제 돈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돈을 딱 처음 벌었을 때 그 돈을 이제 부모님께 갖다 드렸던 그때가 엄마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때가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가 있는 집은 뭐 십실반 모아서 좀 드리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추석 연휴나 뭐 명절 때 형이랑 이제 현금을 좀 모아서 부모님께 반반씩 갖다 드린다던가 이런 것도 많이 한 적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이 뭘 이렇게 챙겨줘 그냥 너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추석에 쉰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추석 때까지 스케줄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선물이다 막 이러면서 뭐 챙겨오지 마라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챙겨드리면 기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럼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어떤 분에게 고마움을 담아 노래 선물을 보내고 싶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JI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함께 라디오를 듣는 항공이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모두 괴로움도 외로움도 내려놓고 즐겁게 살자라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는 톡하이의 청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힘든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항공이들이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69304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모든 앞서나

영화는 부지런한 이들에게 바치고 싶어요. 데이비드 아출레타의 Works for Me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발 사실 앞서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뭔가 느림의 미학처럼 마치 저처럼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한발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의 존경의 표시도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왜냐면 내가 그냥 누워 있을 때 뭐라도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한 걸음 먼저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그 격차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도 누가 보면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좀 살자. 저는 약간 한량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부지런하다기보단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쉴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일을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자, 벌써 9월입니다. 남은 하반기 계획. 뭐 저는 이제 최근에 드라마를 찍고 왔고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일본으로 갈 예정인데 일단 가까이 있는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낚시를 갑니다. 드디어 얼마 만에 가는 낚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낚시 여행을 한번 할 생각이고요. 자, 노래 선물을 받고 힘을 팍팍 얻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노래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카이의 청춘 그리고 데이비드 아출레타의 Works for Me까지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집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는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제가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송편을 빚는 걸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할수 없다. 그래서 타원형의 무언가를 좀

그 깨와 꿀이 들어간 약간 그 송편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콩이 들어간 송편도 이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깨가 들어간, 그리고 꿀이 들어간 그 송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추석 때 다양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전, 그리고 뭐 식혜, 수정과 등등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전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 부작용이에요. 뭐가 부작용이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도미 낚시를 간다던가, 광어 낚시를 간다던가, 생선을 그날 회를 떠서 먹지 못하면 저희는 얼려서 전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생선들로 제가 전을 먹고 나서 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급 어종들을 잡아서 나중에 전해 먹자, 막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다 보면, 전의 그 진가, 진짜 맛,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은 명절에 전을 부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리는 편인지, 아니면 전 부치는 동안 옆에서 집어먹는 편인지, 둘다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엄마가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도 전 먼저 가요. 가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면 걸리적거린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그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젓가락으로 하나씩 갓 부친 전을 옆에서 이렇게 집어먹다 보면 이제 엄마가, 아, 역시 막내다, 진짜 한대 쥐어박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약간 집에서 그런 롤입니다. 형이 굉장히 진중하고 형이 굉장히 또 어른스럽기 때문에 저는 막내로서 그 까불까불거리면서 형과 아빠와 엄마한테 웃음을 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죠. 우리 집에만 올라오는 특별한 명절 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도미전, 뭐 광어전, 우럭전 등등 전의 퀄리티로 특별한 명절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한가위라고 또 풍성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타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음식해서 먹이시느라 고생하시는 울 엄마. 힘드니까 하지 말고 사 먹자, 여행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고 음식을 하세요. 손은 또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래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라는 엄마의 마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내년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노래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적의 다행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가서 수전한 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엄마가 하는 뒷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자녀의 입장에선 그렇죠. 이게 먹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가 아니고 엄마가 고생하는 게 미안하고 약간, 아,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에 나가서 먹자 또는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뭔가 엄마의 마음은 뭔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손이 워낙 크세요. 그래서 뭐 하나 음식 하면 한나절 걸리지만 양도 엄청 많고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제이 생일상 한번 해주셨을 때도 한상 진짜 부러질 정도로 갖고 오셨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는 모든 엄마에게 고맙고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에리카 사브리나스님께서 진우에게, 그리고 Baby, you are lifetime 이라고 보내주셨고,

노래로는 저스틴 비버의 Lifetime이라는 곡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평생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하죠. 저도 이제 곧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뭐 아로하 분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아로하 분들과 Lifetime 뭔가 한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꿈만 같았던 일인데 벌써 10년이 됐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평생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PLLE 와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직업인데요. 가족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보고 너무 외롭고 힘든 저에게 달달한 커피와 디저트를 사주시는 우리 사장님. 퇴사 안 하고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흐흐. BTS의 봄날 노래 선물로 신청합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야, 이런 사장님이라면 사실 뼈를 묻는 것도 사실 방법이죠. 그리고 사실 커피와 뭐 디저트 이런 거는 사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끼는 마음 직원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어쨌든 커피와 디저트로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워요. 물론 저희 회사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게 있어야 뭔가 한평생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 하대하지 않고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쭉 간다는 게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저스틴 비버의 Lifetime, 그리고 BTS의 봄날까지 이어집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추석 플레이리스트 2탄,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노래 선물,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ST 진진3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항공이들에게 어떤 별보다 빛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N분의 1의 퍼펙트 블루 신청합니다. 항공이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의 퍼펙트 블루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행복한 연휴에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Thank God it's 추석.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길 참 많이 막히죠. 몇 시간씩 운전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슬슬 졸음도 몰려옵니다. 그럴 때 반가운 곳이 있죠.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내려서 호두과자 하나 집어들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잠도 깨고 감자구이 소떡소떡 그런 간식도 괜히 하나 사 먹고요. 그런데 휴게소 먹거리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돈가스가 27.5%, 호두과자는 23.4% 올랐고요. 아메리카노는 5,000원에 육박합니다. 이쯤 되면 휴게소에서 잠 깨워주는 건 커피가 아니라 가격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휴게소 별미를 맛보겠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잠도 확 깨시고 남은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Citizens, True Romanc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25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고향 다녀오는 분들, 짧게 여행 다녀오는 분들, 휴게소에서 맛난 거 사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휴게소 로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면 꼭 회오리 감자, 뭐 핫도그 이런 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또 이 호두 과자 먹느라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 한 분 모셔야죠. 이분 왠지 휴게소 음식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더블 치즈버거에 프렌치 프라이스 드시다가 시원하게 컵라면 국물로 마무리하며 하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소개하겠습니다.
1: Good evening, Gary. Wow, that was really funny.
0: Right, 맞췄어요.
1: Oh, that was.
0: 쌤 왠지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시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1: Oh, I'm Korean.
0: Oh, 한국 사람도 이런 한국 사람이 없어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it's really interesting. I cannot. I'm not fusion type of person. Like I either go way American,
0: right?
1: Or I go way
0: Wait,
1: deep Korean.
0: In between이 없어요.
1: There
0: 이분은.
1: is no in between. It's very black and white.
0: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때는 이런 문화 이해 못 하시겠지? 완전 이해해요.
1: 완전.
0: I like that.
1: Yeah, yeah that's the way to be.
0: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 That's right. 네. That's right.
0: Alright,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1부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pressure.
0: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부담 없이 남기고 보여주는 시점을 직접 조절하려는 방식입니다.
1: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0: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해 물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정은 물론 일부 기업으로도 신발 벗기 문화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0: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

0: 수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 읽으라고 하면요, 괜히 숙제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서 하는 거, 남이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다. 그러면 뇌에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Absolutely. And surprisingly, according to a U.S. survey, 38% of adults chose reading as the best way to relax. And then, you know, and then other people have a glass of wine. Yeah.
0: 그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1: Wine. Right. Or a bath. That's about 10%. But just reading fiction,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reading fiction for just 5 minutes reduce stress hormone levels by up to 20%.
0: 와,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Nightcap이라고 하나요? 그 자기 전에 한잔 하는 그런 거나 뭐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게 원래는 릴렉세이션의 최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휴식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소설을 5분만 읽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최대 20%가 감소한다. 와.
1: You know, here's the thing, Sam. Yeah. I do a lot of reading. But of course, I read the news a lot.
0: Right.
1: And I read like magazines from time to time.
0: Right.
1: But it's been a very long time since I've read fiction.
0: 그러니까 자기 개발 도서든 뭐 뉴스든 조금 현실적인 거 위주로 많이 읽으셨는데 약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읽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신
1: 거죠. It's
0: been
1: a while.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 Yeah, it's been a while. And so I feel like, oh, maybe I should, you know, start reading fiction a little bit.
0: 그러니까 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나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마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1: It's true. It's true because, I mean, I really like that. And so, of course, you know, teenagers, you know, they also, if they read for pleasure, they had better attention and memory. And of course, you know, when you're older, 55 and older, there's like a 33% lower risk of developing Alzheimer's and cognitive disorders.
0: 와,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뭔가 집중력에, 기억력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나 인지장애 발생 위험을 무려 뭐 한 33%까지 이제 낮출 수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장르가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건 뭐 만화 뭐 이런 것도 괜찮대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매체여야 된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1: What is it?
0: Easy Writing Power English라고 굉장히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근데 동시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1: Sam, but could it be for pleasure?
0: Well, why not?
1: Why not? Okay, good recommendation.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 new study suggests. 스터디는 여기서 공부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이제 시사를 하는 거예요.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Pleasure를 위해서 읽는 거, 독서라는 게 어떤 걸까요?
1: Sometimes when you'll see this for pleasure, for business, when you're traveling. Okay, what is your purpose? So if you're doing something for pleasure, the word pleasure means enjoyment. It means fun. So you're doing it not because you're a student, not because you work. It is just because... Just because.

0: Just because. I want to.
1: 어, 딱 그런 느낌이네요. So for pleasure이라고 얘기를 하면 즐거움을 위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한 rea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일 때문이 아니라 학교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게 뇌에 굉장히 benefit이 된다고 하네요. Mm-hmm. So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여기서 중요한 게 어, 10대에게 도움이 돼요. 뭐 나이가 더 있으면 도움 별로 안 돼요. 이런 게 아닌가 봐요. 그쵸?
0: No. This means all ages. So if you see this word across all age groups, meaning teenagers, 30s, seniors, it includes everyone.
1: 아, 그럼 여기서 across라고 하는 거가 throughout 같은 느낌을 주나요? 다 포함한다는 느낌?
0: That's right. Inclusive.
1: 아, okay. So across all age groups라고 하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enefits를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0: Yeah.
1: Right?
0: Right.
1: 읽어야겠습니다.
0: Okay.
1: 자, 연결해 볼게요.
0: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1: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렇죠. 뭔가 포커스를 sharpen 한다는 것은 또 더 뭔가 날카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집중력 강화, right? 그리고 learning skills. 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While reading later in life, 그러니까 노년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어쩐지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나 했어요. 결국 나왔어요.
0: All right, 네. So anytime you hear this word cognitive, it has to do with our brain. So cognitive decline is, you know, your brain is not working as good as it did before, as well as it was before. Memory issues, not learning quickly, and brain function is just not that good.
1: 아, 그러면 okay? 뭔가 cogni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뭔가를 이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금방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0: Yeah, so cognitive, cognitive decline basically is all of the, your brain functions going down.
1: 아, 그러니까 okay. 인지 능력의 그런 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keep something at bay는 우리 이브닝 스페셜의 거의 단골 표현입니다.
0: 또.
1: 그래서 뭔가를 막다, 늦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가 되는 것을 막거나 늦춰주는 것이 바로 reading. 이 되겠다라고 하겠네요.
0: Yeah.
1: Cognitive는 그러면 쌤 우리가 뭔가를 recognize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cook 이것도 COG도
0: yeah, that could
1: 그거라
0: be.
1: 볼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아,
0: that's right. You recognize it with your brain. Yeah.
1: Okay,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ennifer Love Hewitt with You Make Me Smil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pressure.
0: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부담 없이 남기고 보여주는 시점을 직접 조절하려는 방식입니다. 올리긴 할 건데 바로는 싫어. 사진을 일단 숨겨뒀다가 며칠 뒤에 슬쩍 다시 띄우는 게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면서요. 아니 다들 왜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Oh, you didn't like my pictures. Why didn't you? 왜 이러면서 막 너 왜 좋아요 안 눌렀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가 봐요.
1: Well, it's hard to understand Gen Zs because, you know, I mean, there's a big generational gap, right? So the idea is they... Like, upload it on their post, and then immediately what they do is archive it. Then, a few days later, they unarchive. So, it's kind of like if... And so, I'm trying to understand the psychology. So, like, you put it up, and then immediately you kind of check. And even with me, when I post something on Instagram, like... Okay, I posted it. Oh, who's liking? And I look at the comments and you're constantly checking. So what they're doing is kind of like delaying that process and not stressing themselves out.
0: 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콜로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Maybe they're doing it just in case they change their mind, right?
1: Yeah.
0: 뭔가 올렸는데, I don't know. You know what? Let me just delete it.
1: It could
0: 이런,
1: be
0: 이런 느낌.
1: Yeah.
0: 아닐까요?
1: It could be. Well, I don't know.
0: 분위기를 보고.
1: Sam, you're asking the wrong person.
0: Okay, 알겠습니다.
1: I'm like Gen X.
0: 아, 그렇죠.
1: I don't know Gen Z.
0: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세대라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안 올리면 안 되나? 아예 그냥? 근데 또 그건 그렇잖아요.
1: That's right. Because you know, I mean, their whole life.

0: revolves around social media. There's no way that they cannot do it. But I think they're in their own way trying to find ways that they can feel a little bit less pressure.
1: 아,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활동은 하지만 좀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자체에 좀 집중 더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1: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진 올린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That 그렇죠? is
1: 사진을
0: true.
1: 올린다? Raise. 를 쓰나 뭐 풀업을 쓰나 뭘 써야 될까 막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0: Yeah. So we have the answer for you. Very easy. Okay, there's upload and there's download.
1: Okay.
0: I think most of the Korean our listeners have heard download.
1: Right,
0: you know,
1: right.
0: you download the file.
1: 다운받는다고 하죠.
0: Down, that's right. But the opposite is upload. So usually when it comes to social media, you upload your photos.
1: Right.
0: You also post your photos as well, but upload is the word.
1: 진짜
0: that you
1: 많이
0: want.
1: 쓰죠. 그렇죠. Yeah. So 우리가 upload는 사진을 예를 들어 뭐 photos를 붙인다면 upload photos 하면 사진을 올리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download photos라고 하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게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upload 뒤에는 to가 항상 같이 온다고 봐야 돼요. So upload something to 어디 그리고 다운받을 때는 download from 어디라고 해야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0: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the pressure.
1: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부담 없이 남기고 보여주는 시점을 직접 조절하려는 방식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이렇게 막 추격하는 느낌인가요? Chase 한다는 거가?
0: Yeah, it's interesting why the word chase is there. But if you're chasing after something, literally you are running after something to catch something. Okay? And what you're trying to catch are likes and comments. When you post, you want that like. How many likes?
1: Yeah, that's true.
0: 357? Wow, that's great.
1: 이거 okay. 누구나 찾는 거, 누구나 원하는 yeah, 거잖아요.
0: Sure.
1: 올리고 지금 몇 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좋아요가.
0: Oh, that's disappointing. I'm telling you, this psychology,
1: yeah.
0: this is for everybody.
1: Right.
0: We all.
1: Not just for teenagers,
0: no,
1: I guess.
0: No, for me too.
1: Yeah.
0: Like, oh, I only got 115?
1: okay. 그리고 likes가 있는데 comments가 없어도 슬퍼요.
0: That's...
1: That's even sadder, actually.
0: This is why I don't like social media. So if you chase it, you're trying hard to get something. You're really desperate to get it.
1: Right.
0: That's what this idea is.
1: 그래서 chase라고 쓰는 게 맞네요, 진짜. Chase가 뭔가를 쫓다라는 뜻인데 likes하고 comments들을 chase한다는 것은 진짜 그것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거나 원하거나 이런 게 바로 chase likes and comments가 되겠네요. 자, 그런 것보다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take control of라고 하는 게 덩어리처럼 딱 나와 있네요.
0: Okay. So if users take control of, the users basically they decide. They set the rules. They do it their own way.
1: All right.
0: They don't let other people guide them or pressure them.
1: Take control of. 완전 내 거다 이런 느낌이네.
0: It's mine.
1: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올리든 뭐 언제 내리든 그거 다 내가 통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take control of something. 뭔가를 직접 통제하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pressure.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Regina Spektor with How.

0: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1: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 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

0: 아니 이게 저는 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컬핏처럼 돼 있잖아요
1: Yeah,
0: 바닥이
1: that's right.
0: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발을 신는 게더 이해가 저는 안 갔었어요
1: Right.
0: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그 wooden
1: Yep.
0: floor가 유행이 됐잖아요 바닥이 마루처럼 흔히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이
1: Yeah.
0: 깨끗한 곳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좀 변한 것 같지
1: It's
0: 않아요?
1: so interesting.
0: Right?
1: Yeah, and I remember, because the houses are not made, there is no separate section
0: I
1: where you can
0: know.
1: take off your shoes. In Korea, we have that area, and
0: 현관이 딱 있죠.
1: we can put the shoes in. But so when you go to these Asian homes,
0: Right.
1: the first thing you see are shoes everywhere. And then it's an Asian house.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큰것 같고요. 물론 우리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쪽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지만
1: Sure.
0: 이제는 또 바뀌어
1: Now
0: 가는
1: they
0: 거죠.
1: understand. So,
0: That's
1: right,
0: right.
1: 63% of Americans are taking off their shoes at home.
0: Wow.
1: Yeah, and they're asking maybe 24% of their guests to do the same. So they're catching on.
0: 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본인들이 신발 벗는 것을 넘어가지고 손님한테도 헤헤헤, take off your
1: Could you
0: shoes.
1: please take off your shoes?
0: 와,
1: Yeah.
0: 완전 바뀌었네요. 이제야 드디어 외부와 집의 경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0: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곳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안쪽에서, 그러니까 indoors에서, 실내에서 슈즈를 신는 것이 the norm 이어왔다라고
1: Yeah.
0: 했습니다.
1: The norm,
0: norm.
1: NORM.
0: RM.
1: The norm is basically the common practice or the standard.
0: The
1: The
0: standard.
1: standard, the accepted standard. So in America, it was the norm to wear shoes indoors, and in Korea, it is the norm to take off your shoes.
0: Right, right. 상식적으로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예.
0: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the norm이다,
1: That's right.
0: 기준이다.
1: That's right. So, of course, this is the thing where when we talk about cultural differences,
0: Right.
1: we use the word norm a lot.
0: All right. 그래서 뭐 social norm이라는 게
1: Yes.
0: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Right? 뭔가가 normal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연결해 볼게요.
1: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0: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해 물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정은 물론 일부 기업으로도 신발 벗기 문화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Germs, right? 뭐 세균이라든가 hazardous substances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위험한 이런 유해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런 concerns. 걱정, 염려가 커지고 있으며라고 했네요.
1: All right. So usually you track mud, dirt, sand, whatever it is. You're leaving the mark. You're carrying it on your feet or your shoes. And then what happens here? It's tracked indoors. You're bringing it inside.
0: 아, 그러면 쌤, 여기서 트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트래킹 넘버 할때 뭔가를 추적하는 트랙이 아닌 거네요.
1: No,
0: 그렇죠?
1: it's not that track.
0: 오케이.
1: Yeah.
0: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가 묻어서 들어온다라고 할때
1: Yeah.
0: 쓸수 있는 걸까요?
1: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o
0: Okay.
1: that's the idea. And so, you walk your dog, I walk my dog,
0: Yes.
1: and even though I may take off my shoes, Whiskey, my dog, tracks dirt.
0: Oh no.
1: and sometimes,
0: 끌고 들어온다?
1: yeah. So I always wash his feet.
0: Right.
1: Yeah, I always wipe his feet.
0: 너무 귀찮잖아요.
1: Oh, I hate it.
0: 저는 진짜 누군가 제발 만들어줬으면
1: Yeah,
0: 좋겠어요.
1: but
0: 자동으로 씻기는
1: it's
0: 거.
1: really me too. Oh, and drying too at the
0: Yeah.
1: same
0: 그렇다고
1: time.
0: 신발 신기기에는 또
1: Oh,
0: 너무
1: that's
0: 힘들 것
1: also 귀찮아 too,
0: 같고.
1: and very
0: 귀찮아,
1: uncomfortable
0: too.
1: for him.
0: Right, so something is tracked indoors라고 얘기를 하면 실내로 묻어 들어오다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0: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1: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이 과일이 한가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뭔가 관리를 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곰팡이가 생겼다.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나요?
2: Okay. Well, it depends on the kind of fruit.
1: Right.
2: So basically, it really depends on how hard they are, how firm they are, and then also how much moisture does it have.
1: Right.
2: So like apples and pears, it's okay. You just cut away that moldy part and you can still eat it.
1: Okay.
2: But like my favorite, peaches and strawberries.
1: Malang.
2: To go. Bye-bye.
1: Oh, no.
2: You gotta just throw away the whole thing.
1: 저는 그냥 먹었는데요. 그분만 손으로 이렇게 띄어내든가 칼로 살짝
2: 하고. Actually, 아, me too.
1: 그렇죠.
2: Yeah, for peaches, it's hard for me to throw away.
1: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안 죽어.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과나 단단한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곰팡이 부위를 중심으로 넉넉히 도려내고서 먹어도 되는데 이제 복숭아나 딸기처럼 뭔가 정말 말 그대로 텍스처가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
2: I mean, throwing away a strawberry one is okay.
1: Right.
2: I feel like it's less damage.
1: 그것도 안 돼요.
2: But like a peach, though. Oh, a whole peach and you throw away? It's so 아까워.
1: 비싸기도 하거든요.
2: Yes.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1: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texture이라고 하는 거가요. 뭔가의 질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먹을 때 식감, 오독오독한다든가 말랑말랑한다든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얼마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water content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2: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1: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자, 보면 그 apples and pears 이런 뭐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정말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hey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라고 했어요. Salvage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It's spelled S-A-L-V-A-G-E-D. Okay, or without salvage something.
1: Right.
2: This originally come, it's an old sea word, which means saving a ship or cargo.
1: 아, 배 같은 것을 세이브 시키는 것을.
2: You can salvage.
1: 아.
2: Yeah. So basically, like if you have a damaged boat,
1: right.
2: You salvage it, you repair it,
1: okay.
2: so that you can use it, continue
1: right.
2: to use it. So the idea is, if you salvage anything, it means that you are saving what is usable. You are partially saving that.
1: 아, 그러니까 배에서 배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일부는 좀 살아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repair해서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만하게 만들어서 복원해서 쓴다.
2: That's
1: 그래서
2: it.
1: 저는 또 자동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2: Yes.
1: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 salvage, 우리 자동차에는 title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등록증이나 소유 증서인데 clear title이라고 하면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 title.
2: Okay.
1: Right? 근데 salvage title이라고 하잖아요.
2: Oh.
1: 그거는 이미 한번 토를 났거나
2: oh.
1: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는 이거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2: 아.
1: 그래서 다시 탈 수 있게 만드는 거. 대신에 그 title clear가 아닙니다. salvage title이 붙어요.
2: Oh.
1: 그래서 잘못 사게 되면 어 이거 잘못 샀다. 너 이거 고장난 차 산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2: Really? Oh, that's good to know.
1: Yeah,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살려낸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2: Oh, very nice.
1: So salvage

0: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지 않고 살려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되나 봐요.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라고 했습니다.
1: Okay. We all know what cut is.
0: Yeah.
1: Right? Uh-huh. But if you cut away something, it means to cut and remove.
0: 아하. 아하. 단순하게 이렇게 흠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는 거네요.
1: An affected area is a very interesting expression. It means that this is the problem area.
0: Right.
1: But also when you are injured or you have a sunburn.
0: Right.
1: That is also an affected area.
0: 아,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도 그 부분도 영향을 받은 area라고
1: Totally. 표현하는군요. So when you have like ointment or some kind of like thing you put on your skin, it says apply on the affected area.
0: 아, 이거는 연고를 사면 ointment 뒤에를 무조건 뒚집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나올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예. 근데 여기 보면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1: Yeah. Well, if you have room to spare, it just means that you have extra space.
0: Okay.
1: But in this case, they're basically kind of using this that you have extra left over.
0: Okay, okay.
1: Extra to eat.
0: Aha. Uh-huh. So, 어떻게 보면 넉넉한 여유.
1: Yeah.
0: 그 부분을 이제 뭐 도려내면서라고 봐야 될까요? 잘라낸다는 얘기일까요? Yeah.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 So 결국? basically you just you can take it out but still you can eat quite a bit. That's what it's saying.
0: 많이 떼어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1: Yeah.
0: Okay. So 여기서 room to spare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여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몇 개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Across all age groups라고 얘기를 하면 전 연령대에 걸쳐가 되겠죠.
1: Stress is a common issue across all age groups.
0: 네, 스트레스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다들 겪는 문제야가 되겠고요. 자, 뭔가 likes라든가 comments를 chase한다는 거, 그것에 집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1: Stop chasing likes and comments. Just post what you love.
0: 좋아요랑 댓글에 목매지 말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올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he norm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normal에서 나온 거죠. 표준, 일반적인 것입니다.
1: Tipping isn't really the norm in Korea.
0: 참 다행이죠.
1: 야.
0: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게 딱히 일반적이진 않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upload 한다는 거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것을. 근데 upload to 어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ll upload the photos from our trip tonight.
0: 오늘 밤에 우리 여행 갔던 사진 올릴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Indoors로 뭔가가 track된다는 것은 추적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뭔가 묻어서 실내로 들어오다가 되겠습니다.
1: Make sure all the snow isn't tracked indoors.
0: 눈이 집 안으로 묻어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 까지 해보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U2. It's Walk On.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뉴욕시의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 오랜 세월 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뉴욕시가 최근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고요. 이게 샘 솔직히 느끼죠? 한국하고 미국 이 쓰레기 관리 확실히 한국이 잘하죠. 그렇죠?
3: Oh, without a doubt. Without a doubt.
2: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3: I mean, it's interesting, New York. And mm-hmm. you know, of course, you lived in, you worked in New York and you've lived there. But it's a very interesting city.

0: City. It's like, it's the high and low is so evident. It can be so dirty and so icky, and yet then there could be flashy.
1: Right.
0: Yeah.
1: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최고의 뭔가가 있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은.
0: Those subways, they smell so bad.
1: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미국에는 뭐 종량제 봉투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없고 대충 버리고 제가 최근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 사시는데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0: Oh, wonderful. 예,
1: 그래서 이제 뭔가 버리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진짜 몇 개를 샀는지 모릅니다. 엄마! 좀 버리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까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 yes.
1: 저 예전에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종량제라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0: What is it? 쓰레기 봉투?
1: 어? 계량기 봉투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0: That is really funny.
1: 단어가 왜냐면 종량제라는 게 좀 굉장히
0: You know what? Actually, to be honest, I just don't say that word. I just say, oh, 쓰레기 봉투.
1: 저보다 더 심하신 분 계시다는 거. 저희는 이브닝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Oh, 네.
1: Alright. 자, Deep Dive Daily. 그렇다면 오늘의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0: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1: 뉴욕시에 공식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뉴욕시가 거리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식을 꽤 크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일부 주택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건물은 시에서 지정한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단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부터 $50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두 번째는 $100, 그 이후는 $200씩 부과된다고 해요. 아니 그렇다면 시는 왜 굳이 기존 쓰레기통 대신에 새로운 통을 사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4개 파트로 나눠서 만나볼 거고요. 자, 이 정책은 쥐를 유난히 싫어했던 에릭 애덤스 전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조란 맘다니 현 시장도 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들어볼게요.
0: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side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These bins are durable, rat-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s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1: 목표는 간단합니다. 인도에 쌓아두던 쓰레기 봉투를 튼튼한 규격 용기로 바꿔 해충과 쥐를 막는 겁니다. 뉴욕시 청소 행정국장은 전용 쓰레기통 사용을 당부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튼튼하고 쥐가 뚫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소차 뒤편에 새로 도입하는 기계식 리프트로 수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와, 이 그 종량제 봉투 그것보다 지금 그 아 그러니까 물론 쓰레기 봉투 뭐 크게 바꾼다. 그리고 용기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유가 진짜 좀 무섭네요. 해충 그리고 쥐. 아, 근데 한국에서 물론 쥐가 있지만 그 뉴욕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0: No, we've talked about those 40 centimeter rats, remember?
1: 아, 잊을만 하면
0: 또. Oh, yeah, those rats. 아. And so I you know they eat away.
1: Right.
0: And then there's like trash everywhere. Yes. And this is a big problem.
1: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강아지들도 뭐 배고플 때 그런 봉투를 이렇게 막 몇 번 갈그면 찢겨지는데 쥐들은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0: My dogs, they've all done it. I've left the door open and then the trash everywhere.
1: 말도 마세요.
0: Oh, yeah. 어,
1: 깜짝 놀란 적 한두 번 아닙니다.
0: That's 저도. Right.
1: 네. Uh-huh.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1: 목표는 간단합니다. 인도 위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통을

0: 쓰레기 봉투 더미를 튼튼하고 규격화된 용기로 바꿔 해충과 쥐가 꼬이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돈을 사람들이 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Mm-hmm. So the goal is to deter pests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Okay. First of all, to deter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trying to scare off.
0: Mm-hmm.
1: Okay. So you're kind of, before it happens, you're trying to stop something.
0: Right.
1: Okay. And pests, of course, they're rats. They're, mm-hmm. you know, things that
0: 병균을 옮기는
1: That
0: 애들.
1: we don't want.
0: Right. 굉장히, you look very disgusted. 지금 past란 단어를 하면서 이게 해충이 되겠는데 그럼 deter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좀 prevent 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1: It's 있겠나요? very similar to the word prevent. Right. I feel like, but there is that element of deter is kind of scare them off.
0: Okay.
1: Now, in this case, in this specific case, means prevent pest mm-hmm. by replacing. Mm-hmm. But sometimes to deter something is to kind of like make them mm-hmm. not even come close, 그러니까 to scare them away.
0: 아예 못하게 막는 거네요.
1: Yeah.
0: 너 하지 마 하고 밀어낸다는 느낌. Mm-hmm. Okay, so deter pests라고 하면 해충을 막는 거. 그게 go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뭔가 바꾸는데 그게 secure하고 uniform containers라고 돼 있는데 설마 이 uniform이 여러분들 유니폼을 담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옷을 담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se bins are durable, rat 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0: 그레고리 앤더슨 뉴욕시 청소행정국장은 시민들에게 전용 쓰레기통 사용을 당부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튼튼하고 쥐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소차 뒤편에 새로 도입하고 있는 기계식 리프트를 이용해 수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통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These bins are durable and rat resistant 라고 했습니다.
1: Yeah. Right. So first of all, durable mm-hmm. means that it's strong mm-hmm. and it's able to last a long time without breaking.
0: Mm-hmm.
1: It's really 튼튼해.
0: 아, 튼튼해. 오래가.
1: Yeah.
0: Right?
1: Yeah.
0: Durable 하다는 게 그러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잘 뜯기지 않아서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면
1: 되다. It lasts a long time.
0: 아, okay.
1: Yeah.
0: Durable. 아니, 그런 batteries 같은 거 광고 보면
1: Durable.
0: 꼭 나오는 것 같아요.
1: It's so true.
0: 무조건 오래 간다고 하죠.
1: Last time. 네. Yeah.
0: 그리고 rat resistan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1: oh,
0: 저번에
1: dear.
0: water resistant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It's true. So rat resistant, of course, it's mm-hmm. hard. It's hard for rats to, mm-hmm. you know, have access to the trash.
0: Okay.
1: It means it keeps them away.
0: Mm-hmm. Mm-hmm. 그러니까 뭔가 resistant. 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막아주는
1: yeah.
0: 뭔가의 강한이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at
1: right.
0: resistant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쥐를 멀리 보내버리는 방지해버리는
1: yeah,
0: 이라고 볼 수
1: right.
0: 있겠네요.
1: Keep 그렇다고, it away.
0: 그렇다고 uh-huh. rat proof는 좀 심하겠죠.
1: Oh yeah, rat proof. That just sounds.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we don't have. I think you can make new words,
0: mm-hmm.
1: something resistant.
0: Right, right.
1: It's not a word that we use a lot,
0: uh-huh.
1: but very specifically, uh-huh. rat resistant is used here.
0: Okay,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1: Yeah.
0: Rat proof는 조금 강한 rat 느낌,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0: 그리고 참고로 그 mechanical tippers라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쓰레기차 뒤에 걸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1: That's
0: 끌어올리는
1: right.
0: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파트 1 다시 들을게요.
1: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side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These bins are durable, rat 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s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Shakira with Try Everyth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뉴욕시에 공식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뉴욕시가 공식 지정한 뉴욕 시티 빈스 쓰레기통은 최대 45갤런 크기의 약 62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120만 개 이상 팔렸을 만큼 많은 이들이 구매하긴 했지만 이 여름 계도 기간 동안 발송된 경고장만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통을 마련할 책임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는데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볼게요.
1: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don't have space for them.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0: 새 쓰레기통을 사기도 싫고 놓아둘 공간도 부족해서입니다. 한 전업주부는 새 쓰레기통이 전혀 필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쓰던 쓰레기통도 멀쩡한데 왜 시에서 돈을 내라 마라 강제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돈을 계속 이렇게 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쓰레기를 내가 버리는데 왜 돈을 내야 되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1: That is so true because we all have to pay for those trash bags.
0: Right.
1: But not in America. No.
0: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1: That's right.
0: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0: don't have space for them.
1: 새 쓰레기통을 새로 사기도 싫고 놔둘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new bins라는 게 나왔어요. B-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어? Trash can 아닌가? Yeah.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0: So, bin is the more preferred word that the British people like. Mm-hmm. Mm-hmm. So, trash bins. But bin in general is just basically a container for storing things or collecting things.
1: Okay. Okay. 그러면 bin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편이고 can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더 미국 쪽에서 많이 쓴다.
0: Okay, this is where it gets confusing. Mm-hmm. In America, trash can, mm-hmm. right, is usually for indoor.
1: Okay.
0: Okay. Then garbage can mm-hmm. is usually for outdoor, the bigger outdoor.
1: Okay? 아, 헷갈리네요. All right.
0: And right. then we have the recycling bin
1: okay.
0: in America. Mm-hmm. So it's kind of like trash can, garbage can, but then when it comes to recycling, they use the word bin.
1: 아, recycling uh-huh. can이라고는 또 쓰지 않네요.
0: Yes.
1: 오케이, 정리를 해보면 okay. trash can, 이거는 집안에서 쓰는 쓰레기통.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그리고 garbage can. 얘는 밖에서 쓰는 거.
0: Yes.
1: 그리고 recycling bin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할 때 쓰는 그 통을 얘기를 하고요.
0: And then uh-huh. you have the dumpster, uh-huh. which is that big, uh-huh. you know, metal trash.
1: 일반 쓰레기 왕창 버리는 곳.
0: Yes.
1: 네. 자, 여러분들 이거 can과 bin을 헷갈린다고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0: yeah.
1: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Mm-hmm. 그렇죠? So 여기서 bin이라든가 뭐 can, 앞에 trash, 뭐 garbage 이런 게 붙으면 아, 쓰레기통이구나. 그렇죠?
0: Sure.
1: 연결 해볼게요.
0: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1: 스태튼 아일랜드의 단독 주택에 사는 전업주부 리제트 곤잘레스 루이즈 씨는 새 쓰레기통이 전혀 필요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업주부라는 것을 영어로 비슷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바로 최대에 가까운 것이 stay at home 이 사이에는 하이픈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mother 쓰거나 뭐 father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면 전업주부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느낌이에요. Mm-hmm. In a single family home이라고 했습니다.
0: Okay, this is describing a certain type of housing. Mm-hmm. And single family home is basically what we think of as a house.
1: Right.
0: Uh-huh. It's the 단독주택.
1: 단독주택.
0: Yeah, that's right.
1: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흔히 앞에 정원 쫙 있고
0: There's a
1: 물을 주고 있고
0: yeah.
1: 꼭 그 상대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네이버랑 인사하잖아요.
0: Yeah, that's right. Hey. That's right. And then you have a backyard.
1: right.
0: Yeah. So that is the single family home.
1: Mm-hmm.
0: And surprisingly, if you're not in a big, big major city,
1: right.
0: most of the homes are single family homes.
1: 맞아요. Mm. 이게 땅 크기 문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 sure.
1: 미국은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single family home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독주택이 기본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미국에 또 흔한 게 condominiums 그리고 townhouses
0: yeah.
1: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살아봤어요.
0: Uh-huh.
1: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townhouse에 살았습니다.
0: Okay.
1: 이 townhouse는 입구가 다 따로 있죠.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달라요. 처음 들어가는 현관이. 그런데 condominiu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파트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입구가 하나로 돼 있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닛마다 또 이렇게 문이 있는 느낌.
0: Correct.
1: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땅의 크기 차이가 아닐까?
0: yeah,
1: 생각을
0: I agree.
1: 좀 해봐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1: 우리는 여태껏 잘 써오던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시에서 강제로 돈까지 내며 쓰레기통을 사게 만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trash cans라는 게 나왔어요.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right? Mm-hmm. 쓰레기통 계속 썼는데 왜 우리를 돈 내게 만드냐?
0: Yeah.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Right. I mean, basically, you just put the word trash, trash bin, trash can, and everyone will understand.
1: Yeah.
0: Yeah.
1: 그러니까
0: It's okay.
1: 다시 한번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0: That's right. Like, because you know, it's not important.
1: Right.
0: Garbage can. But yeah. if you do, I will say, if you do use the word garbage, mm-hmm. it does feel public. Mm-hmm.

0: It feels bigger.
1: 아, 오케이. Okay. Yeah. So, 뭐 garbage라는 거 쓰는 것은 뭔가 큰 곳에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0: That's
1: 약간
0: right.
1: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athroom과 restroom의 차이 같은 느낌.
0: Maybe a little bit.
1: 그래, 뭔가 밖에서 yeah. 버리는 느낌이 강하긴 하다. 오케이. Okay.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0: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don't have space for them.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Coldplay with Viva La Vida.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뉴욕의 쓰레기 관리 규정은 일반 쓰레기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이나 정원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0: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쓰레기에 똑같은 방식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는 각각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들어볼게요.
1: There are blue and green New York City bins available for recycling and brown ones for compost. But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use those specific bins. Recyclable items can be put in containers or clear plastic bags. Compost must be left out in labeled bins with secure lids.
0: 재활용품용 파란색, 초록색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용 갈색 쓰레기통도 있지만 꼭 이 제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일반 용기나 투명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라벨이 붙은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뭐라 그러죠?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1: Oh yeah.
0: Right?
1: It's a very complicated. Uh-huh. It's a very efficient and thorough process.
0: 맞아요. 이게 진짜로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근데 좀 물론 쉽진 않지만 왜냐면 미국에서는 yeah. 보통 그냥 싱크대에 갈아 버리잖아요. 막
1: Okay, so right? when my mom came to Korea, I had so many fights with her because she's so used to throwing everything in one bag. So she would throw 음식 쓰레기 into the normal. I'm like, no!
0: 와, 그게 you know? 미국에서 익숙하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도 싱크대에 안 넣는 게 어디예요? 왜냐면 yeah. 그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진짜 많아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그 shred 하는 거 있죠. 완전
1: garbage 완전, disposal.
0: Right. 그거 disposal을 완전히 갈아 버리는 기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 That's right.
0: 근데 그거에 익숙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걸 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근데 처음엔 또 그게 힘들다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1: Yeah, that's true. Right. You know, I tell you though, I do miss the garbage disposal
0: right.
1: because the 음식 쓰레기, I just, it's, I hate it.
0: 진짜 미국에 garbage disposal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다 갈아버리는 기계가
1: yeah,
0: 정말
1: right.
0: 많습니다.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are blue and green New York City bins available for recycling and brown ones for compost. But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use those specific bins.
0: 재활용품용 파란색, 초록색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용 갈색 쓰레기통도 따로 나와 있지만 꼭 이 제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빈 색깔에 따라 모든 것을 좀 처리하는 것 같아요. 나눈 것 같은데 리사이클링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컴포스트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Compost라고 하는 단어.
1: Yeah, this is very interesting. So the idea of compost is that you throw away food scraps. So basically, kitchen scraps like fruit, vegetable. But there are certain things, though, Sam, that you cannot throw in this pile.
0: Okay.
1: So like coffee grounds, tea leaves, grass leaves, you kind of can throw all together. It's a little bit different, I would say, from the Korean, you know, Korean way of doing
0: 맞아요.
1: it.
0: 맞아요. 한국에서는 뭘 들어 옥수수 먹고 남은 거? 그런 거는 뭐 일반 쓰레기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룰이 있단 말이에요.
1: Yes.
0: 근데 또 미국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긴 하나 봐요.
1: And you can put like grass and leaves along with the food scraps. Yeah.
0: Right.
1: I know. It's strange.
0: 잎 같은 건 넣을 수 있는데 뭐는 또 안 내고. 아, 복잡하네요. 이 컴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food scraps or 뭐 food waste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뭐 퇴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brown bins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Recyclable items can be put in containers or clear plastic bags.
0: 재활용품은 일반 용기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Recyclable items. 이게 아무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돌리는 재활용품이 되겠죠?
1: Absolutely. So things that can be recycled, you know, like glass, cardboard,
0: right.
1: things like that. Aluminum.
0: Right, right.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Reusable이랑은 좀 다른 느낌? 왜냐하면 reusable 같은 경우에는 좀 씻어서 바로 좀 다시 쓸 수 있는 느낌.

0: 만인가요?
1: Yeah.
0: 그쵸?
1: So recyclable basically is they're taking this and then they're making something new.
0: Right.
1: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reusable.
0: 이거는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씻어서 다시 그걸 녹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1: That's
0: 제품을
1: it.
0: 만든다든가. Mm-hmm.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활용품에 가깝겠고요. 예전에 했었던 disposable item이라고 하면 일회용 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Compost must be left out in labeled bins with secure lids.
0: 음식물 쓰레기는 라벨이 붙고 뚜껑이 잘 닫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So compost는 must be left out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left가 아니라 left out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까요?
1: Well, of course, because you have to put it outside. And that's why you have the out.
0: Okay.
1: So you have to put this, you got to leave it out so they can collect and, you know, the trash or the compost.
0: Mm-hmm.
1: And also, too, not only these recyclable bins, but just your trash your garbage cans.
0: Right.
1: Also, you got to leave it out. If you don't, they will not collect it.
0: 그렇죠. 밖에 내놔야 이거 뭐 이 사람들이 걷어가라는 거구나
1: yeah.
0: 알 수 있을 테니까. So something is left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밖에 left 남겨지는 거니까 밖에 내놓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어떤 부분이 답을 잘 모르겠으면 just leave it out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나요?
1: Oh yeah,
0: right?
1: that's right. You can leave it out. You can leave food out by accident. Overnight.
0: Right, right.
1: And,
0: 근데 뭐 정답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서류를 써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 You can
0: If
1: leave
0: you
1: it
0: don't
1: out.
0: know,
1: just leave
0: know,
1: it out.
0: Oh, right, your
1: you
0: answer.
1: Can,
0: then 아 뭔가를 그냥 둬라, 남겨둬라라고도 쓸
1: yes.
0: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re are blue and green New York City bins available for recycling and brown ones for compost. But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use those specific bins. Recyclable items can be put in containers or clear plastic bags. Compost must be left out in labeled bins with secure lid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Natalie Imbruglia with Torn.

0: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시가 이렇게 쓰레기 배출 방식까지 강제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랫동안 뉴욕을 괴롭혀온 쥐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뉴욕의 쥐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동안 온갖 방법이 동원되어 왔는데요. 이번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쥐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뉴욕시는 이번에야말로 쥐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시는 수백 년째 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왔습니다. 특히 밤에는 지금도 공원이나 거리, 지하철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 뉴저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뉴욕시티랑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뉴저지에 살 때는 쥐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었어요.
1: Really?
0: 저는 그랬었어요. Uh-huh. 근데 제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뉴욕시티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Uh-huh. 저 쥐 친구 한 세 마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 여기가 같은 미국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다녀요.
1: Wow. Yeah.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in Los Angeles, Sam, usually everybody drives.
0: Right.
1: So we really don't see rats because we're always in our cars. But when you go to a city like New York, a lot of people walk and you do see this everywhere.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시는 수백 년 동안 쥐 문제에 시달려 왔고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네요. 네, so it's hard to know for certain이라고 표현했네요.
1: Yeah, so hard to know for sure.
0: Right.
1: So of course, you know, it's the same thing. Certain is a little bit more formal, more written.
0: Right.
1: So basically, you're saying that we just don't know. It's very hard to see.
0: We're not sure yet.
1: We are not sure at all.
0: 아, 그러면 for certain 대신에 쌤, for sure이라고 해도 될까요?
1: Yeah, sure, absolutely. In this case, you can totally say it that way.
0: 아, okay. So 큰 차이는 없습니다. So know for certain, know for sure이라고 하면 둘 다 확실히 알다. 근데 그렇게 알기가 힘들다.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뉴욕 시리가 지금 굉장히 쥐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 Yeah.
0: 근데 여기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심지어.
1: Yeah, that's right. The word plague, P-L-A-G-U-E, really is the disease, right? The black plague. And it's something that spreads and doesn't go away.
0: Right.
1: And so if you're plagued by something as a verb, it means that this problem repeats again and again. It won't, you can't get rid of it.
0: Right.
1: You just can't. No matter what you do, it just keeps coming back.
0: 아니, 이게 진짜 수백 년 동안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거겠어요, 그렇죠?
1: I think I think they are permanent New York residents. The rats.
0: Oh, you mean the rats? I'm like, who are you talking about? Oh, okay, the rats are the permanent residents, right?
1: Yeah.
0: Okay.
1: They have. I think they own land underneath the ground. It's like their land.
0: 그중 세 명이 제 친구라니까.
1: Oh, yeah.
0: 네. So.

0: plagu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염병, 역병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당하다, plague 당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시달렸다. Yeah. 결국에는 suffer 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Right.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뉴욕시리도 불쌍해요. It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Vanquish 시키는 거는 완전 defeat 시키는 거죠.
1: Yeah, that's right. Right. Just get rid of them. Basically.
0: 완전히 제거하고 완파하는데 그런데 그냥 tried everything 해도 되는데 왜 under the sun을 붙였을까요?
1: So this is a very dramatic expression. Mm-hmm. It's very exaggerated. It just means that they have tried everything that they could.
0: Okay.
1: And it didn't work.
0: 그래서 더 sun이 붙은 건가요?
1: Yeah.
0: 태양 아래에 있는 건.
1: Yeah, everything under the sun. Like they tried this and this and that and it didn't work.
0: 그러면 그 더 sun을 쓴 이유가 세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1: Yeah,
0: 태양
1: right.
0: 아래에 있는 거. 뭐 말만 해 봐. 뭐 이것도 해 봤어. 그 태양 안에 있는 거 저것도 해 봤어. 이런
1: that's
0: 식으로.
1: It. That's it. That's okay. the idea.
0: So, under the sun 어느 정도로는 뭐 you can think of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Try everything you can think of, right?
1: Yeah.
0: 다 해봤다.
1: And of course, you know, I mean, it's a very exaggerated expression. Mm-hmm. So like even as a personally you can say, "Ah, like I try to get rid of this spot on my face. Mm-hmm. I've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0: Under the sun.
1: I tried the lotion. I went to a dermatologist. Wow. I did everything, but it's not going away."
0: 아, 다 해 봤는데 얼굴에 스팟이 안 없어지더라. 그냥 굉장히 조금 과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1: That's
0: 있겠네요.
1: Right.
0: I tried everything there is 뭐 every method, 뭐 there is, 뭐
1: right.
0: out there, 뭐 이런 거나 비슷하게 mm-hmm.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그래도 지금도 특히 밤이 되면 공원이나 거리, 지하철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때일까요? 뭔가 walk는 아니고요.
1: No.
0: 뭐 이러면서 walk도 아니고.
1: Yeah.
0: 그냥 run 쓰기도 뭔가 심심하고요.
1: No. So it's a perfect word. S-C-U-R-R-Y. Mm-hmm. Scurry.
0: Scurry.
1: Yeah. If something scurries, it moves really quickly. Quick steps. You know, because, you know, they're small. They got like, you know, little...
0: La, la, la, la, la, la, la.
1: Yeah, that's right. So we talk about insects and rats scurrying. Oh. They're small and they hurry along.
0: Oh,
1: that
0: no.
1: is...
0: Okay.
1: Okay. I am not going out at night in New York City.
0: 낮에도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요.
1: Oh, no.
0: So scurry라고 하는 게 움직이다란 뜻이긴 뜻인데 종종 걸음으로 재빨리 움직이다. 정말 딱 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타타타타
1: yeah.
0: 하는 것을.
1: Right, right.
0: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밤이 되면 보는 거 굉장히 common 흔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a great song by The Police. It is Every Breath You Tak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뉴욕시가 공식 쓰레기통 안 쓰는 사람들 단속한대. 첫 위반 벌금이 $50래.
0: 에, $50? 아니 날 강도 수준인데 이 내 쓰레기통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1: 시에서는 쥐들을 막으려는 거지. 에휴. 그 녀석들 쓰레기 봉투 덕에 호강하며 살았잖아.
0: 아, 나 또 갑자기 이브닝 스페셜에서 얘기했던 40cm 쥐 생각나서 소름 돋네.
1: 오 맞아.
0: 나 진짜 닭 됐어. 닭.
1: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0: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저기 그 얼마 전에 사실 그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쥐가 있다 얘기가 나왔었죠.
1: I would run for the hills. I would run for the I don't know.
0: I think you will.
1: There is no hill in right. New York City, but I would that would freak me out so bad.
0: 진짜 이게 찐인 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쌤을 보고 있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자, 오늘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와, 이건 날강도 수준인데? 이거 영어로 가능할까요?
1: Oh, of course. That's highway robbery.
0: Highway robbery?
1: Highway robbery.
0: 아니, 고속도로라는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This comes from a long time ago when there were robbers. You know, like when they had carriages?
0: Right.
1: And basically, the robbers would stop the people on the roads and they would have guns and they would steal their goods.
0: Right, right.
1: So, when we use the word highway robbery today, it means that some price is so high or so ridiculous, you feel like you are being robbed.
0: 와, 이거 진짜 한국에서도 날 강도, 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나한테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어. 뭔가 너무 비쌀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아 하이웨이에서 강도를 만났구나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네요.
1: That's highway robbery. Robbery. And of course, when we say it, we have to say it with a lot of emotion, like, oh, my, that is highway robbery.
0: 와, 그러면 비싸다고 할 때, 스티븐 귀여운 정도고,

0: A rip off는 조금 더 비싼 느낌이고, 그리고 highway robbery는 이거는 그냥 너무 비싸서 말도 안 된다.
1: Like, so, you know, sometimes you go traveling and you get some water, and because it's a tourist area, they'll charge like $10 and $12 for a bottle of water.
0: 그거는 뭐예요?
1: Highway robbery.
0: 와, 그거 진짜 심했어요. 어떻게 마, 그 지금 뭐 환율까지 생각하면 뭐 거의 얼마예요? 15,000원 수준으로 말도 안 되죠.
1: That's right. 아, It's highway robbery.
0: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1: Highway robbery.
0: 이거는 완전히 암기될 것 같습니다. 네. Yeah. 자, 표현 몇 가지만 보면요. 덕분에 쥐들은 호강했잖아 라는 부분이 크리스틴 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뭔가로 호강하거나 덕분에 신나게 즐긴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live it up.
0: Live it up.
1: Live it up. And so, of course, there is that, right? They all link. And so live it up. Live it up. If you live it up, it means to have a great time, you know, to really enjoy yourself. Yeah.
0: 완전히 실컷 즐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It 그래서, really is.
0: Live it up. Yeah, live it up. Live it up. Yeah. 근데 on something 하게 되면 뭔가로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New York City is cracking down on people who don't use the official trash bins. First offense, $50.
2: $50? That's highway robbery. My trash can was doing just fine.
1: The city wants to keep the rats at bay. Those little guys have been living it up on garbage bags.
2: Oh man, now I'm thinking about that 40 centimeter rat we talked about on evening special. It still gives me the creeps.
1: Don't even talk about it.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Yes. Hope you are enjoying your time with your famil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We're going to wrap up this week and today's show with a song by Bobby McFerrin. It is Don't Worry, Be Happy.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Yes,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And see you next week. Bye-bye.
0: Bye.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0: Be happy. He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re worried, call me. I make you happy.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3: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2: 월, 화, 수, 오전 5시.
3: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It's Friday, everyone.
1: Woohoo!
0: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쇼핑을 하는 주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쇼핑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when you need to pay, you might have various methods of doing it.
0: Mm-hmm.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요즘은 신용카드를 안 받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신용카드만 받는 곳이 있죠,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캐시, 현금으로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같은 데 가면 현금을 더 선호하고 신용카드를 안 받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물어볼 때 Do you accept credit cards?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또 패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gain, what is today's mission sentence?

0: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네, do you accept credit cards? 였죠. 신용카드를 받으시나요? 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자,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요렇게 한글로 해석해 놓은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영어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뭐 하시나요? 요렇게 물어볼 때는 Do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이전에도 했었어요. 상대방에게 뭐 특정 서비스가 있냐, 뭐뭐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you는 상대방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가게나 이 서비스를 물어볼 때 Do you?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자, do you?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용카드를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사는 받다라는 accept를 사용하면 돼요. 신용카드를 받냐, 현금을 받냐 이렇게 결제수단을 얘기할 때 accept를 사용하면 됩니다. accept, 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do you accept라고 하면 받아들이시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요 뒤에 이제 뭘 받아들이냐, 뭘 받느냐라는 곡에 오면 되겠죠. 우리는 신용카드를 물어보잖아요.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credit가 신용이라는 뜻이고요. card가 카드죠. 자, 신용카드는 credit card인데요. 신용카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느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복수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통칭을 할 때는 복수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o you accept credit cards? 이렇게 복수로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Do you accept credit cards? Do you accept credit card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0: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we're going to change credit cards for something else. So, do you accept Momo?
1: Do you accept 뭐뭐? 라고 해서 뭐뭐를 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뭐뭐를 받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여기에는 결제수단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쿠폰을 받으시나요? 할인권을 받으시나요?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Do you accept foreign currency?
1: 아, foreign currency. 자, 요 표현은 뭘까요? 바로 외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 돈을 많이 받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돈은 원화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지? 원화로 결제 가능한가? Do you accept foreign currenc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Foreign currency, 외화라는 표현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0: Do you accept mobile payments?
1: Mobile 혹은 mobile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Mobile payments, mobile payments, 모바일 결제라는 뜻입니다. 요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Do you accept mobile payments? 여기서도 S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0: Do you accept discount vouchers?
1: Discount, 할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voucher. Voucher는요, 어떤 그 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voucher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도 voucher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discount voucher라고 하면 할인권을 뜻합니다. Do you accept discount vouchers? 할인권을 받으시나요? 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S를 붙여서 discount vouchers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할인권의 종류도 많습니다.

0: 할 수 있으니까요.
1: Now you can use this sentence not only for discussing payment.
0: Mm-hmm.
1: For example, do you accept walk-ins?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0: Oh, no, sorry. 아니요, 죄송합니다.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셔야 해요. 네, 이렇게 꼭 payment, 지불수단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죠. 방금 우리 잭쌤이 do you accept walk-ins? 라고 했잖아요. 일단 walk-ins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1: W-A-L-K is walk, and I-N is in, and then in the middle we have a hyphen.
0: 그렇죠. walk-in이라고 하면 W-A-L-K, 그 다음에 중간에 짝대기, 하이픈이 있고 I-N 이렇게 스펠링이 되는데요.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을 walk-in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약 없이 방문을 하는 거를 통칭할 때는 walk-in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는 Do you accept walk-ins? 생각해보세요. 예약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walk-in이라고 하는
1: Just
0: 거죠.
1: Just walk
0: 그렇죠?
1: in off the street.
0: 맞아요.
1: Sometimes you'll see a sign that says walk-ins welcome. Then you know you can just go in.
0: 맞아요. 혹은 사인이 no walk-ins.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walk-ins welcome이라고 돼 있으면 예약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no walk-ins라고 되어 있으면 예약을 꼭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do you accept walk-ins?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No, sorry. 아니요, 죄송합니다.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꼭 예약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1: Do you accept cash?
0: Do you accept cash? 라고 하면 현금도 받으시나요? 라는 말이죠. 여기요, 아이디가 필요해요.
1: ID?
0: 네, ID.
1: Do you accept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s?
0: 국제운전면허증이요?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가 국제운전면허증이죠.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도 가능한가요? Do you accept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s? 여기서도 복수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Do you accept coupons?
0: Coupons. 자, coupon. 쿠폰이죠.
1: Mm-hmm.
0: 근데 쿠폰은 발음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Coupon 혹은?
1: Coupons, bank transfers.
0: Bank transfers.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지갑도 안 갖고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카드도 없어요. 제가 돈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Bank transfer라고 하면 송금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드려도 될까요? Do you accept bank transfers? 여기서도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1: Do you accept gift cards?
0: Gift cards. 자, gift card라고 하면 기프트 카드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voucher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프트 카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그 기프트 카드를 얘기하는 거네요. So, do you accept gift cards?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There are so many ways to make payments these days.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do you accept 뒤에 넣어주셔도 되고 꼭 페이먼트가 아니더라도 아까 walk-ins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Do you accept foreign currency?
0: Do you accept foreign currency?
1: Do you accept mobile payments?
0: Do you accept mobile payments?
1: Do you accept discount vouchers?
0: Do you accept discount vouchers?
1: Do you accept walk-ins?
0: Do you accept walk-ins?
1: Do you accept cash?
0: Do you accept cash?
1: Do you accept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s?
0: Do you accept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s?
1: Do you accept coupons?
0: Do you accept coupons?
1: Do you accept bank transfers?
0: Do you accept bank transfers?
1: Do you accept gift cards?
0: Do you accept gift card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3: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2: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3: 물론이죠.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드릴게요.

0: 따로 보관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네, 찜해놓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영어로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accept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현금, 우리 아까 연습했던 표현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지금은 없다. 지금 당장은 없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 거예요? 아, 나중에. 나중에는 뭐 later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는 거는 comeback을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이죠. 뭐 요거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따로 보관하다. 따로 잡고 있겠다. hold 시켜놓겠다. 우리도 이렇게 쓰잖아요. hold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우리 영어로 전체 내용 듣고 올게요.
2: Do you accept credit cards?
3: Sorry, we only accept cash.
2: Sorry, we only accept cash.
4: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3: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2: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그쵸. Do you accept credit cards?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3: Sorry, we only accept cash.
1: Sorry, we only accept cash.
0: Accept, 다시 한번 나왔네요, 그쵸? Sorry라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we only accept cash. 자, 여기서 we라고 한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가게는 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only, 단지, accept cash. cash가 현금이죠. 현금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2: Sorry, we only accept cash.
4: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1: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0: 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요 말은
1: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0: I don't have cash on me라고 했어요. Cash with me라고 해도 될까요?
1: Sure.
0: 네, 둘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on me를 좀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Mm-hmm. I don't have cash on me라고 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현금이 없어요 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죠.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은
1: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0: 자, is it okay if I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뭐뭐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물론이죠.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3: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1: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물론이죠는 뭐 of course라고 했고요.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라는 표현을
1: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그쵸. hold가 잡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ll hold these items라고 했는데 아이템이라는 표현이 아이템이에요. 물품이나 상품을 뜻하죠. 근데 여러 개라서 items, s를 붙여줬고요. for you는 당신을 위해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잠시 이 상품들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보관해 둘게요 라는 말이 됩니다.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이렇게 말하면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2: Sorry, we only accept cash.
1: Sorry, we only accept cash.
3: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2: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4: Do you accept credit cards?
0: 네, accept의 마지막 T 발음 살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credit, CR 발음. 그 다음에 cards의 마지막 Z, 요 발음 잘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4: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4: Start English.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자 오늘도 일상에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Yes.
0: 자, 134쪽 되겠고요. 금요일 25일입니다.
1: Ooh, it's Friday.
0: 네, it is Friday. Finally, yay.
1: We're happy for the weekend.
0: Right. 자, 줄을 이제 서 있는 거예요. Mm-hmm. 이제 물건을 사서 이제 지불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게 고개를 두리번 두리번 하다 보니까 어, 저기 마음에 드는 게 또 하나. 눈에 딱 띈 거죠.
1: I have to buy it.
0: I have to buy it. 그래서 얼른 다른 곳에 가서 간단하게 물건 하나 이제 가지고 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할 때 어제까지 길게 줄을 서서 있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죠.
1: I don't want to wait in line again.
0: Again. Go back to the end of the line.
1: Right.
0: 저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줄을 서기가. 자 그래서 이때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봐달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잠깐요 여기 자리 봐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게 외국에서 또 통해요?
1: It happens all the time. Like, can you hold my spot?
0: Can you hold my spot?
1: I'll be right back.
0: 아, I'll be right back. 바로 올 테니까.
1: I'll be right back. So can you just hold my spot? Hold my spot이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Hold my spot.
1: Can you hold my spot?
0: 그러니까 나의 그 이 지점을 꼭 붙들고 있어달라.
1: I'll come right back.
0: 아, 근데 실제 이렇게도 많이 그 신뢰가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상대방이 그러면 Why should I?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1: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0: Read the room.
1: You gotta read the room, right? 다들 뭐 짜증내고 있고 줄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 it's probably not the right time.
0: 아, 근데 그래도 꼭 그래야 될 때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do?
1: I would just, if I really want to buy it, 정말 사고 싶어. 그럼 just go to the back of the line.
0: If you have some time, plenty of time, actually.
1: If I am flexible with time, I would do it.
0: 아, 그렇다.

0: 사실 내가 필요한 거니까 뭐 right. 그죠? 저 같으면은 안 사고 그냥 기다려요.
1: 안 사고 말지 뭐.
0: 네. 나중에 또 오지 뭐. 뭐
1: That's right.
0: 네.
1: 바빠 죽겠는데. 네.
0: 아니 바쁘지 않아도 물어보는 게 너무 민망해서.
1: 아, 물어보는 게 민망. 네. 아, 미안해서.
0: 네, 민망하고 아. 미안해서 미안. 이제 okay. 그런 경우 있어요.
1: 네. I understand.
0: 네,
1: okay. totally, totally.
0: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다행히도 그 앞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라고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1: Okay.
0: 자,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2: 저기 실례합니다. 잠깐만 제 가방을 좀 봐주시겠어요?
3: 아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2: 고맙습니다. 얼른 가서 하나 살 게 있어서요.
3: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2: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3: 네.
0: 이 우리말로
1: 얼마나 사고 싶으면?
0: 네, 그러니까요. 그 바로 그 심정이에요. 얼마나 사고 싶으면 또 내가 잠깐 자리 봐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1: sure.
0: 그래서 이럴 경우 상대방이 또 물어보기까지 얼마나 좀 고민을 했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말 할 적에도 이렇게 해요.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아,
0: 갔다
1: 그럼요,
0: 오세요.
1: 그럼요. Yeah,
0: 어,
1: 네.
0: sure, 아 sure. 그럼요. 네.
1: 이런 분들을 우리가 oh, she is so understanding, kind and understanding.
0: 아 뭐 이게 어렵나요, 뭐 사실?
1: 네, 복 받으실 거예요.
0: 네, 가서 그냥 네.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유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1: 저도 되게 솔직히 그냥 쿨하게. 네. 뭐 그냥 기다리는 건데
0: 네.
1: 하는 것도 없고
0: 네.
1: 자리 잡아주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0: 네.
1: Sure, go ahead.
0: Right.
1: No problem.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만약에 한국말로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1: 아 물론이죠.
0: 네.
1: 다녀오세요.
0: 아 물론이죠라고 해요.
1: 아 그럼요.
0: 아 그럼요.
1: 아 그럼요. 다녀오세요. 아,
0: 네. 바로 그겁니다. 다녀오세요. 바로 다녀오세요가 go ahead네.
1: Go ahead.
0: 다녀오세요.
1: 바로 그거네.
0: 그렇죠.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잠깐만.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1: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아, 가방을 봐주다, watch my bag라고 하는군요.
1: 지켜보는 것도 watch지만
0: 네.
1: 뭔가 이렇게 이걸 내가 케어해줄게,
0: 어.
1: 잘 돌볼게 라는 표현도 watch.
0: Watch.
1: Could you watch my bag?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그렇죠. 잠깐 봐달라. 말 그대로 watch my bag이네요.
1: Yeah.
0: So
1: right.
0: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자 이때도 minute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for moment라고 하니까 얼마나 잠깐 동안인지를 강조합니다.
1: 다들 그 성격상 그냥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0: 네.
1: 뭐 minute 해도 되고 just a minute, 뭐 just a moment,
0: second,
1: just a second. But I like the word moment because I don't know how long, but it will not be long. Just a moment.
0: Just a moment.
1: Like less than a minute.
0: 아, right? 그 moment라는 말이 순간이라는
1: 한순간이죠.
0: 뜻으로 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순간이라고 하는 게 눈 한번 깜빡할 정도의 그 정도의
1: 지나가는,
0: 길이로 예, 네. 느껴지긴 하거든요.
1: That's right.
0: So for just a moment 하면은 for just a moment 잠깐 동안만 for just a moment. So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나름 어렵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could you라고 하는 아주 공손한 그런 표현을 쓰죠.
1: That's right.
0: 네,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For just a bit 혹은 for just a few minut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watch라고 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깊게 지켜보다 right. 혹은 뭐 돌보다라는 뜻으로 근데 어디 감시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죠. Watch.
1: Yeah. On watch.
0: On watch.
1: Diane is on watch. So she's making sure nobody's coming to you know, harm her.
0: Right, right.
1: Or, you know, come after you. 주로 이제 군대에서.
0: 네.
1: Like military people, when they're standing on watch, they're basically protecting and guarding their, you know, their fortress, their home, their barracks. So, I mean, they're protecting something. That's close to you. You're on watch.
0: You're on watch.
1: Yeah.
0: 그렇죠. 망 보고 있다거나 혹은 yeah. 뭐 이렇게 그 그렇죠. 그 서 있는 거 보초를
1: right.
0: 서 있다라고 할 적에도 on watch가 되겠군요.
1: Mm-hmm.
0: 여기서는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라고 부탁합니다. 자 부탁할 때 could you 그다음에 가방을 좀 잠깐 봐준다.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들어보세요.
4: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그랬더니 아 그럼요 다녀오세요라는 말이
1: Sure, go ahead.
0: Sure, go ahead가 됩니다.
1: Sure, go ahead.
0: Sure, go.

0: ahead. 자, 그냥 sure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go ahead, 다녀오세요. 훨씬 듣기에 부드럽고 sure. 흔쾌히 허락하는, 수락하는 것 같죠.
1: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네. People are very casual, especially in the inner city people.
0: Okay.
1: And they say, oh, sure, I got you.
0: Oh.
1: I got you. I got you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I got you mean 널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You know, I got your back. I got you. I'll take care of you. Could you watch my back for a second, for a moment? Sure, I got you.
0: I got you.
1: Go ahead. It's okay.
0: 내가 당신을 보호해준다.
1: 보호해준다.
0: 내가 너를 알아서 돌봐줄게. I got you.
1: Right. I got you.
0: 참 다정하게도 들린다.
1: 그쵸, 그쵸. Yeah. 네. I'll take care of you.
0: 전 이 go ahead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많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okay. 여기서 나온 표현을 알려드립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예. 방송에서 하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게 그 Clint Eastwood가 Dirty Harry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 영화긴 합니다.
1: I know exactly what you're gonna say.
0: 네. 그 인지를 잡고
1: 적을 만났을 때
0: 네, 적을 만났는데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막 이제 총을 겨누니까 어디 할 테면 해봐.
1: 해봐, 해봐.
0: 네. 그러면서 어디 너 덕분에 오늘 하루 한번 한 판 잘 놀아보자. 뭐 이런 뜻으로.
1: 그대로 연기 재현해보세요.
0: 네.
1: Action.
0: Go ahead. Make my day.
1: 아, 끝부분이
0: 되게 비슷해. Go ahead. Make my day.
1: Go ahead. Make my day.
0: 오, 선생님 똑같아. 와, 선생님 어디 가서 누가 저기 개인기 하라 그러면 그거 해보세요.
1: Clint Eastwood.
0: Dirty Harry.
1: Make my day.
0: 네,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자, go ahead. 이때 go ahead는 그래서 go ahead는 본인이 하려던 거 그대로 하세요. 라는
1: right.
0: 의미가 go ahead가 됩니다.
1: Exactly.
0: 그래서 go ahead, make my day.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make my day는 이거죠. 야, you really make my day. 우리 Easy English에서도 그런 표현 몇 번 있었는데
1: That's right. Yeah.
0: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너무 기쁜 하루가 됐어요.
1: Very happy.
0: 네,
1: Very
0: 아주,
1: excited.
0: 대단한 하루가 됐어요. You really made my day. 근데 이때는 go ahead, make my day. 이거는 어디 네 덕분에 내 하루 오늘 한번 화끈하게 한번 보내보자.
1: 화끈하게 한번.
0: 네, 그런 말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go
1: 멀리
0: ahead.
1: 멀리 갔네요.
0: 네, 그쵸? 어서 하려던 거 하세요. Go ahead. 자,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 얼른 가서 하나 살 게 있거든요.
1: Oh,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자, 그러니까 grab some coffee on the way back to work 간다든지 밖에 잠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에 On the way back to work, grab some coffee. 커피 얼른 사가지고 간다 할 때 grab를 많이 썼었죠.
1: You could also grab lunch.
0: Grab lunch.
1: When you do something quickly, simply. 짧고 정말 빨리 하는 거를 grab라고 해요.
0: 그럼 grab lunch면요. Yeah. 어디 잠깐 들러서 점심 먹을 거리를 얼른 사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나요?
1: When you grab lunch, it's just like a sandwich. Like a simple sandwich, a simple salad, something you eat quickly. Quickly and simply grab lunch, grab coffee.
0: 그렇군요. 그러니까 G-R-A-B. 여기서도 어떤 간단히 하나만 좀 얼른 사갖고 와야 되거든요.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그러니까 아직 지불을 하려고 지금 그 체크아웃 카운터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른 가지고 오겠다.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1: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grab a bite인데요.
0: Grab a bite.
1: Let's grab
0: 그렇죠.
1: a bite. 네. Like simply eat something. Grab a bite.
0: Grab a bite. 간단히 요기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I just need to 하게 되면 어떤 걸 제가 꼭 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는 말이 되는데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양해해달라 이런 말이 되죠. I just need to. I just need to. 이 말이 I must라든지 I have to보다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고 적절하게 들립니다.
1: Right.
0: I just need to.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Sure, go ahead.
3: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이유를 말한 거잖아요.
1: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1: No worries.
0: No worries.
1: 우리는 don't worry가 이게 가장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0: 네.
1: I like the term no worries.
0: No worries.
1: Don't worry sounds very serious.
0: 네.
1: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좀 더 부드럽게 don't worry 대신 No worries 해보세요.
0: No worries.
1: No worries.
0: 아, 신경 쓸 거 없어요. 걱정 마세요.
1: Nothing to worry about.
0: 그렇죠. Nothing to worry about. 그러니까 worry라는 말이 Don't worry 하면 꼭 옆에서 누가 있다가 be happy까지 붙인 경우가 있어요.
1: 저도 그랬거든요. 네.
0: 자, don't worry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신 것처럼 조금 무겁게 들립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 근데 여기서는 no worries 훨씬 더 가볍게 들리는군요.
1: It has the context of like, oh, it's nothing. 어, it's okay. 그렇죠. No worries.
0: 네, 괜찮아요라는 말이 no worries.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I'll keep an eye on it.
0: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I'll watch your back well. 이런 의미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I will, 내가 하겠어요. I will keep an eye, 내 눈 한쪽을 거기다 두고 있을게요. On it, 당신 가방 위에다가. So I'll keep an eye on it 하면 내가 그걸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I'll keep an eye on it.
0: I'll keep an eye on it.
1: We use this expression every time when I need to protect somebody else's possession, belongings. I'll keep an eye on your bag.
0: 그렇죠.
1: I'll keep an eye on your phone.
0: How about right? keep an eye on your kids?
1: I'll keep an eye on your kids 네. to watch them, protect them while you are gone.
0: 그렇습니다. Right. 그러니까 뭐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yeah. 그 엄마가 잠깐 어떤 애들 엄마가 딴 데 가야 된다라고 할 적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 잘 봐드릴게요. Right. I'll keep an eye on your kids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1: Sure. 네. 근데 왜 one eye일까요?
0: 왜 two eyes면 안 되나요?
1: Because let's say you're watching your kids, you could probably do something else watching your watch a drama or watch your phone. So you can do something else, but at least keep an eye,
0: 그렇죠.
1: keep one attention on the kids 어. while you do something else.
0: 그렇습니다. Right.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그쪽에만 쏟고 있겠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여기서는 keep an eye on, 오로지 한쪽 눈만 그쪽으로 두고 있겠다라고 할 때 내가 신경 써드리겠다 이런 뜻이 되죠. I'll keep an eye on it. Keep eye만 띄워서 I'll keep an eye on it.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I'll keep an eye on it.
0: I'll keep an eye on it. 하시면 yes. 되겠네요. Mm-hmm. 그랬더니, 아, 저 금방 올게요.
1: I won't be long.
0: I won't be long.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1: right.
0: 표현이죠.
1: I won't be long.
0: 네, 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I won't be long. 내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I won't be long 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의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1: I will not take a long time.
0: 그렇죠.
1: 너무 길잖아요.
0: 네.
1: Long time 줄여서 그냥 long. I won't be long.
0: I won't be long. 그럼 또 하나. 그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금방 와주세요라는 말.
1: don't be long.
0: Don't be long.
1: Don't be long.
0: 그렇죠.
1: Don't be long 아니고요.
0: 네, 네.
1: Don't be long.
0: 네, be 하고 long 하고 떨어져서 쓰게 됩니다. 띄어서 I won't be long. Don't be long. 길어지지 마세요라는 말로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고맙다는 인사 이럴 때 정말 꼭 필요하죠.
1: Right. 네. 근데 여기서 I won't be long 너무 좋은데. Sometimes I say, I'll be quick.
0: I'll be quick.
1: Oh, I'll be quick.
0: 그렇죠.
1: 빨리 갔다 올게요.
0: I'll be quick. I'll be right back.
1: 이건 I'll 어때요? be right back. 네. 그냥 be right back.
0: 네. Be right back. 네.
1: Same so thing.
0: 바로 올게요. Be right back. 이렇게. Right.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3: I won't be long.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간단간단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1: Right.
0: Watch my bag, 그 다음에 go ahead, I just need to, keep an eye on it, I won't be long 등등 다 알고 계시지만 입에 붙이려면 또 말하기가 필요하겠죠?
1: Right.
0: 그 전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2: Sure, go ahead.
3: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2: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3: I won't be long. I really appreciat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우리 같이 말해 볼까요?
1: Let's go.
0: 아, 저 실례합니다. 잠깐만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2: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1: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아유, 그럼요. 어서 다녀오세요.
2: Sure, go ahead.
1: Sure, go ahead.
0: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가서 하나 가져올 게 있어서요.
2: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1: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네네, 괜찮아요.

0: 내가 뭐뭘할게 있어서요라고 이제 그 이유를 부탁하는 이유를 간단히라도 말하는 건참 중요한 것
1: Yeah,
0: 같습니다.
1: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1: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만약에 내가 화장실을 좀 가야 되거든요. 한다면
1: Just gotta go.
0: I just gotta go.
1: Gotta go. Gotta go use the restroom.
0: 네, I just need to use the bathroom.
1: Sure.
0: 그렇죠. 제가 화장실을 얼른 써야 되거든요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use가 참 편리한 단어예요. 그럼
1: Use
0: 그죠?
1: the restroom.
0: 네. 자,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빈의 도로가 원래는 성벽이었다고? 오스트리아 빈. 이곳 여행자는 한결같이 링슈트라세라 불리는 순환도로를 찾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들이 이 도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 성벽자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군이 순식간에 쳐들어올까봐 시내를 빙 둘러싼 성벽을 쌓은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 그 자리에 도로를 지은 거고요. 처음에 빈 사람들은 성벽을 없애기 두려워했다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빈의 시민들도 빈을 찾는 여행자들도 모두 사랑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너가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이어서 좋다고, 친밀하다고, 너가 나갔다고, 때론 미워 보일 정도로 욕심내 뭔가를 챙기다가도 문득 마음이 허물어질 때면 남에게 속 없이 다 퍼주기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고. 너 역시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다 어깨를 쳐주면 좋겠다고. 내가 가진 단점, 나약함, 자주 하는 거짓말들, 사과하지 못한 실수들, 떳떳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 나만 아는 비겁함, 자신은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손가락질하는 이 마음을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거울을 보듯 중얼거리면서, 그런 게 사람이지. 김신지 작가의 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소은의 사랑할 거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잠비에서 펴낸 김신지 작가의 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내가 어떤 이해 못할 행동을 하든, 그리고 조금 무리한 생각을 전하든, 그 옆에서 아, 그런 게 사람이니까라고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따스한 아주 편안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또 신지 작가님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2부에서 또이 절기 박사, 최근에는 김신지 박사로 요약되었죠.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는 그런 요일이기도 하고,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문장 카펫으로 또 오랜만에 신지 작가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린 거고요. 한 3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김신지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셔서 에세이를 한 주에 한 권씩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카페인 분들 한때는 에세이 많이 쓰셔서 올려주시면 그걸로 백일장도 하고 또한 주에 한 분씩 에세이 소개해 드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3년여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신지 작가님이 이제 또글 쓰는데 집중을 좀 하셔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셔서 오늘이 너무 아쉽지만 네. 김신지 작가님,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그 우리 제철 산문 아마 오늘 2부가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신지 작가님이 책 내시거나 하면 또 그걸로 다시 만날 수는 당연히 있지만 또이 흐름 매번 이렇게 기억하셨던 분들께는 오늘 너무 아쉬우신 그런 마음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부 이렇게 문 열자마자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요. 사연으로 신지 작가님 또 오늘 사연 쫙 보실 테니까 사연으로 1부부터 김신지 작가님께 또 전하고 싶은 말, 그런 인사 아끼지 말고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네 이렇게 문장 카페 열자마자 김신지 작가님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웃으면서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죠?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주 주제는 귀향입니다. 일간 카페인 귀향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고향이라는 장소가 주는 반가움도 잠시. 우리는 종종 그 익숙하고 오래된 공간 안에서도 묘한 겉돔과 서늘한 이질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궤적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문득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길을 잃은 듯한 헛헛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어코 닿고자 했던 귀향의 진짜 종착지가 지도 위에 찍힌 지리적인 고향이나 낡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인간의 일생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잣대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에서 멀리 밀려나 타향을 떠도는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번듯한 사회인으로 화려한 외투를 겹겹이 껴입을수록 정작 그 안에 고유한 자아는 텅 빈 채 부유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쩌면 완벽한 의미의 귀향이란 타인에게로 뻗어나가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내 안의 가장 깊은 중심,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내면으로 회귀하는 치열한 실존적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이동을 모두 끝내고 익숙한 방에 홀로 앉아 짐을 푸는 고요한 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소모되었던 껍데기들을 천천히 허물어냅니다. 타인의 영토를 떠돌던 자아가 비로소 나라는 절대적인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거창한 위로나 막연한 희망이 없어도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온전히 나의 두 손에 쥐었다는 그 단단한 감각만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강아솔이 부른 다정하게 아름답길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했던 진정한 고향이 결국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 이미 이것을 깨닫고 계신 카페인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만 또 이 생각은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자꾸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또 나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음악 듣고 더 클래식 열어보겠습니다. 사라강이 부른 Now I Know 그리고 제이크 스콧의 Good Day까지 두 곡입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세상이 멸망하고 도서관과 나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짧은 질문에 수많은 보기가 따라오겠죠? 그 중에 한 작품 오늘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눅눅한 한여름의 열기가 낡은 일본식 목조주택의 지붕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집 안에는 고소하게 튀김을 튀기는 냄새와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15년 전 바다에서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장남 준페이의 기일입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지만 차남인 류타의 마음은 올해 유독 무겁고 껄끄럽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아내와 그녀가 데려온 어린 아들 아스시까지 데리고 이 숨막히는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했던 죽은 형과 비교당하며 늘 가족 안에서 겉돌았던 류타에게 늙은 부모님이 계신 본가는 언제나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었죠. 류타는 마루에 앉아 늙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결코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시간과 함께 발효되고 썩어서 이제는 남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기묘하게 변질되어 버렸죠. 류타는 문득 어릴 적 어항에서 부화시켰던 하얀 나빗대를 떠올립니다. 새의 무리처럼 파닥거리며 일제히 날아오르던 하얀 나빗대, 그리고 그 뒤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번데기의 빈 껍질들을 보며 느꼈던 끔찍한 구역질의 기억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집안에 잘못 날아들어온 나비 한 마리를 쫓으며 어머니는 저 나비가 필시 죽은 마다들이 찾아온 것이라며 섬뜩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의 죽음이라는 빈 껍질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굽은 등과 뒤틀린 감정의 깊은 어둠 속에서 류타는 문득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르고 지독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평범하고 잔혹한 사람들. 류타는 옛날에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 강했던 두 분이 언제까지나 예전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늙고 작아져가는 그 쓸쓸한 과정을 두 눈으로 빤히 지켜보면서도 류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똑같이 우물쭈물거리며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My Father's House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 이야기,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챙겨온 바로 이 책, 아마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쓴 소설, 걸어도 걸어도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이 영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찬한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영화 걸어도 걸어도가 진짜 많은 상을 휩쓸면서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데뷔작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영화를 바탕으로 이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직접 더 세밀한 감정선을 덧붙여서 소설로 펴는 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장남의 기일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하루의 기억이 이 책에 담겨 있고요. 이 결코 지워지지 않겠죠. 세상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후회,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은 지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더 클래식, 세상이 끝까지 갖고 갈 책으로 언급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이 료타의 어느 보통날이면서 굉장히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그날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늦은 오후 바닷가를 산책하던 무뚝뚝한 아버지는 돌멩이를 주워 파도를 향해 던지며 노는 류타의 의붓아들 아스씨를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한번 갈까? 저 꼬맹이도 같이. 생각지 못한 아버지의 말. 그건 서툴지만 분명 류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는 몸짓이었습니다. 류타는 쑥스러움에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만간 가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끝까지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조만간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류타가 그저 일상을 핑계로 우물쭈물대는 사이 영원할 것 같았던 두 개의 기둥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여름날의 기일 이후 어머니는 불과 석 달을 더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석 달 새에 류타와 아내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가 된 아들을 그리고 손녀를 안아볼 수 없었죠. 텅 비어버린 낡은 본가처럼 류타의 마음속에도 서늘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게 되었다. 류타는 부모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지독한 상실감을 매일같이 곱씹게 됩니다. 생전의 어머니는 늘 치아 관리를 잘하라며 잔소리를 했고 아들의 차를 타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을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류타는 귀찮다는 핑계로 그 작고 다정한 소망들을 늘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류타는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듯 치과에 가기 시작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면허를 따고 차를 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볼 때마다 류타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 생겼지만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했던 깊은 후회와 상실감이 씻은 듯 메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저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가슴 한구석에 남겨질 뿐이었죠. 걸어도 걸어도 결국엔 언제나 뼈아프게 한 발 늦고야만은 서글픈 인생의 시차. 류타는 굽이진 길을 달리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향해 너무 늦어버린 인사를 가만히 건네봅니다. 그 짙은 그리움과 후회의 그림자 위로 15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 집안을 맴돌던 나비 한 마리가 환영처럼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소설 걸어도 걸어도를 꺼내봤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사드리면 되지,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인사하면 되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다음이 기다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 또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음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다정하고 소중한 사람들 많이 안부도 묻고 또 찾아 만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몸이 그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 현대사회니까요. 만약에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안부 메시지라도 그리고 이왕이면 목소리 대면할 수 있도록 한번 전화통화라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세상의 끝에서도 다시 되새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더 클래식의 이 코너의 큰 효용 중에 하나는 세상의 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데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오늘 하루 잘 챙겨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제철 사문 김신지 박사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좋은 날, 기념이 되는 날엔 항상 이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입니다. 당당히 당첨이 또 됐습니다. 김신지 작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신지 박사님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추석 당일입니다.
1: 그러니까
0: 항상 그 무게감이 있는 날들을 이렇게 금요일이 네. 맞게 됐어요.
1: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보름을 제가 이렇게 책임지게 되었네요.
0: 네, 절기 박사로서 어떠십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긴 하나.
1: 뭔가 더 그 절기는 아니지만 추석은 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0: 그쵸.
1: 그런 날에 뭔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제가 배치된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1: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0: 아니요. 우리도 전문가를 딱 정말 제철 사람이다. 제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네. 제철소를 다니는 것 같네요.
0: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제가 1부에서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1: 네.
0: 신지 작가님이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북카페 요 제철 사문 시간을 또 떠나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다.
1: 걱정해요. 왜요? 왜냐면 오늘 추석이어서 네. 다들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정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엔 들으시다가 네. 오늘은 지금은 이동 중이시라든지 성묘를 가고 네. 있으실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1: 가족들과 바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못 듣고 계시다가 다음 네. 주에 뭐지?
0: 인사도 없이 갔어? 막 이러실까 봐.
1: 여러분, 전 인사하러 왔어요.
0: 아, 그럼요.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1: 어디 계세요? 네.
0: 네. 아마 다 전달이 될 거예요.
1: 그렇죠?
0: 너무 빅뉴스라서 이거.
1: 마음은 또 다 전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잘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또 그래도 이렇게 아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날에 그래도 우리 이 마지막 딱 방점을 딱 찍는 느낌이라서.
1: 맞아요.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느껴져요.
1: 저의 졸업식 날 이렇게 보름달이 커다란 게
0: 졸업식이야?
1: 졸업식이죠. 어느덧 3년이 되어서 이 졸업식처럼 정말 느껴지거든요.
0: 진짜 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그 한 세월이네요. 그

0: 그러니까요.
1: 북카페에서 보낸 그 3년의 시간이.
0: 맞아요. 약간 그 고은 작가님 저의 짝언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아,
1: 네. 진짜.
0: 제 짝언니 우리 피디님 그 뭐 담임 선생님?
1: 담임 선생님이요? 하고 맞는 역할 중에서 담임 선생님? 어, 다 좋아요.
0: 바깥에서 저의 진지주의 해주시니까 네. 그런 느낌 아닌가 하면서 오늘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1: 네.
0: 이 시간을 잘 보내보겠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약간 명랑함이 막 샘솟으면서 이 아쉬운 마음이 살짝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달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영원한 안녕은 아니니까요.
1: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책 쓰시기 위해서니까
0: 네.
1: 놔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위해서니까 책 쓰셔야 돼요.
0: 진짜 써야 돼요. 지금 편집자님께도 말씀드렸죠.
1: 이렇게 약속 많이 제가 하고서
0: 이제 더 물러날 때가 없다.
1: 그러니까요. 네, 우린 책을 기다리면 되니까.
0: 네.
1: 그렇죠? 자, 오늘 준비하신 책이 가을 풍류가 아주 가득한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이 책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가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님들 추석 당일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박사 오셨는데 오늘의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1: 네, 오늘은 음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음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
1: 네.
0: 오.
1: 마지막 시간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0: 네.

0: 모든 작가의 그 신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저의 닛값에도 어울리고
1: 닛값에 어울린다.
0: 가을 풍류, 네. 오늘 추석날 이야기하기에 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읽었거든요. 네. 먼저 책 소개를 드리면 이 애주가의 결심, 세계의 푸른 돌,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일상의 좀 섬세한 결을 포착해온 소설가 음모둔의 첫 번째 에세이예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어떤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 종종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맛과 맛 아주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을 논하는 어떤 본격 풍류 에세이이기도 네. 하고요. 이 음모둔 작가가 자타공인 봄꽃 애호가 이자 술 애호가, 음악 애호가이기도 해요. 정말 그 조선시대 선비가 환생을 한 듯한.
1: 네. 조선시대 그 풍류를 알던 네. 그런 선비가.
0: 그런 라이프스타일 갖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현대판 풍류가 음모드니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발견하고 감각한 것들을 기록해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또 이런 책 보면 정말 뭐 신시 작가님도 같은 분류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0: 맞아요.
1: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진짜 아유 세월아 내어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부지런히 찾아보고 다니고 어떤 그런 의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저도 제철 행복을 쓴 저자로서 네. 부지런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서울 풍류를 읽으면서 좀 혀를 내더라고요.
1: 서로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이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네. 다가오는 계절에 어떤 가고 싶은 곳, 꼭 가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 두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 읽다 보면은 저의 지도 앱에 막 저장을 하게 되고 아 여기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고요. 이 음모든 작가가 2018년 데뷔 후에 지금껏 8년 동안 12권의 네. 단행본을 냈어요.
1: 와 진짜 부지런히 쓰시네요.
0: 제가 그쵸? 지금 쓰질 못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써온 원동력이 잘 놀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풍류가 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잘 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서울 풍류니까 서울에 사는 작가가 네.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노포들 또 성곽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뭐 숲속의 도서관 혹은 도심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 서울에서 매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곳 이런 곳처럼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풍류를 꾹꾹 눌러 담은 책이 기도 합니다.
1: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너무 재밌잖아요.
0: 맞아요.
1: 정보도 많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모든 지금 모든을 모든 것을 작가.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작가님 이름이 또 은모든이다 보니까 갑자기 네. 네, 시선이 멎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다면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맞아요. 곁에 두면
0: 맞아요.
1: 이거 훨씬 더 다정하게 이 세계에 좀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우리 원래 책 받으시면은 작가님 이렇게 네. 그 책점을 보듯이 펼쳐보시잖아요.
1: 맞아요. 펼쳐가지고 그냥 시선에 딱 꽂히는 어떤 한 문장을 봅니다.
0: 네.
1: 첫인상인데.
0: 너무 궁금해요.
1: 이번에는.
0: 과연 서울 풍류에서는 어떤 페이지가 작가님과 궁합이 맞았는가.
1: 맞아요. 제가 펼쳐봤더니 81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삼치회는 또 어떠한가. 그러고서 그 밑에 단락에 진짜 붉은살 생선회만큼 도톰하게 썰린 삼치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라는 말이 절로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우 막 이렇게 현란하게
0: 삼치회 드셔보셨어요?
1: 삼치회 먹어본 것 같은데요?
0: 삼치회가 네. 또 겨울이 제철이어서 네. 삼치회는 또 어떠한가? 네, 지금
1: 그러니까요.
0: 어떤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쵸.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 삼치회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1: 그리고 또 어떠한가기 때문에 이게 삼치회만이 아니라
0: 맞아요.
1: 뭐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쓰셨고 여기다가.
0: 맞습니다.
1: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낭독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부분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이 책에서도 역시 어느 부분을 골라와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서문에 이 음모든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마음이 네. 담겨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카페인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1: 이게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제 그 본문의 첫 글자가 세 개가 딱 있었는데 그 첫 세 글자를 읽고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 세 글자를 딱 낭독 지점에 첫 시점으로 또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어떻게 읽어주실지 저 지금 기대평을 좀 밝힌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목을 가다듬고 한번
1: 네. 네,
0: 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앙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잘한다. 음악 취향의 한편에 국악이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 공연장에서 종종 사회자가 관객들에게 추임새를 연습시키는 광경을 접하게 되었다. 사회자는 자신이 얼씨구 하고 외치면 잘한다 라고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어김없이 지화자와 좋다가 짝을 이루어 등장했다. 그럴 때면 내심 나는 연습까지 거쳐서 하는 추임새에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고도로 숙련된 관객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이다.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명창의 심청가 몇 대목을 직접 보고 들었을 때였다.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서 흥을 돋우며 소리꾼과 호흡하는 관객들의 추임새가 어찌나 절묘하던지. 능숙한 호응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그게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처럼 명확하게 체감한 순간도 없었다. 이후로 몇 해가 흘렀지만 멋들어진 추임새를 외쳐야 할 순간에 나는 여전히 머뭇거린다. 능숙한 국악 관객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번번이 절감한다. 잘한다는 말을 잘하는 일도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좁은 땅덩이 안에서 인적 자원을 주축으로 고도 성장을 거듭한 사회의 일원이므로 첨예한 경쟁에 시달리며 내면화한 엄밀한 평가 잣대를 안팎으로 휘두르기 십상이니 타인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 잘한다는 말을 양껏 들려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럴듯한 성취를 위한 자기 착취와 자기 검열에 지친 이들의 입에서 휴일이면 마냥 누워있고만 싶다는 말이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현상도 어찌 보면 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몇 해 전부터 소설 창작에 도전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며 반복해서 전했다. 단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으니 일단 씁시다. 쓰지 않으면서 압박에만 시달리는 것과 쓰면서 궁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랍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세상 구경도 하면서요. 새로운 공기를 들이쉬고 그간 모르고 지내던 리듬을 타보기도 해야 소위 영감을 얻는 일도 일어날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잘하고 싶은 일은 꾸준히 하자. 계속하기 위해 잘 놀기도 하자. 잘 노는 일에 관해서라면 며칠이고 떠들 자신이 있는데 그간 쌓아둔 이야기거리 안에는 서울의 존재감이 제법 크다고 여긴다. 광화문의 빌딩 너머를 지키고 선 북악산과 인왕산, 북한산의 위용은 맑은 날에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특히 비가 갤 즈음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안으로 들어온 듯한 정취를 자아내며 산책을 부추긴다. 산책의 제격인 곳 중에는 물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하루치의 작업을 마치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만나는 야경이며 한강에서 뻗은 천변을 걸으며 사계를 감각하는 일은 평생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곁들일 책과 음악을 골라서 궁궐 안을 누비고 궁 안에 위치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는 맛도 각별하다.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며 찾아가는 취미를 붙였건만 아직 못 가본 곳이 더 많은 음악 감상 공간과 작은 서점에 들르면 그때껏 모르고 지내던 작품들이 어서 오라며 윙크를 건네기도 한다.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네. 이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느긋하게 감상을 나누며 술잔을 부딪히는 일만한 호사가 있을까. 유달리 마음에 남는 곳은 소설에 담아볼 궁리를 하며 계속 쓰는 일과 잘 노는 일을 연결하는 기쁨도 느껴본다. 꽤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풍류를 좀 알지 하는 평을 듣고 싶었다. 자랑 같지만 마흔을 넘기고 이따금 그와 비슷한 말을 듣고 난다는 기록을 여기에 남겨본다. 그러니 또 모를 일이다. 풍류를 즐기며 지내다 환갑을 넘길 즈음이면 잘한다 하고 외치는 일 또한 잘하게 될지도.

풍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덩달아덩 덩덩덩덩덩쿵

0: 풍류 중에 한 부분 김신지 박사가 아주 잘한다 하고 읽어주셨습니다.
1: 아 부담스럽게 나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0: 괜히 거기에 집중하라고 미리 맞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어서 추다해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까지 띄워드렸거든요 지금.
1: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노래처럼 좋다 이렇게
0: 잘하시는데요?
1: 하지만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0: 위용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위엄도 있고 위용도 느껴지고.
1: 네. 그랬던 걸로 하고요. 네. 네. 그 이 부분을 읽으면 생각한 게 이 잘한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악을 들을 때 적재적소에 네. 이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그렇죠. 직접 공연을 하는 분과 관객이 호흡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정말 네. 아름답다고 우리가 충분히 감탄하는 것 좋은 것을 충분히 좋다고 표현하는 것 맛있는 것을 정말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다 이 잘한다라는 추임새에 네.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적재적소에서 흥을 돋으면서 소리꾼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네. 눈앞에 있는 것에 적절한 감탄을 보내는 거. 근데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음모든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의 이 압축성장 시대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 잘한다, 뭐 좋다, 맛있다 그쵸.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인색한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고
1: 맞아요.
0: 또 그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은 콕콕 집어내잖아요.
1: 근데 사실 풍류를 즐기려면 네. 이 잘한다를 적재적소에 정말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잘 놀기도 하자라는 네. 작가의 말처럼 스스로에게도 수고한 스스로에게 아, 너 잘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 풍류를 마치 포상처럼 또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낭독할 그 부분으로 골라왔습니다.
0: 이 책 그 부분마다 이제 풍류 노트가 붙어 있잖아요.
1: 네.
0: 예, 거기에 보니까 그 물길이나 시장 주변의 제철 메뉴 식당을 공략하라. 이 노포 레이더 가동법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좀 재밌던데요?
1: 맞아요. 이 한 편의 글 끝마다 이제 네. 풍류 가이드로서 그렇다면 이 글에 해당하는 풍류를 서울에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하고 네. 팁이 계속부터 나오는데요. 이 노포에 대해서 작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내가 전부터 다니던 곳 중에 자녀나 조카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노포 레이더를 그럼 어떻게 가동시켜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예로부터 마을이란 물길 가까이에 생겼기 때문에 네. 그날 내가 향하는 목적지 근방에 하천이 흐른다. 중랑천, 오이천, 양재천, 도림천, 홍제천 네. 등이 있죠. 그런 곳 주변을 살핀다.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골목을 돌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현판이나 그 메뉴판에 제철 메뉴가 써있다. 면 네. 그곳에서는 오늘 식사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 마치 갓을 쓴 선비가 이 낯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네. 내가 풍류와 정취와 이 맛과 먹과 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지 마치 가이드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어요.
0: 이게 물길이나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을 딱 짚어주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찾는지까지 나오니까 그냥 생존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1: 그 일러스트가 곁들여져 있는데 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갓을 쓰고 있어요. 작가님이 그리고는 물길이 흐르는 걸 보니 여기가 맞는 괴로움 뭔가 이런 느낌으로
0: 네.
1: 앉아 있는 부분도 등장하는데 이 가이드를 따라 좀 서울을 탐험해 보신다면은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고요.
0: 재발견하는 거죠.
1: 네. 그리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이제 여행하러 오시는 또 분들께는 네. 이게 진정한 로컬 추천이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또 내 일정을 한번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좋습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게요.
1: 네. 그 다음으로는 딱 요즘의 가을 날씨를 묘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9월 날씨가 정말 청명하지 않나요?
0: 너무 깨끗하고요. 네.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뜨거워서 이런 날씨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1: 맞아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정말 쾌청한 날에는 선물 풀어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진짜. 느낌이 드는데 딱 그런 하루에 해당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철 산문답게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그 주 일요일은 종일 집에서 쉴 셈이었다. 그랬건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불투명한 것이라고는 한 점도 들이지 않은 듯 마냥 환했다. 익숙한 풍경이 명도와 채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모습. 산책이라도 나서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는 듯한 풍경에 바람도 가세했다. 때는 9월 중순. 한 주 전만 하더라도 한밤에나 불던 바람이 윙크를 날리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한낮의 볕은 아직 뜨겁더라도 이 몸이, 그러니까 시원하지만 냉랭하지는 않은 바람이 견딜만하도록 도와주리라고. 날씨와 계절의 유혹에 못 이겨 외출할 채비를 하며 속으로는 어느 곳을 걸어볼지 가늠하는 분주한 시간. 기왕 백기를 든 만큼 동네 한 바퀴로는 성에 찰 것 같지 않았다. 일요일이므로 인파가 집중될 만한 도심은 제하고 어느 정도 그늘이 보장되면서도 살랑이는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떠올리자 선명해지는 한 글자. 그것은 산이었다. 산에 갈까 싶을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아무래도 남산. 다음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근방에서 곧잘 마주하는 북한산과 인왕산을 꼽게 된다.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는 연희동 너머 안산도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곳곳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언제든 훌쩍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해 존재 자체가 마음의 창을 여는 상쾌함으로 다가온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정상까지 향하지 않으면서도 산을 즐길 수 있는 길의 존재인데 둘레길이나 자락길 중에 난이도가 하로 구분된 길을 찾으면 놀랍게도 코스의 길이와 소요 시간과 함께 대부분 지도 앱에 표기되어 있다. 산의 하단에서 중턱까지를 잇는 완만한 경사를 통해 등산보다는 산책에 가까운 농도로 이끄는 경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몇몇 후보지 중에서 이날 내가 고른 것은 인왕산. 버스에서 점 찍은 경로는 이러했다. 인왕산로를 따라 사직단에서 인왕산 하단을 둘러서 부암동까지 걷기.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사직단을 지나 도로 곁에 난 숲길을 걸은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갈림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유혹, 선명한 물소리에 홀린 듯 경로를 수정하게 된 것이다. 계곡물 소리에 이끌린 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에는 이 근방에서 물소리를 의식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엊그제 내린 비로 몸집을 불린 것일까? 궁금해하며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등장한 수성동 계곡은 폭이 넓은 지점도 1m 남짓, 수심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얕았다.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는 곳 근방에는 도롱뇽 및 개구리알 채집을 금지한다는 공고가 보여서 맑은 수질을 짐작하게 했고, 그러니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냐는 듯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계곡물에 두 발을 담그고 있는 풍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코끝에는 솔향기가 스치고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정자 그늘에 자리를 잡은 나는 습관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서 눈을 감은 채 몇 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물과 돌이 쉼없이 부딪혀서 내는 상쾌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다 살며시 감았던 눈을 뜨자 계곡 건너편에서 한낮의 볕을 퉁겨내는 미루나무 잎의 푸른 일렁임에 눈이 부셨다. 자연 속에서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뜨면 실로 총천연색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된다. 설령 마음이 흐린 날에도 이런 순간에 시야에 쏟아지는 찬란한 빛에서는 인색함을 느낀 적이 없다. 정선의 그림 수성동이 담긴 안내판에는 이곳의 이름이 물소리가 맑다는 의미로 수성동이라고 불리었다는 설명이 더해져 있었다. 내 곁에서 안내문을 살피던 어느 노부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건천이 된 터라 상당량의 비가 내린 뒤에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어쩐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날 아침에 바람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유혹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서.

0: 생각의 여름에 긴 비가 그치고 띄워드렸습니다. 음모든 작가의 책 서울풍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서울 풍류 속으로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그리고 이 아침에 하늘과 바람 우리 지금 너무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디 나가야 되는 날씨인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가을 날씨가 왔을 때 이 포인트는 정말 이거 같아요. 이 유혹에 지는 거죠, 그냥.
0: 네. 아,
1: 이 가을 바람에 유혹에 져주고 어디 갈까 하고 궁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바쁘게 몇몇 군데를 떠올리는 건데 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둘레길이나 자락길 중에 난이도 하로 되어 있는 곳을 네. 걸으면 그렇게 뭐 땀나거나 힘들지도 않고 그렇죠. 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리고 누구나에게 쉽게 권할 수 있는 코스일 것 같아서요.
1: 맞아요. 네. 꼭 뭐 서울이 아니어도 각자가 살고 계시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지역에서 둘레길 또 이런 자락길 많을 텐데요. 네. 아, 산은 난 힘들어서 라고 생각하셨거나 이 정상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이게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수성동 계곡이라고 하면 이 저는 너무 여기 진짜 좀 이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처까지는 항상 가도 이 수성동 계곡의 너럭바위 이런 것을 제대로 즐긴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게 은근히 수도권 살면서도 수성동 네. 계곡에 그리고 이 모든 작가 갔을 때는 비 내린 이후여서 네. 마침 이 건천에 물이 차 있어서 더 물소리가 잘 들렸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명성만 듣고
0: 맞아요.
1: 못 가본 풍류가 아주 정취가 좋은 그런 곳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뭐 누가 얘기하면 아 수성동 그래 겸재정성 그림에도 나오고 윤동주 시인 여기 매일 그렇게 뛰었대잖아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1: 맞아요.
0: 막상 내가 그곳을 누려봤는가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공백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맞아요. 이 그 수성동 계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조선시대부터 이 선비들이 찾아와서 계절을 즐기고 시를 짓던 곳, 문예활동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지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바로 아래쪽에 윤동주가 머물던 하숙집 터가 남아있거든요. 네. 아침마다 그 하숙집에서 나와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수성동 계곡에서 아침 세수를 하고 연희전문학교로 등교하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성동 계곡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세월과 풍경을 그쵸. 또 생각하면은 지금 또 현대인의 입장에서 찾아가 보는 그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어떤 사람들은 이 풍류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들여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고

0: 힘이 너무 빠져서 지금 약간 다 시니컬하게 보여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도 왠지 음모든 작가는 해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음모든 작가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0: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고.
1: 네.

0: 신속한 조치를 꾀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올겨울 맞이하면서는 긴 겨울 동안의 기분 전환을 위한 목록을 한번 정리해보는 대목이 있거든요. 아. 집 근처에 겨울 특선 메뉴가 있는 곳.
1: 네.
0: 생굴을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굴 덕후시더라고요.
1: 아, 네.
0: 근데 어쨌든 각자가 좋아하는 겨울 특선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취급하는 곳, 뭐 레코드 앨범을 재생해주는 좀 음악에 힘을 준 곳,
1: 네.
0: 그리고 새로 열어서 궁금한 곳. 실내에서 한강이나 겨울산 같은 좀 겨울의 정취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 겨울에 가고 싶은 뭐 온실 이런 곳들. 다 정리를 해두고 겨울에 네.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그곳을 좀 선물하듯이 데려가 주는 거죠. 그래서 풍요를 우리 음모전 작가님만큼 못하더라도
1: 네.
0: 나 자신을 위한 목록을 계절마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신지 작가님은 이미 두툼하시잖아요.
0: 저 두툼한 때도 이 네. 책을 보면서 또 지도 앱을 열어서 아니 여기를 그러면 이런 계절에 가면 좋겠네 하면서 또 저장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도 이 계절에 맞는 풍류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지 이 풍류 가이드의 그 안내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어갈게요. 제이 레빗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두 곡입니다.

0: 놀자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은모든 작가의 서울 풍류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책은 물론 서울 풍류,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 내 일상 풍류라는 의미로 좀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다 작가님의 추천사 보면 작가가 네. 말하는 풍류란 지금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를 호사롭게 즐기는 것.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곳에서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 같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호사롭게 즐기는 것. 이거 이번 추석 연휴에 마음에 네. 넣어둘 만한 문장으로 간직하시면서 한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풍류를 양껏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철 산문에 많은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네요.
2: 너무 아쉽습니다. 신지 작가님 어떠세요?
1: 저는

0: 5년 일기장을 쓰다 보니까
1: 네.
0: 거기 정말 지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1: 맞아요.
0: 처음 방송 왔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그리고 어제 작가님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고
1: 네.
0: 또 항상 오면은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게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1: 네.
0: 점점 이 긴장이 완화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뭔가 또, 아, 오늘은 좀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잘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일기장 보니까 적혀 있고 이래서
1: 네.
0: 어제 일기 쓰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1: 그쵸.
0: 네. 그래서,
1: 진짜.
0: 아,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일기장 쓰면서 느낀 게한 시절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1: 네.
0: 아마 북카페와 함께한 3년이 저에게는 한 시절에 3년짜리 그 정말 그 학교 다닌 것처럼 라디오 학교를 제가 여기서 수료하고.
1: 우리 동문이에요?
0: 네.
1: 네, 눈물 날것 같아, 또. 아니, 진짜 그냥 워낙 잘
0: 네.
1: 울리시기도 했잖아요.
0: 맞아요.
1: 여기서 책을,
0: 더 울렸어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
1: 한 2주 울리고, 1주 웃게 하고, 또 2주 울리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어요. 그쵸?
0: 맞아요. 그래도 그 작가님 울렸다는 것은 제가 그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은 책을 잘 가져왔다는 것 같기도 해서
1: 네.
0: 약간 변태처럼 한번더 울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저는 그 신지 작가님 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가 쿵 하면 짝 하는 걸 너무 잘 이렇게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툭툭 되는 느낌이어서 그게 참 좋았어요.
0: 새로 오시는 작가님도
1: 잠깐만, 눈물 날
0: 정말
1: 것 같아. 왜 이러죠? 새로 오시는 작가님.
0: 새로 온 작가님 좋겠지만 저 잊으시면 안 돼요.
1: 지금 우는 거 아니죠? 우리 그 카페이님들 지금 목소리로만 듣는데, 아니, 눈물 날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아, 약간 촉촉해요, 지금.
0: 아니에요. 전 울지
1: 찔러봐도
0: 않겠습니다.
1: 돼요?
0: 찌르면
1: 눈을.
0: 우는 거잖아요.
1: 네, 왜 눈물 나는지.
0: 지금 작가님 코가 지금 입고 계시는 옷과 똑같이 핑크색이 됐어요.
1: 맞아요. 전 눈물 나요. 아,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제가 신지한테 너무 편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빠라고 불렀던 그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0: 그치.
1: 화들짝 놀랐던 거 있잖아요. 신지 오빠.
0: 잊지 못할
1: 발언.
0: 장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해졌으면 지금 마치
1: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0: 거실에서 저녁에 이야기 나누는
1: 저희
0: 것처럼,
1: 남편한테 하는
0: 네.
1: 줄 알고.
0: 저에게, 아니, 오빠, 근데, 라고 하셔서.
1: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택시 기사님, 우리 카페인분들도 실시간
0: 맞아요,
1: 그 상황을 다
0: 맞아요.
1: 이제 알게 되셨지만 제가 탔던 택시를 또 이어서 신지 작가님이
0: 맞아요.
1: 타시고 못 다 들었던 얘기를 또 전해주시고 그랬던
0: 맞아요.
1: 거.
0: 진짜 많은 추억이 쌓여 있어요.
1: 맞습니다. 아, 아무튼 이런 추억들 지금 우리 둘이 대표로 얘기했지만 아마 카페인님들도 들으시면서 저도 추억 있었어요. 이 신지 작가님 코너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0: 맞아요. 저도 항상 어딘가 지역으로 북토크나 강연 갔을 때 조용히 수줍게 다가오셔서
1: 아, 맞아.
0: 카페인이에요 하고 인사해 주실 때 너무 반가우면서 진짜
1: 맞아요.
0: 편해했거든요, 제가. 카페인이세요? 하면서 와 사인할
1: 네.
0: 때도 엄청 반가워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북카페가 주신 선물이 너무 많죠.
1: 아, 편애했던 거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0: 그럼요.
1: 계속
0: 편해할
1: 진행.
0: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0: 앞으로도. 네.
1: 신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많은 제철 산문들 또 다시 듣기 통해서 우리 카페인분들 놓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다시 또 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제철 음식 먹으러 가요. 네.
0: 맞아요.
1: 지금 뭐가 제철인가요?
0: 저희끼리 그럼 뒤풀이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 여러분.
1: 대표로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0: 네. 아, 진짜 오늘 오는 길에도 너무 기분이 묘하고 집에 가는 길엔 더 묘할 것 같은데
1: 네.
0: 어쨌든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디 멀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1: 네.
0: 꼭 약속을 지키고 책을 써서 돌아오겠습니다.
1: 다른 데서 발견하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책을 써야 되는 분이 지금
0: 놀고 있네?
1: 북카페를 등지고
0: 지금.
1: 갔는데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노는 것도 근데
0: 맞아요.
1: 잘한다 해야 되니까요.
0: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를 떠올리면서 제철 행복 꼭잘 챙기면서 지내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에세이 숙제는 안 드리지만 제철
1: 네.
0: 행복은 제가 영원한 숙제로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1: 못 보낼 것 같다. 네, 그러나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에 그럼 책 들고 또 북카페에 놀러 오세요.
0: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니엘의 아워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식사라는 말 대신 우린 편하게 밥 먹자, 밥 먹었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이 밥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엘살바도르에서는요, 잘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를 옥수수 충전 상태라고 한대요. 거기는 옥수수가 주식이어서 쪄먹기도 하고 호떡처럼 부쳐먹기도 하고 음료로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뱃속이 옥수수로 충전된 거 맞잖아요. 추석인 오늘 바다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밥일까요? 전? 아니면 송편? 기분 좋게 충전된 배를 쓰다듬으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진아의 노래 배불러 들으면서 9월 25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이 추석이에요. 연휴 이틀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디서들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이뻐해 주시러 얼마나 또 이뻐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동 중이신가? 아니면 공부해야 돼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 때문에 집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모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경청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는 잘 먹어서 배가 쫙 부를 때 옥수수 충전 상태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진짜 있잖아요. 명절, 오늘 같은 날, 전, 막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씩 이렇게 먹고 막 그러면, 그쵸? 배가 전으로 가득 찬 느낌. 송편까지 먹으면 이제 목에 송편이 막 걸려있는 차오른 느낌 들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밥이랑 반찬 이런 거 먹는데 이런 명절에 특히 오곡백과 풍성하다는 그 추석에는 맛있는 먹을거리가 참 많아서 더 행복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땐 약간 뭐 살쪄도 돼요. 그리고 추석 끝나자마자 3일 안에만 운동하면 임시로 저장돼 있던 게 싹 다 빠진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추석 연휴에도 샵 1045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전 부치는 부모님 옆에서 몇 개나 전을 주워 먹었는지 이게 과연 깨일까 콩일까 두근두근하면서 골라 먹은 이야기. 저는 콩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애기 입맛입니다. 깨를 좋아하는데. 샵 1045 문자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니까요. 또는 E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죠. 반디 앱을 이용하셔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바다님들 계신 곳에서 지금 달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보름달처럼 넉넉한 노래, 동글동글 빛나는 노래, 그래서 소원까지 다 들어줄 것 같은 노래와 함께합니다. 금요일의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이따 함께해요. 먹을거리가 풍년인 추석 연휴에도 선물도 풍년입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장르불문 생선물.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얘기합니다. 한가위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위는 무슨 뜻일까요? 뭐 자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가위는 무슨 뜻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가운데, 2번 가만히, 3번 가자미. 정답을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베이비 몬스터의 노래입니다. 문. I'm the moon.

베이비 몬스터의 문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 문 생선물 오늘은 한가위의 뜻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가위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 우리나라에 한강 있잖아요. 그것도 큰 강이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위가 뭐지? 자르는 데 쓰는 도구 아닌데 보기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일까요? 가마니일까요? 가자미일까요? 가자미. 그거는 좀 가자미 맛있긴 한데, 그치? 그런데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바다님들 가마니가 뭔지 아세요? 곡식 담으려고 지푸라기로 만든 용기예요. 그게 가마니. 그러니까 큰 가마니? 요거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추석이랑 어울리잖아요. 수확하는 거니까, 그쵸?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가운데였습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니까 딱 가운데 날. 그쵸?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이런 의미. 1년 중 으뜸가는 명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4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연휴 끝나고 월요일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랑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차 안에서 우연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목소리 이거 들었는데 이분 누구지? 이거 누구였는데? 학창시절 이거 수학 공부할 때 삼각함수 가르쳤던 그분이 아닐까? 여기는 EBS FM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입니다. 그리고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유익한 코너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추석 끝나고도 가끔 찾아와 주세요. 청소년분들도 좋고요. 청소년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도 좋고요. 청소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신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앞으로도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까 한가위 뜻을 이야기해 드렸었잖아요. 추석도 한자어죠. 가을 추 저녁 석. 가을 저녁.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이 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재휘의 노래. Dear Moon.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고, 방금 건져 올린 질문 이나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지에서는요, 느긋하고 자유롭고 여유 넘치는 제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왜 다시 예민해지고 계획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일상을 여행처럼 지내는 비법, 생선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쯤이면 연휴에 여행 떠나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이틀째니까 딱 즐거울 때겠지만 여행은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한 여행, 그쵸? 그런데 이나라님, 맞아. 항상 여행지에서는 느긋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민해지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 예민함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예민함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데 삶의 또 원동력, 휘발유 같은 거, 그런 게 또 예민함이 아닐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나라님. 일상처럼, 아니지, 여행처럼 일상을 보내는 방법.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래도 여행처럼, 여행 간 것처럼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예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행복을 느끼시려면, 저는 여행 가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카메라 이렇게 딱 둘러매고 처음 가본 곳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사진도 찍고 길에 세워져 있는 뭐도 찍고, 와, 이 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사는구나도 보고, 우리 동네에도 항상 다니던 길만 다니게 되니까 안 가본 길들 꽤 많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카메라 딱 둘러매고 귀에는 이어폰 꼽고 좋아하는 음악 딱 들으면서, 와, 여기는 이런 게 있었네.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서 주위를 돌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돌아보는 것도 참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자주는 못하는데 가끔 시간 나면 사무실 앞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딱 걸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막 사진 찍고. 그 시간이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안 가본 곳 참 많은데, 우리 동네 안에서도 우리가 안 가본 길 참 많은데, 그것도 소소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걷다가 좋은 카페 보이면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의 제 답변 어떠셨나요? 경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홈페이지에 글을 써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경청과 함께하시는 동안 단디 앱에서 무료 메시지 남기셔도 되고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규현의 노래 깊은 밤을 알아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별 보러 갈래, 이 두 곡 듣고 와서요, 이분과 보내는 추석 연휴 얼마나 좋을까요? 케이신인가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애니메이션에서는요 램프를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이 있습니다.
1: 여행지에서는 동전을 던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고요.
0: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노래는 없을까?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이 노래
2: 들어요.
0: 추석.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추석. 이 뜻깊은 날에 경청과 함께 해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추석이네요.
0: 그러네요.
1: 열심히 일했죠.
0: 아니 그렇다고 네. 나 한복까지 입고 오실 줄 몰랐어요.
1: 그쵸 제가 네. 또 머리도 참하게
0: 그러니까 요즘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한복도 이렇게 다 해주나 봐요.
1: 네 그럼요. 아 그걸 같이 아니, 나눴어야 되는데 아쉽지 못해서
0: 정말
1: 아쉽다.
0: 정말 이렇게 그쵸? 방송에 진심인 줄 처음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생선님도 오늘 수염을 붙이고 오셨네요. 그 대감님처럼 머리에 아이고, 큰 이렇게 뭐
0: 아, 내가 면도를 안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래요.
1: 대감님 같으세요.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 그럼요.
0: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오늘 뭐 송편 드셨어요?
1: 송편 먹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송편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팬들한테 나눠줬어요.
0: 진짜
1: 처음으로. 왜냐면 뭔가 너무 고맙잖아요.
0: 아니 제가
1: 만들었어요.
0: 팬미팅 할 때도 느꼈던 건데 네. 왜 팬들을 노래로 승부를 안 하고 이렇게 뭘 주는 걸로 승부를 하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요.
0: 아니 그러니까 떠날까봐 그러지.
1: 아니, 그게 아니라
0: 불안하죠. 약간 불안장애 약간 있으시죠.
1: 아니, 우리 팬들은요 저한테 너무 무한한 사랑을 줘요. 그리고 뭐 막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도 맨날 와가지고 막 뭐 선물 주고 편지 주고 매번 그래요. 근데 저는 네, 네. 생각해 보니까 노래 말고는 제가 네. 뭘 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0: 노래가 아우 가수가 노래 줬으면 끝이죠.
1: 그거는 이제 가수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제 저도 뭔가 그냥 이럴 때 같이 나누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한가위의 큰 복을 좀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0: 거기
1: 송편을 만들었어요.
0: 뭐 풀 지푸라기 집어넣고 하지 않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 옛날에.
1: 아 막 모시 막 이런 건가? 막 뭐 소나물 건가? 솔 같은 거 넣어가지고 찌지 않아요?
0: 어 맞아요. 뭐 그런 거.
1: 그렇게는 못했고.
0: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떼가지고 먹기도
1: 떼가지고.
0: 하고.
1: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형광등 밑에다가 붙여봐서 콩이면 버려야 되고요.
1: 아 맞아.
0: 깨면 먹어야 되잖아요.
1: 저는 한 입 물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한 입 물어서 콩이면 아빠 줬어요.
0: 그치.
1: 아빠 먹어봐 이러고.
0: 나 엄마 줬는데.
1: 난 효도하는 척. 아빠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러는데 아빠 알아. 너 콩이라서 주는 거지. 아니야 맨날.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안한. 니까 형광등에 비춰보면 돼요.
1: 아니, 근데 좀 티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0: 좀 많이 보면 티 나는데.
1: 아니 저희는 티가 안 났어요.
0: 어머, 되게 두껍게 만들었나 봐.
1: 두껍게 만들었나 봐.
0: 일부러.
1: 왜냐 골라 먹으니까.
0: 송편 만들 때 일부러 막 거북이 모양으로 막 만들고 막 그러는데.
1: 거북이 모양.
0: 일부러 이렇게 장난치려고.
1: 아,
0: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트 모양으로도 만들고.
1: 재밌었어요.
0: 그리고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건 만두야, 송편이야, 막 이러면서 먹었었던 기억도 나는데. 기억 안 나세요?
1: 아니 만두야 송편이야는 안 들어봤는데
0: 그런 거는
1: 참신하네요. 네 좋아요.
0: 좋아요. 기억에 남는 추석 옛날에는 친척들 많이 봤죠.
1: 맞아요. 친척들 많이 봤고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송편 빚을 그 뭐라 하지 반죽을 미리 해놓으시면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0: 그래요.
1: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0: 그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깨 이렇게 넣고 그쵸?
1: 맞아요. 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0: 그래,
1: 그래서 제 송편은 다 터졌어요.
0: 그렇지 너무 얇아지니까
1: 다 터졌어요.
0: 맞아요. 그게 참 맛있었는데.
1: 맞아요.
0: 어렸을 때 다 모여가지고 그쵸 한쪽에선 TV 나오고 있고.
1: 맞아요.
0: 쟤 요즘 또 나왔네.
1: 맞아요.
0: 이러고.
1: 그 북적북적거림이 있었어요. 그죠?
0: 그쵸. 그런 느낌. 우리 바다님들도 오랜만에 추석 때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송편도 생각나지만 소원 비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소원을 비시나요?
1: 저는요.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름달을 믿어요.
0: 믿어요? 진짜?
1: 전 완전 믿어요. 그래서 달 보고 그냥 딱
0: 보름달은 그냥 보름달. 행성이에요.
1: 그러니까 봐봐요. 뭐 제가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종교는 안 보이잖아요.
0: 네.
1: 근데 보름달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0: 근데 보름달 아니고 그러면 약간 초승달은
1: 거긴 안 비어요.
0: 그러니까 똑같은 달이잖아.
1: 근데
0: 빛의 그러니까 반사에 따라서
1: 알아요,
0: 보이고
1: 아는데 어. 아는데
0: 모르지. 솔직하게 모르죠.
1: 알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맨날 보름달에 아는 거 다 알아요. 막 개기일식도 있고 어?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점점 동그라미 되는 거 알죠. 저도 예. 저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고등교육까지 받았다고요. 제가
0: 진짜요?
1: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꿈을 위해서 네, 제가 그래. 포기한 거니까 네. 하여튼 전 보름달을 보면 그냥 뭔가 비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거 다 빼고 과학적인 거 하면 종교도 할 수 없죠, 선생님.
0: 과학적이지 않죠, 종교는.
1: 그러니까요.
0: 모든 종교는.
1: 그리고 소원은 네.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저는 보름달은 제 눈에 보이니까 무조건 보름달 보면 무조건 소원 비는 게 전 완전 습관이에요. 저는 진짜 무조건 빌어요.
0: 뭐라고 비세요?
1: 빌면은 그거 안 이루어진다던데.
0: 얘기하면?
1: 오, 얘기하면.
0: 아,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 네.
0: 오, 진짜. 아, 거의 종교급인데요.
1: 아, 근데 그냥 이런 거죠. 무탈함을 빌고, 그냥 저가 오래오래, 오래오래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보름달님 저 보이시죠? 약간 이런 시작,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0: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1: 저 보이시잖아요. 저도 보고 있거든요. 아,
0: 진짜로 빌어요?
1: 네, 진짜 빌어요.
0: 그렇구나.
1: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막 부모님이 뭐 불교셔서 절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같이 절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조용히 제 목소리가 들리시다면 저희 엄마 말 들리시죠? 저희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힘보태기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소원을 안 빌어요. 그냥 저희 엄마 목소리 좀 더 잘 들어주세요. 약간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원은 그냥 보름달에 빌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안 이루어졌나? 너무 보름달에 비워가지고.
0: 그러면 지금까지는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네.
1: 아니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서 이번에도
1: 뭐 거의 다 비슷하죠 뭐.
0: 똑같은 소원을 빌 거네요.
1: 비슷해요.
0: 우리 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1: 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 혼자 행복한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0: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1: 다 같이 행복한 맞아.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첫 번째 노래 소원을 비는 노래
1: 맞아요.
0: 어떤 노래죠?
1: 그래서 제가 보름달 보면 소원을 빈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선미님의 보름달이라는 노래를 한 거예요. 이 안무 중에도 약간 보름달을 이렇게
0: 보름달을
1: 이렇게 형상화하는 안무가 있어요.
0: 거의 민요 같을 것 같아. 다라다라 뭐 이런
1: 아니에요.
0: 느낌.
1: 너무 세련됐어요.
0: 세련된. 그러면 민요가 세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1: 세련됐는데 거보다 좀 더 세련돼. 왜 저를 자꾸 외장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제가 애는 착해요. 저는 착해요. 저는
0: 착해요.
1: 아기가 없어요. 저는
0: 아기가
1: 전혀 없어요.
0: 없어요. 네. 아기가 없는 우리 케이시님의 첫 번째 선곡 선미의 보름달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선미의 보름달 듣고 왔습니다.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게이씨님의 보름달. 소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름달이 생각이 나시겠네요.
1: 네.
0: 다음 노래는 또 뭘까요?
1: 다음은 제목만 봐도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0: 그게
1: 노래.
0: 뭐예요?
1: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0: 소원을
1: 빵.
0: 말해봐.
1: 이렇게
0: 근데
1: 든든든
0: 소원을
1: 소원빵.
0: 소원 얘기인데 소원을 말해봐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1: 네네네.
0: 이거는 전혀 1초도 고민 안 하고 선곡을 하셨을 것 같은데.
1: 원래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가사도 딱 듣자마자 빠바박 쓰는 게 히트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0: 이거
1: 쓰자마자 빠바박 한게 히트.
0: 7개월 됐어요, 우리.
1: 먹어요.
0: 이거 같이 고정 코너 한지.
1: 네네네.
0: 그래서 좀 되게 편해지셨나 보네. 이제 소원 소원 소원
1: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뭐 하실 것
0: 소원을
1: 같은데요?
0: 말해봐.
1: 선생님 그럼 얘기해봐요. 선생님 뭐 하실 거예요? 소원하면.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각해야지.
1: 그러봐.
0: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생각하기가
1: 쉽지
0: 싫으셨던 거.
1: 않아요.
0: 쉽지는
1: 아니,
0: 않죠.
1: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좀 간단한 걸 하나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
0: 그러니까
1: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0: 소원을 말해봐. 너무
1: 안 돼서.
0: 좋아요.
1: 저는 이거 진짜 좋아요, 선생님.
0: 소원. 되게 좋아요. 막
1: 말해봐.
0: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그럼요.
0: 얼마나
1: 이거
0: 좋아요.
1: 헬기 내리는 데서도 하셨었잖아요, 무대를.
0: 두두두두두두두 막 그렇게요. 그죠? 그 제복을 입었었던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너무
0: 흰색
1: 예쁘잖아요.
0: 제복.
1: 네.
0: 그쵸?
1: 이거 뺄수 있나? 소원하는데?
0: 소녀시대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1: 비밀이에요.
0: 진짜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1: 아니,
0: 소원도
1: 제 최애는
0: 비밀이고.
1: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0: 최애가?
1: 지금 최애 얘기 드려요?
0: 네, 지금
1: 지금
0: 최애.
1: 최애? 지금 최애는 유리님.
0: 유리님도 효리수의
1: 네,
0: 멤버잖아요.
1: 맞아요.
0: 저거 완전 요즘 사람이죠.
1: 맞아요.
0: 효리수를 아는 76년생 많이 없어요?
1: 60세라고 하시려고 했죠. 이름, 입모양이 60살을 76년생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0: 76년생 별로 없어요, 진짜.
1: 맞아요.
0: 효리수의
1: 요즘은
0: 유리.
1: 유리님이 너무 좋아요.
0: 그쵸?
1: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활동하실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0: 그분들은 한참 지나도 이 걸그룹의 아이콘인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1: 그럼요.
0: 그쵸?
1: 대체할 수 없어요.
0: 대체할 수
1: 그쵸.
0: 없는,
1: 너무
0: 맞아요.
1: 좋아요.
0: 소녀시대의
1: 네.
0: 소원을 말해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1: 이 노래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서 그 커버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0: 진짜?
1: 네, 그래서 원필님의, 그러니까 데이식스 분이시거든요.
0: 예.
1: 데이식스의 원필님의 행운을 빌어줘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데이식스 원필님의
1: 네.
0: 행운을
1: 행운을
0: 빌어줘.
1: 빌어줘.
0: 그럼 이게 이어지네요.
1: 소원을 말해봐.
0: 소녀시대가
1: 행운을
0: 손을
1: 빌어줘.
0: 말해봐 이랬더니,
1: 나
0: 행운을
1: 행운을
0: 빌어줘.
1: 빌어줘. 이렇게.
0: 큰 소원이 아니라 나는 행운. 난 네가 나의 행운을 빌어주는 게더 좋아.

0: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1: 그런 거 뜻이 예쁘다. 왜냐면 소원은 뭔가
0: 그쵸.
1: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지가 대충 선곡해와도 DJ가 잘 정리를 해드립니다.
1: 대충이라고 하니까 진짜 섭섭하다, 진짜. 진짜
0: 섭섭하구나.
1: 섭섭하긴 한데, 사실 이두 곡은 좀 빨리 나왔어요. 네.
0: 두 곡,
1: 아니, 진짜.
0: 예.
1: 네, 진짜 대충 한거 아니고.
0: 어우,
1: 돌고 돌아.
0: 설마요?
1: 이 노래만 한게
0: 알죠.
1: 없더라고요. 네,
0: 그럼요.
1: 그렇습니다. 네.
0: 두곡 한번 들어볼까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That's right.

0: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데이식스 원필의 노래 행운을 빌어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는 두 곡이었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 노래는 무조건 소원과 관련되는 두
1: 무조건.
0: 노래 아주 네. 편하게 선곡해 주신 두 노래 들었고요. 바다님들의 추천곡 들으면서 1부는 끝내고 2부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전자음악단이라는 가수의 꿈에 들어와라는 노래입니다.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누구신가요?
2: 저는 케이시입니다.
1: 케이시님이 오셨네요. 예. 함께하고 계신 이 노래를 들어요의 금요일 코너지기입니다. 케이시님이 선곡해주신 노래 그리고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추석 특집.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요?
2: 오늘은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노래 듣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보름달부터 시작해서 소원을 말해봐, 행운을 빌어요. 여러 가지 노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원하는 소원을 참 많이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저는 올해 소원으로 한번 빌어봐야겠다. 우리 바다님들 소원 많이 듣게 해주시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실수하지 않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꼭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우와. 바랍니다. 이렇게 그치?
2: 좋네요.
1: 그랬으면 좋겠네요.
2: 진짜.
1: 우리 바다님들과 수험생들이 행복하면 저 따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2: 갑자기? 그러면 저도 소원을 빌게요. 저는 그럼 여기에 힘실기를 할게요. 제 소원은 승재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1: 어머,
2: 이렇게 정말. 빌게요. 힘보태기.
1: 되게 방송이 편해지셨나 보다 진짜.
2: 아니,
1: 되게
2: 왜요?
1: 쉽게 쉽게 나가시네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2: 아니, 저는 약간 힘실기가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만약 있어요, 그럼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기저기서 소원 비는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그냥 한 사람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면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 진짜.
2: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힘 실어주는 거, 소원 이거 힘 주는 거 이거 아무나 안 해요.
1: 맞아, 맞아요.
2: 저는 제가 잘나고 제가 잘되고 제가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남한테 이거 잘 안 실어줘요 원래.
1: 그러면 처음이네요 거의.
2: 그러니까요.
1: 저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랬구나 지금까지.
2: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저도 바라는 게 많았던 것 같긴 해요.
1: 근데 소원은 둘째치고 명절에는 꼭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2: 내 말이.
1: 넌 참 아직도 취업 안 했니? 나보다 속상해? 나보다 속상하냐고.
2: 그러니까 근데 아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1: 난 그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너는 지난 추석보다 좀 쪘다. 진짜.
2: 그럼 그렇게 고모보다요? 이렇게. 고모보다요?
1: 진짜 고모보다요.
2: 이렇게. 고모도 진짜 고모도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죠. 전 왜 얘기하는지 약간 저희 가족은 그런
1: 되죠,
2: 게 없거든요.
1: 그런 게.
2: 저는 왜 뭐 인사말일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굳이 그걸 말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 한 1%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1: 맞아.
2: 그럴 거면 그냥 입을 닫고 돈을 주시는 게.
1: 입을 닫고. 그래서
2: 용돈을
1: 요즘
2: 주시는
1: 꼭
2: 게.
1: 그런 거 그래요. 용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요즘 그런 메뉴판도 나오던데.
2: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성적 얘기하려면 15만 원 뭐
2: 그래.
1: 이렇게.
2: 그 나도 그 값을 받아야 나도 그 귀를 열지. 아니 나한테 그러니까. 왜 난 잔소리를 왜 해? 내가
1: 맞아요.
2: 제일 속상하지.
1: 맞아요. 잔소리에 시달리는 유난히 또 힘든 바다님들을 위한 노래가 있다면서 우리 또 케이시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죠?
2: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이 노래 아시죠?
1: 이 노래는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유재석님과 이정님이 부른 노래죠.
2: 맞아요.
1: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됐었던 노래예요.
2: 전 이거 믿어요. 왜냐면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어요. 내 입으로 진짜 입 밖으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1: 정말.
2: 그 말의 힘을 믿어요 저는.
1: 말의 힘. 그거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식물도 이렇게 말로 계속
2: 예쁘다
1: 사랑해
2: 해주면.
1: 사랑해 하면 잘 큰대요 정말.
2: 맞아요.
1: 말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취준생분들, 사실 추석이겠지만
1: 맞아요.
2: 취준생분들이나 고3분들은 추석이 사실 쉬지 못할 것
1: 쉬지
2: 같거든요. 그냥 이 휴일을 빌어서 또 공부를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좀 힘내시라고.
1: 힘내시라고.
2: 말하시는 대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1: 정말.
2: 많이 내뱉으시라고. 나 서울대 갈 거야!
1: 나 서울대 갈 거야?
2: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처럼 많이 말하시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정승재의 경청, 소원을 이루어 줄것 같은 노래, 처진 달팽이. 유재석님과 이정님이 부른 노래죠.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너무 좋은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노래 이제 두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한 곡씩 얘기를 해주실래요?
1: 네, 다음에 제가 선곡한 노래는 태연님의 만약에란 노래.
0: 저 완전 최애 노래인데.
1: 아니, 저는 약간 그런
0: 완전 최애.
1: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
0: 네.
1: 노래.
0: 예. 네. 저는 항상 모든 분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항상 이 노래 불러달라고. 좀 불러주세요, 지금.

0: 노래 너무 좋다.
1: 뜬건 아마도
0: 너무 잘한다.
1: 나나나는 모르겠어요. 가사 모르겠다.
0: 저 이거 해주면 안 돼요?
1: 가사 뭐요?
0: 아니
1: 가사?
0: 집에서 녹음한 다음에 저한테 아니, 원곡, 톡톡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1: 원곡 들으세요 선생님.
0: 아니야 나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1: 가사를

0: 모르겠다. 이거
1: 지금 너무 좋은데?
0: 진짜요?
1: 집에 가서 그거 검색해가지고 가사 해놓고 그 전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주 생소리.
0: 다음에 제가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 귀에다가 내가 내가 바보 이렇게 불러.
1: 나 진짜 나 너무 좋아 진짜.
0: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죠.
1: 진짜 가수가 부르니까 다르구나.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분들이 제 친구들이 불러줬거든. 아. 야 나 이 노래 한번 내가 최애 노래야 불러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아. 가수가 부르니까 다르네 정말.
0: 근데 저 가수예요.
1: 어 그러네요 진짜.
0: 진짜 가수예요. 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1: 그러네.
0: 아니 무튼 하여튼 이렇게
1: 난 너무 좋아,
0: 저는
1: 진짜.
0: 태연 선배님이 이렇게 예. 솔로로 노래를 내실 때마다 예.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1: 아니 태연 선배님을 본 적 있어요?
0: 아직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요.
1: 그쵸.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이거 저기 해도 되겠냐고.
0: 리메이크
1: 리메이크 해요 진짜.
0: 아니 좋은 거 다 노래 다 좋다고 다 리메이크 하면요.
1: 어 그래도 해요.
0: 하고 싶긴 하죠.
1: 이거랑 아브라스탄 마카스티뽀랑 두 개는 꼭 맞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한 노래.
0: 다음 노래는 오 이 네. 노래도 전 너무 좋아요. 이 심규선님과 에픽톤 프로젝트가 함께한 노래인데
1: 아, 최고죠.
0: 부디라는 노래요.
1: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0: 나나 잡아줘. 근데 전 부디라는 말을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부디. 말이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부디 뭘 빌 때 부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전 모르겠어요. 전 이 부디라는 이 단어가 그냥 너무 좋아요.
1: 오, 괜찮다 부디.
0: 부디.
1: 부디. B-O-O-D-Y잖아요.
0: 어, 부디.
1: 부디.
0: 부디.
1: 어, 그것도 괜찮은데, 진짜?
0: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부디. 어때요? 그 다음에 트로트 곡. 부디, 부디.
1: 어, 진짜 괜찮은데?
0: 소원을 이뤄주디.
1: 라스타 마카스티뽀. 야, 너무 좋다. 부디. 그 다음에 제발. 부디가 비슷한 거면서도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0: 뭔가 제발은 막 애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막 애원하면 너무 안 들어줄 것 같고 뭔가 담담하면서 담백하면서 부디 약간 이런 느낌.
1: 이소라님의 제발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0: 너무 좋죠.
1: 제발. 이렇게 끝나는 거.
0: 그러니까요. 제발도 좋네요. 네.
1: 제발도 좋네요.
0: 다 좋네요. 네, 다 좋아요.
1: 두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심규선님과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르는 부디.

0: 정승재의 경청, 태연의 만약에, 심규선과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른 부디라는 두 곡, 되게 차분한 노래 두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다님들의 추천곡도 한번 들어볼 차례예요. 소원 빌고 있는 바다님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 추천곡들이 주문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주소녀의 노래예요. 이루리 이루리 이루리랑 이루리 이루리랑 오 춤도 잘 추시네요.
1: 그렇죠.
0: 다음 노래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야 우리 바다님들의 별빛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노래. 방탄소년단의 소우

0: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다들 길잖아요, 달 보고.
0: 그러니까. 다음 노래는 애니메이션의 OST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1: 오! 무슨 저기였지?
0: 이게 1940년에 네. 디즈니 피노키오에서 지미니 크리켓의 목소리를 맡았던 클리프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불렀었던 노래고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코러스와 함께한 노래입니다. 너무 좋다. 이게 실제로 1940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예요. 정말 옛날 노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1: 음질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0: 저 멀리서 들리는 1940년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다.
0: 다음 노래는 소원을 이런 데서 빌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 비밀의 화원.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오, 기타 소리가 어쩜? 나 이런 언플러그드 음악 나 너무 좋아요.
1: 언플러그드.
0: 왜 또 찡그려요?
1: 아니, 너무 좋아서.
0: 난 너무 좋아 진짜. 기타 소리 하나로. 이상은 놈이의 노래예요.
1: 이 음성이 뭐라고 할까?
0: 그쵸.
1: 뭔가 덤덤한데.
0: 그쵸. 툭툭 뱉는 것 같으면서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움직이는.
1: 그러니까요.
0: 슬프잖아요. 톤 자체가.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아는 가수. 그쵸.
1: 그런 사람 돼야죠.
0: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그래요. 케이시님 노래 들으면서 어 이거 케이시네.
1: 저도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어머 어머 저 선생님이시네.
0: 어 키 버렸네.
1: 어머 수발라라.
0: 마지막 노래는 신지훈님의 겨울동화입니다.
1: 어머 어. 뭔가 백설공주 같다.
0: 백설공주
1: 막 눈길을 헤쳐가지고 빨간 망토를 입고 아 백설공주가 아닌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느낌이 헉, 너무 이것도 약간 디즈니스럽다 그죠?
0: 맞아요. 디즈니스러운 노래가 참 많네요. 소원 그러면 뭐 디즈니 느낌이니까
1: 그쵸 소원을 또 들어주고
0: 신지훈님의 겨울동화까지
1: 오 너무 좋다.
0: 이렇게 바다님들의 추천곡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노래
1: 네.
0: 참 좋다. 되게 차분해지는 그쵸?
1: 네.
0: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정말.
1: 저도요.
0: 차분하게 추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노래를 들으면서 와 진짜 한 진짜 살면서 한 번 소원을 누가 들어준다고 해. 난 진짜 어떤 소원을 빌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0: 오,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1: 집가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집에서 좀 더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잠깐만요. 아, 왜냐면 갑자기 소원 들어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데뷔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 갑자기 들으면서 이걸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를 딱, 하나. 이렇게 딱 하나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0: 뭐 가족의 건강 아닐까?
1: 근데 또 가족이 건강한데 내가 안 건강하면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0: 그럼 일단 나를 먼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조금 해주시던가 그래야겠네.
1: 그러니까 이걸 좀 치밀하고 우밀조밀하게 좀 짜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0: 그러네. 아파도 되는 그런 그 범위를 만드세요.
1: 네.
0: 뭐 감기는 제가 괜찮고요. 네. 막 이렇게.
1: 응급실 나 큰 병원 가지 않는 선은 괜찮거든요. 그렇지. 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맞다. 그리고 나는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
1: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적어놔야 아 잠시만요. 이러고 메모장을 딱 펴서 제 소원은 말이죠. 랄랄랄랄랄 이렇게 할 수 있게.
0: 말해봐 이런 느낌처럼.
1: 좋아요.
0: 좋습니다. 바다님들이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는 금요일마다 같이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볼 겁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인별그램도 좋고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케이시님 보내드리면서 바다님들의 추천곡 세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요.
1: 저는 클리프 에드워즈 예? 와 디즈니 스튜디오가 함께한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거 한번 다시 듣고 싶어요.
0: 와 그쵸 너무 좋죠.
1: 너무 좋아서.
0: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은님의 비밀의 화원까지 세 곡 들으면서 케이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케이시님.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청소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른들, 학부모님들, 또 손주를 두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4751님이 운전 중인데 너무 졸려요. 신나는 노래 한 곡 틀어주시면 손가락 춤추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셨습니다. 운전하는데 졸리면 어떤 방법을 써도 너무 졸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옆에다가 그냥 또 갓길에다 세워두면

위험하니까 휴게소 쉼터 같은 데 서서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눈 붙이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문 활짝 열고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잠이 달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런 말 진짜로 사용하세요? 입니다. 요즘 어른들을 구별하는 말이 있대요. 안 봐도 비디오다. 거기 거기 지방방송 꺼야지. 왜 난리 부르스야? 야, 우리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웃기는 짬뽕이네, 웃기는 짜장이네. 이런 말들, 이런 말 쓰면 늙었어요, 나이 들었어요 한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야,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얘기 꽤 써봤던 것 같은데, 우리 바다님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다 낯설죠. 비디오라는 말, 지방방송, 또 부르스는 뭐예요? 먹는 걸 가지고 왜 소문이 나야 하며, 아마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요즘 신조어 듣는 그런 기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낯설어도, 또 궁금하긴 또 하잖아요, 그죠? 언제 쓰는 말인지,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오셔서 바다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지 그런데 잘 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날까요? 넥스트의 도시인이요?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요? 두 곡 다 듣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9월 25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건강한 밥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나시고요.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쉬시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코 잘 자요. 안녕.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음악과 스크린으로 우리를 찾아주는 거장 로이치 사카모토의 또 다른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영화는 그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밀착해 담아낸 다큐 영화입니다. 감독 오모리 켄쇼는 이렇게 말하죠. 루이치 사카모토는 자신의 병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결국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대단한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요. 병마로 고생하는 자연인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음악을 놓지 않는 예술인 루이치 사카모토의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루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유족의 부탁대로 너무 슬프지 않게 그려내려 최선을 다한 작품이랍니다. 그가 떠난 후 과연 보름달 몇 번이나 떴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비행 이승열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추석 연휴 편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들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Put Your Hands Up 피아노 버전이었습니다. 3년 반의 모습, 영화를 보지 못한 입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뭐 일상, 작업기, 그리고 미공개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들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 3년 전 3월 달이었죠.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음악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시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작품. 예술가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자택에서 촬영한 영상도 있고 병원 생활 기록도 있고 그의 작업 노트도 자료로 활용이 돼서 영상에 담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 일본에서는 11월 28일에 개봉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한국 개봉은 아직 정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름달을 우리가 보낸 것일까? 23년도 3월 이후로 이 언급은 뭐 사카모토의 그 자서전 제목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비유를 아시겠네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였죠. 그가 써낸 자서전이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을 떠났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사후에도 축복받은 그런 예술가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카모토의 음악인데 피처링 참여로 그가 함께한 작품 하나 그리고 그의 음악을 재해석한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 하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포르투갈 마드리드 출신의 작곡가죠. 호드리고 레앙의 2004년 음반에서요. 브라질의 호사 바소스와 루이지 사카모토가 함께한 호사 장미 골랐고요. 이어지는 곡은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해석한 사카모토의 탕고 이솔라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죠. 섬이라는 제목의 이 버전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포르투갈의 호드리고 레앙의 2004년 음반에서요. 브라질 아티스트 호사 파소스 그리고 루이치 사카모토가 함께한 호사 장미 먼저 들었고요.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해석한 루이치 사카모토의 땅고 이솔라 섬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첫 곡으로 사카모토의 Put Your Hands Up 들었는데 이 보통 트리비아라고 하죠. TMI라고도 요즘은 얘기할 것이고 뒷이야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다큐 영화가 어떤 구성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상상하기에 루이치 사카모토는 광고 음악도 많이 만들었고 광고도 많이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일본 여행 갔다가 TV에서 막대과자 선전에 사카모토 선생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Put Your Hands Up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양강장제 광고 음악으로 짧게 썼던 곡이 발전이 된 거라고 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9월 25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기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87회 수상작 살펴봅니다. 프랑스 영화음악가 알렉산드르 데플라가 영화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부문에서는 미국의 커먼 그리고 존 레전드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셀마의 주제가 글로리를 함께 만들고 불렀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87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프랑스의 작곡가 알렉산드르 데플라에게 돌아갔죠. 웨스 앤더슨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스코어였죠. 이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판타지죠. 그래서 음악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100년 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독일이 뒤섞인 가상 국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악을 위해서 오케스트라에 익숙한 선율 대신에 발랄라이카, 침발룸 등의 이 동유럽 전통악기들을 대거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국적이고 기발하고 동화적인 풍부한 상상력의 영화와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커먼, 그리고

그리고 R&B 아티스트 존 레전드의 글로리 듣고 왔는데요. 실존 인물이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따르는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사회 운동가이자 감독인 에바 두버네이의 영화 셀마. 주제가 들으셨습니다.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라고 유명하죠. 1965년 3월 미국 알라베마주의 셀마에서 출발해서 그 주의 주도 몽고메리까지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보장해 달라 라고 평화적인 시민권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긴장감 넘치고 진압하는 군경찰이 어떤 무력을 동원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묘사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어서 금주의 세계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음악 키워드 관련해서 다른 곡들 골라봤는데요. 월요일 키워드는 수오 말라이넨 탱고였죠. 이른바 핀란드 탱고. 그 장르의 또 대표 아티스트 중 하나인 에이노 그렌, 그의 66년 발표곡 스위스 비올라얀 알라.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을 마가목 나무 아래에서라는 애수짙은 쓸쓸한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화요일 키워드는 하이라이프였습니다. 가나의 대표 하이라이프 아티스트를 만났는데 오늘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로비트와 하이라이프를 또 접목한 거장 올란도 줄리어스라는 분의 1960년 발표곡 하나 골라봤습니다. 하구와 나나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게 소설 제목이었다네요. 61년에 발표된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는데 소설에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하구와 나나고요.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해서 화려하지만 또 비난을 받을지언정 가부장 체제에서 그런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현대 여성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곡은 수요일 키워드 프렌치 터치였죠. 오늘은 본명은 카시우스라는 예명의 이 아티스트의 본명은 필립 즈달. 한 명이 아니네요. 듀오군요. 카시우스는 듀오입니다. 필립 즈달과 붐바스. 우리가 다프트 펑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프트 펑크는 아는데 캐시우스는 좀 생소하네요. 아무튼 캐시우스는 다프트 펑크와 함께 프렌치 터치, 이 90년대 이 무브먼트를 이 열풍을 이끈 선구자였다네요. 그들의 발표곡의 제목은 1999이네요. 네. 뭐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프렌치 터치가 여기 있다라는 선포하는 의미의 곡이라고 하는데 디스코의 퀸 다나 서머의 음악 등이 샘플링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목요일 키워드 중추절과 달을 테마로 고른 음악입니다. 일본 아티스트 유미 아라이의 지온 반메 노즈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1976년 발표곡까지 네곡쭉 이어서 함께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여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스페인의 아나벨렌, 브라질의 시구바르키가 부르는 말 이 루나, 바다와 달입니다. 시구바르키가 1980년에 발표한 자작곡, 아나벨렌이 원곡자와 듀엣으로 재해석해낸 1997년 버전이죠. 금지된 사랑에 빠진 연인이 달과 바다의 주선으로 죽어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적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랑을 사랑했다. 밀려온 파도에 소금기가 밴 입술로, 폭풍에 상처 입은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아득히 떨어진 도시에서 그들은 고요한 사랑을 사랑했다. 밤의 해변에서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행복에 취했다. 달이 빛조차 사라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사랑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어 저마다 떠들어댔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고 그 후 달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남자는 바다를 갈망해서 벌거벗은 채 바다로 향했다고. 세상이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들은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두 눈은 흘러가는 강물을 따랐다. 달빛을 가득 품은 채 지금도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그들은 강둑에서 고비치는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강물을 마셨고 해초 사이에서 온 몸에 나뭇잎을 붙인 채 그렇게 떠내려갔고 마침내 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서서히 물고기가 되었다. 조개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가 되었다. 보름달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알이 된 그들은 바다와 가까이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 음행 전한 노래 브라질의 쉬쿠바라키 그리고 스페인의 아나벨레의 듀엣 말이 루나 바다와 달이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오늘 2부 순선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아티스트 자즈가 부르는 라 룬, 달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J'irai moi aussi sur la lune.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있다는 게 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것,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오늘 2부 첫 곡, 맨앵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안젤리크 키조의 2002년 곡 아프리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에 DJ 선곡 이올드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세 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조촐하게 엽니다.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열대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세계음악 키워드 하이라이프를 하다가 좀 더 들어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디깅을 해본 거고요. 그 결과로 가나의 요즘 세대 활동하는 키에키에쿠라는 기타리스트 작곡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1부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로비트 아티스트가 하이라이프와 접목한 그런 시도를 한 음악도 듣고 왔는데 오늘 소개할 키에키에쿠는 하이라이프와 어떤 연관이냐면요. 그러니까 빅밴드 형태의 하이라이프가 초기 약간 클래식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점점 그게 기타 위주의 그런 체제로 좀 변화한 것 같아요. 뭐 펑크나 그런 요소들이 유입되면서도 그렇고 그건 일렉트릭 기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서아프리카의 하이라이프를 비롯한 대중음악 장르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핑거스타일 주법이 있어요. 그게 팜와인이라는 이름도 좀 예쁜 것 같아요. 팜와인 기타 스타일. 팜와인? 레드와인도 아니고 화이트와인도 아니고 팜와인. 야자수를 증류해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라이프의 태동기나 뭐 이렇게 주요한 음악 스타일이 스멀스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지역이 항구나 그런 도심의 바였다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서민의 노래, 도시 거주자들의 이렇게 뭐 그런 음악 형태나 장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유흥이 있는 곳에서 출발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잔하고 시름을 잇는 상황에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팜와인 전통은 그러니까 꽤나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뭐 오늘 말고 주중에 그 프렌치 터치에 대해서 뭐 유로뉴스라는 매체에서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DNA는 어디 가지 않는다. 후대가 계속 이어받는 거다 라고 했듯이 하이라이프도 마찬가지죠. 1900년도 초반부터 뭐 5,60년대를 거쳐서 쭉 이어져서 2026년 지금 키에키에쿠 같은 헌신적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죠. 뭐 우분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뭐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전통, 그러니까 민담 또 구전 그리고 어떤 그 철학과 교훈을 써서 텍스트로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약간 뭐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전설이잖아요. 근데 오늘 키에키에쿠라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아 누군가는 그 내부에서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게 옛날 얘기처럼 우리 이 먼 한국이란 나라에서 저라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거니 영화에서 뭐 부풀려진 스토리 요소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이 위태위태한 그런 전통을 하이라이프가 됐건 뭐 팜와인 전통이건 기타 연주건

작곡의 형태건 그걸 실전적으로 이 곡을 만들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생각에 좀 반성도 했고 큰 반성은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는 100%는커녕 20%를 알기도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즘 뭐 개인적인 고백형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라면 그리고 요즘 크리에이터들의 얘기도 뭐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게 거의 99.9%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라이프 특히 팜와인 전통의 어떤 이렇게 소소한 목적에 상업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음악 형태의 가장 큰 목적성은 이 삶의 철학이나 지혜나 그 원리를 후대에게 전하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골라온 7곡, 일단은 8곡인데요. 총 보너스 빼고 7곡은 모두 키에키에쿠 음반 2장에서 골라봤는데요. 일단 첫 곡 Pay Me Friday라는 영어 제목의 곡, 유일하게 영어 제목의 곡인데요. 이게 금요일 밤에는 돈 갚아라 뭐 이런 거죠. 거칠게 좀 해석하자면. 근데 돈 갚아라 이렇게 단도직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하네요.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황을 이제 경위를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 날 소액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내가 거액을 빌려줬어. 근데 넌 만날 때마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는데 나 만날 때만 어려운 것 같더라. 내가 가고 나면은 너 흥청망청하던데. 신뢰는 중요한 거다. 은혜를 잊는 것은 좋지 않다. 빚을 지면 약속을 하면 거기는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나긋나긋 얘기하는 그런 곡부터 그런 비유가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내하라 참으면은 뭐 나아질 것이다 이런 교훈은 요즘도 있죠.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제 생각에는 이 그런 인내하라 참아라 뭐 이게 왠지 더 아프리카적 교훈에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그렇게 인내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조금씩 새가 둥지를 짓는다 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접적인 어떤 외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팜와인 전통에 자주 등장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여기 써 있네. 나무가 등장하죠. 나무. 생각해 보면 요즘 노래 나무? 좀 생소한 비유의 요소일 것 같긴 하네요. 강도 등장하고 야자수 인내 끝에 단맛? 뭐 이런 비유일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은유는 시장이 등장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낸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좀 생소한 것 같긴 하네요. 화개장터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옛날 수십 년 전. 오늘 소개하는 음반은 2016년 음반 한 장 그리고 2024년 음반 한 장. 제목들이 아까 소개한 금요일 밤에는 돈을 갚아줘로 시작해서 내 마음속의 얼굴 한 걸음씩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었네 그 다음에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 해석을 AI가 못해내는 제목 하나 그리고 무지개라는 곡까지 일곱 곡입니다. 아무튼 도시생활자 아니 내가 도시생활자인가? 아니 수도권 생활자니까 그것도 정확한 의미의 도시생활자는 아니구나.
저는 어떤 생활권의 생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런 아프리카로 특히 팜 와인 기타의 이 피하고 싶은 단어 천지네. 목가적 이것도 피하고 싶고 그 생활권, 그 문화권의 그 시간대에 그 가치 체계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물리적으로도 멀기도 하지만 그래서 힘든 거 아닐까? 다른 시간대와 문화권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한데 동경이 되는 동경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기타를 좋아하니까 팜와인 기타리스트 오 생소한데 그리고 하이라이프의 그 정서와 아프로비트의 리듬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인 제가 솔직히 말해서 페라쿠티의 그 격정적인 그리고 약간 트랜스에 빠지는 듯한 반복적인 리듬 구조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 아프로비트와 하이라이프가 어떤 비율로 섞였느냐가 좀 민감하게 좀 취향을 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그래서 전통만 고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음반에서는 아프로 펑크, 아프로 비트, 뭐혼 섹션도 막 충분히 운영하면서 그런 좀꽉찬 음악도 선보이는데요. 어떤 음반에서는 이좀 복고주의적인 그런 보존의 의미에서 그런 음악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취향대로 골라서 들으려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궁무진하더라. 오늘 소개하는 키에키에쿠의 디스코그래피가 딱 7장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이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두 음반에서 고른 7곡 그리고 보너스로 고른 남아공의 지금 현재 모던한 재즈 아티스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보컬에 저는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트럼페터이기도 하답니다. 만디시 디안티스의 마바힐레 그들이 건강하길 치유되길이라는 곡까지 8곡 골랐으니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2부에 만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가나의 팜와인 기타리스트 키에쿠의 2016년 앨범 Higher Life on Palm Wine, 그리고 2024년 앨범 Palm Wine Republic. 그가 이 팜 와인 전통에 집중한 좀 복고적인 형태의 음반 두 장에서 일곱 곡, 그리고 보너스로 만디시 디안티스, 남아공 출신의 현재 주목받는 재즈 아티스트의 마바필레, 그들이 건강하길 이었습니다. 여덟 곡의 자세한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은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드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0: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첼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껍질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 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멍샹 청진.
1: 멍샹 청진.
2: 아, 这是一句 祝福的 화야.
1: 그렇죠. 멍샹 꿈 청진 청 이루어지다. 진 실제로 진짜로 이루어지다. 청진.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멍샹 청진.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 멍샹 청진.
1: 멍샹 청진. 노래를 부르다.
2: 창거.
1: 창거. 창거. 창거. 꾸준하다. 지속하다.
2: 坚持.
1: 坚持. 下去. 坚持. 뭐뭐라고 할 수 있다.
2: 算是什么什么.
1: 에이, 算是什么什么. 뭐뭐라고 할. 算是 뒤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다. 算是什么什么. 키우다. 기르다. 배양하다.
2: 培养.
1: 培养. 그대로 배양. 培养. 흥미.
2: 兴趣.
1: 兴趣. 흥미가 있다.
2: 感兴趣.
1: 感兴趣. 흥미가 없다.
2: 没兴趣.
1: 이때 이제 没 없다 그대로 씁니다. 没兴趣. 취미.
2: 爱好.
1: 爱好. 뒤에 好 사성. 춤을 추다.
2: 跳舞.
1: 跳舞. 손발, 수족, 동작.
2: 手脚.
1: 手脚. 원래는 그대로 이제 손발이죠. 그래서 手脚. 근데 이것이 동작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手脚.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2: 协调.
1: 协调. 협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그래서 协调. 업무를 조율하다.
2: 协调工作.
1: 그러니까요. 协调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무엇을? 공조, 업무나 일이죠. 그래서 协调工作. 바둑을 두다, 장기를 두다.
2: 下棋.
1: 下棋. 그대로 棋가 바둑도 될 수가 있고요. 장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로.
2: 的确.
1: 的确. 목.
2: 嗓子.
1: 嗓子. 목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嗓子 턴 그러면 목 바깥이 아니라 목 안을 얘기하는 거죠.
2: 外面是脖子.
1: 外面是脖子라고 하고요. 목 안은 嗓子.
2: 对.
1: 그래서 보통 또 他嗓子好라고 하면 소리가 좋다라는 의미 될 수가 있습니다.
2: 没有说他脖子好的.
1: 목소리는 목 안에서 나오니까요.
2: 对对对.
1: 격려하다, 응원하다.
2: 구리.
1: 구리. 버리다, 포기하다.
2: 放弃.
1: 放弃. 기회를 포기하다.
2: 放弃机会.
1: 放弃机会. 꿈을 포기하다.
2: 放弃梦想.
1: 放弃梦想. 바람, 소원.
2: 心愿.
1: 心愿. 소원을 이루다.
2: 实现心愿.
1: 实现心愿. 实现. 실현하다, 이루다. 实现心愿. 잊다, 잊어버리다.
2: 忘掉.
1: 忘掉, 잊어버리다. 시름, 걱정, 번뇌.
2: 烦恼.
1: 번뇌. 烦恼, 烦恼. 콘서트.
2: 演唱会.
1: 演唱会.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你还在学唱歌? 这么忙,还坚持得这么好。看来你是真喜欢啊。
4: 算是吧，我一直都想认真培养个兴趣爱好，可是学跳舞、运动吧，手脚不协调；画画、下棋吧，下班了还要坐着。学唱歌好是好，可也很不容易。嗯，学了几个月，的确觉得越来越难了。难不是问题吧？
3: 你嗓子这么好，肯定能学好。谢谢你的鼓励，我不会放弃的，因为我有一个小心愿。什么心愿？我想学好唱歌，然后唱给大家听，帮大家忘掉烦恼。哇，祝你早日梦想成真！你要是开演唱会，我第一个买票。
1: 아직도 노래 배워?
2: 你还在学唱歌?
1: 你还在学唱歌? 还 아직도 여기서는요. 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0: 자, 쉐 배우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창거. 오, 아직도 노래 배우고 있어. 니 하이자이 창거. 타 이외에 可能是 이징 부쉐라. 但是 하이자이 쉐 창거. 오, 이렇게 바쁜데 꾸준히 하는 걸 보니 정말 좋아하는구나.
1: 这么忙还坚持的这么好看来你是真喜欢呢
0: 그러니까 这么忙 그렇게 바쁘면서 这么忙还坚持的 꾸준히 하고 있는 정도가 这么好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还坚持的这么好看来 뭐뭐처럼 보이네 보아니 你是真喜欢呢 정말 좋아하는구나 雪唱歌 喜欢雪唱歌 아니면 喜欢唱歌 좋습니다 你是真喜欢呢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算是吧.
0: 算是吧. 늘 취미 하나쯤 제대로 꾸준히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춤이나 운동은 몸치라서 안 되고 그림이나 바둑은 퇴근 후에도 계속 앉아 있어야 해서.
1: 我一直都想认真培养个兴趣爱好，可是学跳舞运动吧，手脚不协调。 画画下棋吧，这下了班还要坐着。
0: 그러니까요.
1: 这个有道理啊.
0: 有道理，有道理。 我一直 계속해서 줄고 뭘 하고 싶었죠? 想认真 열심히 뭘 하고 싶어요. 培养个 뭐 하나를 기르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는 培养兴趣죠. 兴趣는 취미죠. 여기서는요. 취미를 기르고 싶다, 취미를 키우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말에서는 그냥 취미를 하나 갖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认真 培养个 兴趣 爱好 취미를 하나 갖고 싶었거든. 可是 그런데 学跳舞 춤을 배운다. 运动手脚不协调 이 표현은 그대로 手脚不协调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什么和什么不协调
0: 그렇죠. 왜냐하면 协调가 우리 말에서는 협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다거든요. 근데 여기선 쇼와 지아오가 따로 따로 논다. 원래 윈동 운동, 티아오 이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네네. 쇼와 지아오의 페이허.
0: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예뻐요. 근데 티아오 운동은 루고 쇼脚不协调
1: 아하,这个跳出来会很可爱,很搞笑。
0: 다른 사람이 보고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没有效果呀。没错,没错,没错,就是自己这个兴趣爱好它达不到一个效果。
0: 잘못하면 운동 같은 경우 这个 动作不好啊,对身体没有好处。您说的这个有道理。对。它有可能还会受伤。本来是要为了健康,对对。但是,哎。 更不健康，没错没错，对吧？嗯，그래서手脚不协调，画画下棋吧， 그림 그리거나 뭐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거. 下班了还要坐着. 내가 퇴근하고 나서는 좀 일어나서 좀 활동적인 걸 하고 싶은데, 还坐着. 앉아서 뭔가를 한다. 不好. 노래를 배우는 게 좋긴 한데, 결코 쉽지 않은데.
1: 学唱歌好是好，可是也不容易啊。
0: 그러니까요. 学唱歌好是好 A是 A죠. 可是 그런데 也很不容易。对，也很不容易。
1: 예,
0: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몇 달 배워보니까 확실히 갈수록 어렵더라.
1: 学了几个月。 的确觉得越来越难了.
0: 그러니까요. 学了几个月, 몇 달 배웠어요. 几个月, 的确 확실히 觉得越来越难了.
1: 오, 学唱歌不是越唱越简单吗?
0: 아니요. 선생님, 뭐든지 배우면 그거 있죠. 요 门槛.
1: 오.
0: 어떤 쭉 실력이 상승하다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그 턱을 딱 넘기가 힘들 때가 있죠.
1: 오.
0: 뭐든지 学外语也是.
1: 没错, 没错.
0: 不管是唱歌, 这里有跳舞运动什么画画下棋都一样都一样 그래서 的确觉得越来越难了 확실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라 넌 목소리가 좋아서 분명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야
1: 난不是问题吧你嗓子这么好肯定能学好
0: 그러니까요 난不是问题吧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야 네 嗓子 여기서도 嗓子这么好,嗓子는 목이라는 말보다는 목소리.
1: 100%是指声音
0: 목소리목소리예니더声音해도좋

0: 근데 여기서는 쌍즈가 되는 거죠. 나, 너의 그 목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네 쌍즈 这么好. 肯定 能学好. 확실히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작은 소원이 하나 있거든.
1: 谢谢你的鼓励我不会放弃的因为我有一个小心愿.
0: 오, 谢谢你的鼓励. 응원해줘서 고마워. 谢谢你的鼓励. 鼓励, 응원하다. 我不会放弃的. 放弃, 포기하다.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因为, 왜냐하면 我有一个小心愿. 작은 바람이 있거든. 무슨 바람?
1: 어? 什么心愿?
0: 什么心愿? 어떤 소원인데?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해주고 싶어.
1: 我想学好唱歌,然后唱给大家听,帮大家忘掉烦恼.
0: 그러니까요. 我想学好唱歌,学好唱歌. 잘 배워서, 学好니까 잘 배우는 거죠. 学好唱歌,然后, 그런 다음에 唱给大家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唱给听, 듣게 해주고 싶어요. 帮大家,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忘掉烦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름, 걱정을 忘掉,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요. 와,
1: 这个心愿不是小心愿啊，哦，这是个大心愿，
0: 大心愿，但是一定要学好哟。当然，如果唱的不好听的话，不会让大家忘记烦恼，会给大家制造烦恼。王老师，保证我不会放弃的。其实这个是洪老师的一个愿望，小小心愿。黄老师把自己的小心愿写在了我们的第十二课里边。对对，哇，
2: 하루빨리 꿈이 이루어지길 바랄게.
1: 와祝你早日梦想成真哇祝你
0: 뭐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쭈, 축원하다, 바라다. 早日, 빠른 시간 안에 얼른 梦想成真 이루어지길 바랄게. 네가 콘서트를 열면 내가 제일 먼저 표를 살 거야.
1: 你要是开演唱会我第一个买票.
0: 오, 我相信您
1: 一定会第一个买票.
0: 会做到，没错，一定一定一定。你要是开演唱会， 만약에 네가 开 열다 무엇을 演唱会 콘서트를 열면, 我第一个 처음으로 买票 표를 살게. 자, 해설 보겠습니다. 98쪽이고요. 첫 번째, 协调,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이번 행사는 여러 부서의 일정을 조율해야 해서 꽤 번거롭다.
1: 这次活动需要协调好几个部门的时间，挺麻烦的。
0: 这次活动, 이번 행사죠. 需要协调,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好几个部门, 여러 부서의 시간, 시간, 시간을 조율해서 挺麻烦的. 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사장님은 각 지역의 업무 조율을 그에게 맡겼다.
1: 老板让他负责协调各地的工作.
0: 老板, 사장님이 让他, 그에게 뭐뭐 시켰습니다. 负责, 책임을 맡겼습니다. 协调, 그에게 조율하라고. 무엇을? 各地的工作, 각 모든 지역의 업무를 조율하라고 그에게 맡겼다. 우리 둘이 일정을 잘 맞춰서 겹치지 않도록 하자.
1: 我俩得好好协调一下行程，别冲突了。
0: 我俩, 우리 둘이 得 뭐뭐 해야 합니다. 好好协调一下, 잘 조율을 해서 무엇을? 行程, 일정이죠. 行程, 别冲突了, 겹쳐서 되지 않게, 충돌되지 않게, 别冲突了. 두 번째, 鼓励, 격려하다, 응원하다. 엄마는 늘 나에게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 주신다.
1: 妈妈经常鼓励我要坚持到底.
0: 마마, 엄마죠. 징창 꾸리워, 꾸리, 격려하다. 이 표현 좋습니다. 坚持 到底, 到底,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고, 坚持 到底. 그는 늘 나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며 격려해준다.
1: 他经常鼓励我要多尝试新鲜的东西.
0: 징창 꾸리워, 늘 격려해줍니다. 要多尝试, 뭔가를 새로 해보는, 도전해보는 거죠. 신鲜的东西,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며, 맛보라고, 해보라고, 또尝试新鲜的东西. 실패할 때마다 친구들이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준다.
1: 每次失败的时候,朋友都鼓励我别放弃.
0: 每次, 매번, 失败的时候, 실패할 때마다, 朋友, 친구가, 친구들이 都鼓励我, 나에게 격려, 응원해줍니다. 别放弃,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줍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3: 你还在学唱歌？这么忙？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오늘 이제 독해 중에 제일 긴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정을 갖고 또 봐야죠. 문제는 몇 페이지에 나오죠? 지금 145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47번부터 문제를 확인해 보겠어요. 이메일의 목적은, 여기서 이메일도 밑줄을 긋고 purpose도 밑줄을 거야 돼. The purpose of the email. 그 이유는 이게 그 더블 트리플 패시지에서는 이메일도 나오고 또 뭐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첫 번째 패시지에 단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려면 The purpose of the email까지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 다음 148번은 이 참가자들은 무엇을 하도록 요청을 받냐 그랬어요. 그래서 the attendees be asked to do. 요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뭘 하도록 요청을 받냐. 그리고 149번은 아마도 이 Bright Path Language Institute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그러면 이제 Bright Path Language Institute를 밑줄 그어두시면 돼요. 그래놓고 true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됐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50번 보면은 미즈 서가 어떤 방을 예약할 것 같냐 이런 것도 이게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What room reserve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room 1, room 2, 이제 3,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에서 아 우리는 이런 방이 필요해요. 이게 합쳐져서 풀리는 연계 문제로 딱 그 흐름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토익 훈련이 된 어떤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거죠. 151번 보면 미즈 최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처음은 이메일이죠. 그죠? Dear Mr. Park에게 Thank you for agreeing to lead the intensive TOEIC seminar. 집중 TOEIC 세미나를 이끌어주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해서 next Tuesday at 2 p.m. 이런 말이 나왔어요. For our new scholarship students, 우리 장학생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새로운 장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Please plan for a 2.5-hour session. 2시간 반짜리를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죠. I will reserve a seminar room. 세미나룸을 예약할 건데요. In the Maple Building에서 예약할 거예요. And 그리고 make sure that 확실하게 할 겁니다. 잘 보세요. Speakers and a projector are available. 결국 스피커들과 프로젝터가 이용 가능한 곳이어야 돼요. Since you will be using your own laptop, 당신 자신의 랩탑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it should connect easily to the projection system. 이게 projection system에 쉽게 접속이 돼야 합니다. Please bring 10 copies of any handouts you plan to use. 당신이 사용할 계획인 그 핸드아웃 10부를 가져오세요. So that everyone will have one. 모두가 다 이 한 부씩 갖고 있을 수 있도록. As Ms. Choi will also be attending. 또한 이 Ms. Choi 양도 또한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인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학생에다가 Ms. Choi도 합치고 또 뭐 당사자 자기도 합치면 이제 학생 수 플러스 2가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 이게 그래서 10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합쳐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while looking for suitable preparation materials, 이 적합한 준비용 자료를 찾는 동안, I found an excellent TOEIC book on listening skills. listening skill에 관련된 뛰어난 TOEIC 책을 찾았어요. Fortunately, 다행히도, our institute library, 우리 연구소 도서관에 has just enough copies.

is 딱 충분한 그 부수가 있어요. Of mastering TOEIC listening의 그 충분한 매수가 이제 부수가 있대요. For each of our new scholarship students to have one. 각그 장학생들이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이 토익 어떤 세미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니까 147번 정답은 D번, 네 번째가 정답이 돼요. To make arrangements for an event. 그리고 148번, 참가자들은 뭐하래요? 책 미리 읽어두라 그랬잖아요. 훅 지나갔지만.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 보여요.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은 불안해요. 5분 안에 다섯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5분 남아도. 근데 그럴 때 자 이런 거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못 읽어. 아까 이제 읽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요 정도 나왔죠. 그게 read a book 하라 이거예요. A번. A번이 148의 정답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Bright Path Language Institute Library를 보니까 아까 Mastering TOEIC Listening이 딱 그 학생 수에 맞게 있다 그랬죠. 근데 딱 availability가 8권이에요. 8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몇 명이에요? 8명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9번 아까 딱 학생들이 볼 정도의 충분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딱 8이 나와요. 그래서 B번 It has 8 new scholarship students 해서 이 B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계 문제죠. 149가 두 개의 본문을 합쳐서 푸는 연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패시지로 가보겠어요. Bright Path Seminar Room Guide. Seminar Room 1을 보니까 holds up to 14 people, 14명을 수용할 수 있고 최대 14명, can be equipped with audiovisual tools if requested. 요청이 있으면 이런 그 시청각 도구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It is available only in the mornings. 이거 오전에만 가능하다. As it is generally reserved by the curriculum team in the afternoons. 오후에는 커리큘럼 팀이 일반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시간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수업하는 시간 같은 것도 또 생각을 해두고 14명은 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제 8명의 미즈최의 또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합쳐봐야 10명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또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첫 부분에 뭐가 나왔죠? 화요일 오후 2시라 그랬어요. 그죠? 화요일 오후 2시에 한다고 첫 문장이 나왔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이 세미나 룸 1은 지금 이게 저 오전에만 되고 오후에는 못 한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땡! 그럼 예선 탈락. 그러면 이제 세미나 룸 2로 가서 sits 10 participants 10명을 앉힐 수 있다. 이거 괜찮죠? And green includes audio visual equipment 시청각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Compatible with most laptops. 대부분의 랩탑, 휴대용 컴퓨터와 호환이 되는 아까 저 자기 컴퓨터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접속이 돼야 되니까 이거 호환된다. 이게 되네요. Tables and chairs can be moved as needed. 필요하면 이 테이블과 의자는 옮길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룸 2가 제일 적합한 그런 답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의 답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150번, 150번의 정답 B, 세미나 룸 2가 딱 맞죠. 지금 인원도 대강 숫자도 맞고 그 다음 계속 보시죠. 세미나 룸 3는 sits 7 participants니까 예선 탈락이죠. 그죠? 학생만 8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And Greek includes audiovisual equipment compatible with most laptops. 번역 외계랑 똑같고 It contains one large table 큰 테이블 하나 있다. That cannot be rearranged. 이거는 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옮길 수도 없고. 그 다음 Lecture A는 accommodates 18 attendees. 18명을 수용할 수 있고 comes with a built-in computer and projector. 내장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그분은 휴대용 컴퓨터 가져와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external laptops cannot be connected to this system에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temporary testing stations, 임시 테스팅하는 곳이 have been set up, 설치되어 있습니다. In this hall, 이 홀에, for the month, 그 달에. So please, 그러므로
책 with 유나 최에게

0: 확인하세요. About planned student activities before reserving it. 이걸 예약하기 전에 계획된 학생 활동에 대해서는 유나체에게 확인해라. 그럼 유나체가 이거 담당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보면 학생과 이제 함께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미즈 최는 누구?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151번 정답은 B. She supervises the new student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연계 문제가 돼요. 앞에 이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이거랑 또 이 사람에게 문의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학생 담당이겠죠. 그렇게 해서 B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전체 147에서 151의 본문을 함께 들어보시죠.
1: Dear Mr. Park, thank you for agreeing to lead the intensive TOEIC seminar next Tuesday at 2 o'clock p.m. for our new scholarship students. Please plan for a 2.5-hour session. I will reserve a seminar room in the Maple Building and make sure that speakers and a projector are available. Since you will be using your own laptop, it should connect easily to the projection system. Please bring 10 copies of any handouts you plan to use so that everyone will have one, as Ms. Choi will also be attending. While looking for suitable preparation materials, I found an excellent TOEIC book on listening skills. Fortunately, our institute library has just enough copies of Mastering TOEIC Listening for each of our new scholarship students to have one. I believe reading it will help them prepare well for the seminar.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with any other arrangements. Best, Mina Saw.
2: Brightpath Seminar Room Guide. Seminar Room 1 holds up to 14 people and can be equipped with audiovisual tools if requested. It is available only in the mornings, as it is generally reserved by the curriculum team in the afternoons. Seminar Room 2 seats 10 participants and includes audiovisual equipment compatible with most laptops. Tables and chairs can be moved as needed. Seminar Room 3 seats 7 participants and includes audiovisual equipment compatible with most laptops. It contains one large table that cannot be rearranged. Lecture Hall A accommodates 18 attendees and comes with a built-in computer and projector. External laptops cannot be connected to this system. Temporary testing stations have been set up in this hall for the month, so please check with UNA Chair about planned student activities before reserving it. To reserve a room, contact Samuel Jung at sjung@brightpath.ac.kr no later than 1 week before your event.
0: 잘 들어보셨죠? 토답단 애독자님, 이분이 토익 만점을 받은 기윤호님이신데 아마 만점 받고 계속 듣기는 힘드시겠죠. 계속 좋은 대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비상한 천재 또롱이님, 푸른 하루님, 박진우님, 김성혜님, 인사하는 프로도님, 나도 만점님, 잘 열심히 듣고 계신 거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토익킹 자료실. 거기에 단어 계속 보고 있죠. 단어 백선, shipment. shipment는 이제 배송품이나 선적의 뜻이죠. The shipment arrived early. 그 배송품은 일찍 도착했다. rewrite, 다시 작성하다. We rewrote the manual. 그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training materials.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막상 training 자리에 빈칸을 딱 치고 트레이니 맞냐, 트레인드가 맞냐, 트레이닝이 맞냐 이러면 잘 못 고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게 교육 자료, 훈련용 매뉴얼 이렇게 볼 수 있죠. 훈련용 자료죠. Please review the training materials. 이런 걸 이제 덩어리로 많이 읽고 암기해 나가셔야 돼요. Feature가 이제 특징으로 다루다, 포함하다 이런 뜻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the hotel features a large pool. 이 호텔은 아주 큰 풀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듈러, 조립시계, 우리 모듈시계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하죠. The office uses modular furniture 하면은 그 사무실은 조립식 가구를 사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Advanced. 여러분 초급, 중급, 고급 암기하고 계신가요? 초급을 뭐라 그래요?

elementary 또는 primary, 중급은 intermediate, 그리고 고급의 그 단어가 바로 이거 advanced. 여러분이 이제 고급 과정을 공부한다면은 advanced course를 공부하는 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advanced degree 하면은 또 고급 학위면은 박사 학위 이런 걸 advanced degree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볼까요? The device uses advanced technology 하면 그 장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emporarily, 쉬운 단어죠. 근데 이게 또 문맥상 탁 또 정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The store is temporarily closed. 이 상점은 잠시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동안 레노베이션 공사가 있어서 잠시 문 닫습니다. 그때는 temporarily가 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maintenance는 유지 보수 개념의 명사죠. 그래서 the machine needs maintenance. 그 기계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leadership 이렇게 보면 단어들이 쉬워요.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모여서 토익 독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 정리해 드리는 거 애정 갖고 빨리 읽고 이거 뭐 100단어 한 번에 소화하시고 그런 욕심을 가져주세요. 알았죠? She showed strong leadership. 그녀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workshop. 자, employees attended a workshop. 직원들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conduct. 이게 그 실시하다, 수행하다죠. 이것도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we conducted a survey. 우리가 설문조사를 시행했죠. 조사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we conducted research. R-E-S-E-A-R-C-H. research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survey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어가 꼭 필요합니다. 알았죠? A survey. 근데 research는 어가 붙지 않는다. 마지막, global, 세계적인. The company has global clients. 이 회사는 전 세계에 고객이 있죠. global. 이게 결국은 전 세계의 globally, 세계적으로 ly 붙어서 정답으로 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1: Oh, ready to do what?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한 주 내내 우리 뭐 여러 가지를 좀 배웠어요. 뭐
0: yeah.
1: 예를 들어서 눌어붙은 프라이팬을 쉽게 닦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바나나

0: 변하지 않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식기 세척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거 그냥 두면 아깝잖아요. 자, 우리 다시 손형작, 입영작으로 완전히 우리 것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let's take a look at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some interesting tips on how to clean frying pans.
0: 네, 눌어붙은 프라이팬을 쉽게 닦는 방법. 그때 방송 나간 이후로 도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I have.
0: Oh, mm-hmm. Did it work?
1: Yes, I actually only use like stainless steel frying pans.
0: Right, right.
1: So they're really hard to clean.
0: Yes, I bet.
1: Yeah, so this definitely worked.
0: Ooh, nice. Mm-hmm. 자, 가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이 당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힘으로 닦지 마시고 일단 쉽게 두세요. 너무 화내지 말라는 거죠.
1: 네.
0: 자, 그 팬을 공격하지 마세요.
1: Don't attack the pan.
0: 그게 당신에게 돈을 빚지 있는 것처럼
1: like it owes you money.
0: 그걸 쉽게 두세요 먼저.
1: Let it cool down first.
0: Mm-hmm.
1: Don't attack the pan like it owes you money. Let it cool down first.
0: 네. 자, owe someone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얼만큼을 빚지고 있다. 이미 상태를 강조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is owing이라고는 쓰지 않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Right. 그냥 동사로 쓰면 돼요.
0: 오케이. Okay. Mm-hmm. 자, 그리고 let it cool down firs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ool down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침착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literally 식는다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1: Yes.
0: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따뜻한 물과 세제 몇 방울, 베이킹 소다 두 스푼을 넣으세요. 자, 따뜻한 물을 더하세요.
1: Add warm water.
0: 접시 비누에 몇 방울들을.
1: A few drops of dish soap.
0: 그리고 베이킹 소다에 두 스푼 양들을.
1: And two spoonfuls of baking soda. Add warm water, a few drops of dish soap, and two spoonfuls of baking soda.
0: 네, a spoonful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 스푼에 꽉 채운 양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That's right.
0: 당연히 이제 뭐 two spoonfuls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1: Mm-hmm.
0: 그리고 쌤, dish soap 대신에 다르게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1: Yes, you can also use dish detergent.
0: Mm-hmm.
1: Yeah.
0: 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탄 찌꺼기가 저절로 불도록 20분간 그대로 두세요. 자, 그게 20분간 앉아있게 두세요.
1: Let it sit for 20 minutes.
0: 그 탄 조각들이 느슨해지도록.
1: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0: 그들 스스로.
1: On their own. Let it sit for 20 minutes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on their own.
0: 네.
1: 네, 이제 요리하실 때 이거 이 단어를 아시면 좋아요. Let it sit. Let something sit.
0: 아, 좀 앉아 있어라 이런 느낌이네요. 접시든 뭐 그게 뭐 팬이든 뭐가 됐든 간에.
1: 네,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0: 더라.
1: So let it sit 뭐 in the fridge for 10 minutes or let it sit 뭐 outside for 20 minutes.
0: 아, 그냥 가만히 두고 뭐 식을 때까지 기다리든 뭐든이 되겠습니다. So
1: 네.
0: let it sit. 오, 좋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burnt then bits라고 했는데 여기서 bits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지만 실제로는 찌꺼기를 표현할 때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Don't attack the pan like it owes you money. Let it cool down first. Add warm water, a few drops of dish soap, and two spoonfuls of baking soda. Let it sit for 20 minutes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on their own. If the burnt bits are still stubborn, bring the mixture to a gentle boil. Once the gunk comes off, wash it normally.
1: And on Tuesday, we learned about, we learned how to take care of bananas.
0: 맞습니다.
1: And how to eat them well.
0: bananas.
1: Yes.
0: 빨리 갈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죠. 가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밀봉된 비닐봉지에 보관하지 마세요. 자, 바나나들을 유지하지 마세요.
1: Don't keep bananas.
0: 밀봉된 플라스틱 가방 안에.
1: In a sealed plastic bag. Don't keep bananas in a sealed plastic bag.
0: 네, 이 plastic bag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비닐봉지가 되겠습니다. So vinyl bag이라고 하면 좀 아니겠죠, 그죠?
1: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봉지 얘기할 때는 vinyl이라는 단어 진짜 거의 안 써요.
0: 안 쓰죠,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뭐 plastic bag 혹은 뭐 paper bag 아니면 그냥 bag. Do you need a bag?
0: 아하. 뭔가 비닐 재질의 무엇 할 때는 vinyl 이런 단어가 없는 단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갖고 다니는 비닐봉지는 이렇게 써주시면
1: yes.
0: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숙성을 촉진하는 가스를 가둬 더 빨리 익게 만듭니다. 자, 그것은 숙성 가스를 가둡니다.
1: It traps the ripening gas.
0: 그리고 이것저것들의 속도를 냅니다.
1: And speeds things up. It traps the ripening gas and speeds things up.
0: 네.
1: When something speeds up, it means that it's become something is done faster and faster, right?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익는 게 더 빨리 되는 거죠.
0: 맞아요.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루두루 뭔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들이 좀 다 빨라진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좀 오픈돼 있는 곳에 놔둬라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peed up의 반대는 slow down이지 speed down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다른 익은 과일과 떨어뜨려 실온에 보관하세요. 자, 그것들을 유지하세요.
1: Keep them
0: 방 온도에
1: at room temperature.
0: 직사광선에서 떨어뜨려 유지하세요.
1: Away from direct sunlight.
0: 그리고 다른 익은 과일에서 떨어뜨려
1: and other ripe fruit. Keep them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other ripe fruit.
0: 네, 아까 ripening이라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other ripe fruit이라고 했습니다. 이 ripe 자체가 이미 익은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죠.
1: Yeah, that's 그쵸? right. 그리고 선생님, fruit는 보통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0: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개념으로 쓸 때가 많은데 물론 이제 개개 각각의 이제 그런 fruit들을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많은 fruit들이 이것저것들이 다양한 게 있었다라고 할 때는 복수로 쓸 수도 있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는 fruit으로 쓰겠죠. 거의 fish 같은 느낌이랄까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아 direct sunlight이 직사광선이구나. 요 정도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Don't keep bananas in a sealed plastic bag. It traps the ripening gas and speeds things up. Keep them at room temperature, away from direct sunlight and other ripe fruit. Wrap the banana stems with foil to slow down the ripening process. If the bananas are already too far gone, don't toss them. You can still use them to make banana bread.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dishwasher.
0: 네.
1: And if you think that easy writing topics are random, they're not. They are a reflection of Mayu 선생님's life.
0: Oh, yes.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최대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을 좀 넣긴 합니다.
1: 네. 네.
0: 자, 설거지 지옥에서 구해줄 스팀 식기 세척기 광고였죠. 가봅니다. 아직도 소중한 저녁 시간을 산더미 같은 설거지에 파묻혀 보내고 계신가요? 자, 당신은 여전히 보내고 있나요?
1: Are you still spending
0: 당신의 소중한 저녁들을
1: your precious evenings
0: 접시들의 산더미 아래 파묻혀서
1: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Are you still spending your precious evenings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0: 네. 여기서 evening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해서 evenings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이런 걸 강조해 주겠죠. 저녁 시간마다 저녁마다 모든 저녁을 좀 강조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루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0: Right, right.
1: On Mondays, I go to the gym.
0: Right, right.
1: In the mornings, I drink coffee.
0: 원래는 아침에 그러면 in the morning이라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해요. 원래 기본이에요.
1: 네.
0: 근데 매번 아침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S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MS300은 강력한 스팀 세척 기능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음식 얼룩을 맑게 제거합니다. 자, 그것의 스팀 세척 힘으로
1: With its steam cleaning power
0: 그 MS300은 날려버립니다.
1: The MS300 blasts away
0: 고집센 기름과 음식 얼룩들을
1: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With its steam cleaning power, the MS300 blasts away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0: 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그 grease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뭔가 신선한 오일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써버린 그런 타버린 그런 기름 때 수준이죠.
1: 그렇죠? 맞아요.
0: Right.
1: 네.
0: Grease를 썼고요. 이 고집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격 말고도 아, 잘 지워지지 않는 일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 특히나 이런 grease 아니면 stain에 대해서 right. 많이 말하죠.
0: Right. So stubborn하다고.
1: Yeah, it's not coming out. Right. It's a stubborn stain.
0: Yes. 세 번째입니다. 이 강력한 식기 세척기는 접시와 그릇은 물론 프라이팬까지 거뜬히 세척합니다. 자, 이 강력한 식기 세척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0: 접시들, 그릇들, 그리고 심지어 팬들을
1: plates, bowls, and even pans
0: 챔프처럼
1: like a champ.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plates, bowls, and even pans like a champ.
0: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뭔가 견뎌낸다라고 하려고 like a champ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을 했달까요?
1: Yeah.
0: 그렇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Are you still spending your precious evenings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With its stem cleaning power, the MS-300 blasts away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plates, bowls, and even pans like a champ. If you're in a rush, hit quick mode, and your dishes will come out clean in 30 minutes. Call it a day, and let the MS-300 take it from here.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of a person who realized when they desperately needed a dishwasher.
0: 아, 맞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동안 없이 살았나. 이런 내용이었죠. 가봅니다. 어제 친구들 한 무리가 놀러 와서 즐거운 밤을 보냈어. 자, 친구들의 한 그룹이
1: A group of friends
0: 놀러 왔어 어제.
1: Came over yesterday.
0: 그리고 우린 밤을 가졌어.
1: And we had a night
0: 재미에
1: of fun. A group of friends came over yesterday and we had a night of fun.
0: 네. 여기 come over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들르다 혹은 놀러 오다 정도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over 자체가 약간 집으로 온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아, 참고로 sleep over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자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1: 오, 맞아요. 네. 아이들이 뭐 많이 하잖아요.
0: 어렸을 때요.
1: Do you want to sleep over? 그러면 당연히 yeah. 집에서 자는 거라서
0: 맞습니다.
1: 그 over 안에 집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0: 어렸을 때 정말 뭐 사촌 집에 가가지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죠.
0: Right. 자, 두 번째는요. 물론 설거지 거리를 잔뜩 남겨두고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자, 그건 물론
1: That was of course
0: 그들이 떠날 때까지는
1: Until they left
0: 그 모든 더러운 접시들을 뒤에 남기며
1: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That was, of course, until they left,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0: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leaving 하고 나서 all the dirty dishes라는 게 명사가 나왔어요.
1: Mm-hmm.
0: 그리고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는 뒤에 남겨두는 거. 그냥 두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1: 맞아요.
0: 약간 무책임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1: 아니, 뭐 손님들이 네. 오면 손님들이 설거지 하면 안 되죠.
0: 그럼 그렇죠?
1: 네네.
0: 정말 졸지 이상하게 만드시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설거지하지 말고 그냥 버려버릴까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어. 자, 그건 엄청 안 좋아서
1: It was so bad
0: 난 진지하게 생각했어
1: That I seriously thought
0: 그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에 대해
1: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0: 그것들을 씻는 대신에
1: Instead of washing them It was so bad that I seriously thought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instead of washing them
0: 네, 여기 지금 think about이 나와요 thought about이라고 과거형으로 쓰긴 했지만 so think about doing something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려하는 게 되겠죠
1: 네.
0: 아, 나 그냥 이거 버릴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네.
1: yes.
0: 자, 그리고 it was so bad that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 문법책에서 많이 보셨죠 so 형용사에서 뭐 대절하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1: All right.
0: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Okay, let's take a listen.
2: A group of friends came over yesterday and we had a night of fun. That was, of course, until they left, leaving all the dirty dishes behind. It was so bad that I seriously thought about just throwing them out instead of washing them. I finally caved and bought this dishwasher. And it's been a total game changer. Honestly, I don't know how I survived without it all this time. Hashtag lifesaver.
1: And on Friday, mm-hmm.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debating whether to get a dishwasher or not.
0: Right. Mm-hmm. 식기세척기 구매를 고민하는 부부였죠. 자, 가봅니다. 우리 식기세척기 살 때도 됐잖아. 밤마다 설거지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자, 시간이야.
1: It's time.
0: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가졌을.
1: We got a dishwasher.
0: 난 지겨워.
1: I'm sick.
0: 설거지를 하는 게.
1: Of doing the dishes.
0: 매일 밤에.
1: Every night. It's time we got a dishwasher. I'm sick of doing the dishes every night.
0: 네.
1: 선생님, 첫 번째 문장.
0: 네네.
1: It's time we buy a dishwasher. 하고 it's time we got a dishwasher. 현재 형태로도 쓸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 과거 형태로 쓰죠?
0: 굳이 과거를 쓴 이유는 과거에 샀어야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별로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so 뭐 이런 거 아이들도. Mom, it's time you raised my allowance. 막 이런 느낌.
1: 진작 했어야지.
0: 친구들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식기세척기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수납장 개조하는 데만도 엄청 들 거라고. 자, 그것들은 정확히 싸지는 않아.
1: They're not exactly cheap.
0: 그 수납장을 개조하는 것만으로도
1: Modifying the cabinet alone
0: 많이 비용이 들 거야.
1: Will cost a lot. They're not exactly cheap. Modifying the cabinet alone will cost a lot.
0: 네, 세 번째입니다. 싱크대 좀 봐. 군부대 하나를 통째 먹인 것 같잖아. 자, 그 싱크를 봐.
1: Look at the sink.
0: 그건 보여.
1: It looks
0: 우리가 전체 부대를 먹인 것처럼.
1: Like we fed an entire army. Look at the sink. It looks like we fed an entire army.
0: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3: It's time we got a dishwasher. I'm sick of doing the dishes every night.
2: They're not exactly cheap. Modifying the cabinet alone will cost a lot.
3: Look at the sink. It looks like we fed an entire army. You have no idea how stressful it is to deal with this kind of mess every day.
2: I guess I've been taking it for granted. I'll stop putting it off and start looking.
1: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0: Writing.
1: All right, that is a wrap. Have yourselves a wonderful weekend, a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0: Bye.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5: Listen up, everyone.
1: 귀가 트이는 영어.
5: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요,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문도 만들어보는 복습 시간입니다. 월요일 기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 Yeah, and we looked at the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S getting to record levels, but thanks to a few really wealthy individuals.
1: 그렇죠. 자, 미국의 자선기부 규모가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4: 카메론입니다.
5: 웰컴 어보드
4: 이비 트위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 Teen and Young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6: 자, 이번 주에 만나봤었던 사연들을 다시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우리나라 벚꽃 축제를 한 외국인 분이 핑크스리라고 해서 처음엔 어딘가 했는데 아, 이런 벚꽃이 만개한 지역을
5: 맞아요.
6: 얘기하는 거였구나.

0: 거야.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도 않아. 바꿔볼게요.
1: It's not so easy in real life.
0: 뭐 말로는, 뭐 이론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선 실제 그리 쉽지 않다. 투자나 재테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It's not so easy in real life.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현실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1: In real life, the process is much more complicated.
0: 그 다음에 무엇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다. Just accept something.
1: I just accept them and enjoy them as part of the fun of movies.
0: Part of the fun of movies. 영화의 그냥 한 묘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1: I had no choice but to just accept the result.
0: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어로?
1: I had no choice but to do something.
0: But to까지예요. 그렇죠?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취향에 안 맞는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not to someone's liking 이 문장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그래서 영화가 좀 네 취향이 아니었어? Was the movie not your liking?
0: 너의 취향과는 좀 멀었나? 아하. 이런 얘기. So was the movie not to your liking? 이런 문체를 여러분 연습을 같이 해봤고요. 취향에 안 맞으면 그냥 환불받을 수 있어.
1: You can get a refund if it's not your liking.
0: 그냥 돈 다시 받으라는 얘기죠.
1: Yeah.
0: 그냥 환불받아. You can get a refund if it's not to your liking. 이렇게도 잘 써보세요. 자, 수요일 만났었던 사연은요.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저희한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조금 내려놓는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본인만의 짧지만 강렬한 어떤 휴식 방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유의미했었던 그런 조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True rest. I used to watch short form videos a lot during my breaks. But I spent more and more time watching them, and eventually I experienced burnout. Here are a few things that helped me recover. First,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which keeps your brain alert instead of letting it rest. When I was tired, it helped me to lie down, close my eyes, and listen to the radio.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Sometimes it helped me to work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Third, prepare different ways to rest in advance. If I only have 5 minutes, I enjoy a favorite scent. If I have 10 minutes, I do some stretching.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About 70% of modern adults are said to experience burnout at some point. I hope everyone can overcome it by learning how to rest well.
0: 자, 본 방송에서 세 가지 표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엇을 좀 멀리하다. Stay away from.
1: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0: 좀 지친 상태에서는 전자기기를 좀 멀리해라. 피하라는 얘기죠. 보고 있으면 뭐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니까. 나는 요즘 붉은 고기를 좀 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먹고 뭐 닭고기 이런 거 먹는다는 얘기죠. 닭가슴살 같은 거. 오케이?
1: I'm trying to stay away from red meat these days.
0: 한번 더요.
1: I'm trying to stay away from red meat these days.
0: Okay. 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이 표현도 너무 좋았죠. A chance to recharge.
1: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0: 그렇죠. 그대로 외웠었던 문장이었죠, 우리가. 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영어로
1: I need a chance to recharge, but I have so much work to do.
0: But I have so much work to do.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화문에서 있었던 뭘 좀 줄이다 여감, 구동사 cut back on.
1: I'm trying to cut back on short-form videos these days.
0: 그렇죠. 숏폼 영상 자체를 덜 보려고 노력 중이다. 튀긴 음식 같은 걸 피하기 시작한 이후로 살이 좀 많이 빠졌다?
1: I lost weight after I cut back on fried food.
0: 그렇죠. Cut back on fried food 대신에 뭐 carbs라든가 어떤 영양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술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1: I'm trying to cut back on drinking.
0: 술은 좀 특이하게

0: have a special meaning. 다음에 for 누구누구 쓰면 되겠죠.
1: This webtoon has a special meaning for my husband and me.
0: 그 날짜는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 That date has a special meaning for me.
0: That date has a special meaning for me. 뭔가 딱 특정한 어떤 날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뭐 처음 만난 날이라든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요. 사귀기 시작하다. Start seeing each other.
1: We started seeing each other after our first date.
0: 그렇죠. 처음 만나고 바로 사귀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의 일이었다.
1: We didn't start seeing each other until much later.
0: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만난 건 만난 건데 몇 년 뒤에 사귀게 됐다. 그럴 때 we didn't start seeing each other. 그 다음 붙이는 게 until much later. 한참 뒤가 돼서야 그때서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팅으로 만나다 이 표현.
1: Meet on a blind date.
0: Meet on a blind date.
1: We met on a blind date.
0: 그대로 가시면 되죠. 우리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누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 번 더.
1: We met on a blind date.
0: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1: I'm dating someone I met on a blind date.
0: 그렇죠. I'm dating someone I met on a blind date. 우리 부모님도 누구의 소개로 만나셨습니다.
1: My parents met on a blind date.
0: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는 두 사람이 돼야 되죠. I met on a blind date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가니까 my parents met on a blind date 이렇게 문장들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 주에 사연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 복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 Yes,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next week.
0: See you back on Monday.
1: Bye-bye.
0: Goodbye.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It's the weekend,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우리 복습하는 날이죠. 우리 이번 주에는 쇼핑을 하는 주였습니다. 쇼핑 즐기시나요, 우리 스타님들? 자, 그런데 요즘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직구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직구를 하다 보면 이제 사이즈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실 때 이 메이커가 영국 제품인지 미국 제품인지 해외에 또 다른 나라의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의류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이즈 보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미국 제품이랑 영국 제품은 좀 비슷하거든요. 미국

0: 한국은 0, 2, 4, 6 이렇게 나가는데 영국은 비슷하게 4, 6, 8, 10 이렇게 나가요. 근데 시작 지점이 달라서 영국의 4하고 미국의 4는 달라요. 영국의 4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어느 나라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프랑스랑 이태리랑 뭐 유럽 제품이 뭐 40, 42, 38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품마다 자기네들 사이즈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꼭 사이즈 비교는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AI가 네. 다 알려줘요.
1: 오.
0: 그래서 AI에 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잭쌤은 또 온라인 쇼핑을 또 의류 사는 건 안 하시니까 음흠. 직접 입어봐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거는 뭐 단 뭐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원 사이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1: 아, 네. One size fits all.
0: 네, 보통은 one size라기보다는 one size fits all. Fits all까지 다 표기를 외국에서는 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starting with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how much is this postcard?
0: 자, how much is this postcard?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배웠죠. 이 엽서는 얼마예요? 인데 우리가 그냥 how much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빈칸 채우기를 해봐야 될 텐데.
1: 잠깐만요.
0: 네네네.
1: 무슨 빈칸이요?
0: 빈칸이요? 책에 있는 빈칸이요.
1: 아, 네. 혹시 페이지 넘버 알려줄까요?
0: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1: 페이지 넘버 142.
0: 아하, 142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 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으시면 따로 들리는 만큼만 적어보는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 텐데요. 월요일의 대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3: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0: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이 엽서 얼마예요?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한 장에 50센트예요.
1: It's 50 cents each.
0: 잠시만요. 한 장에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1: Each. E-A-C-H.
0: 각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 장이든 한 벌이든 다 ea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줄여서는 EA 이렇게 표기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입니다.
1: Or 5 for $2.
0: 네, 이거 어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Oh, really? Then I'll take 5.
3: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아, 정말요?
1: Oh, really?
0: 그럼 다섯 장 살게요.
1: Then I'll take 5.
0: 네, 그래서 다섯 장 살게요는?
1: Then I'll take, T-A-K-E, 5.
0: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다의 의미의 take가 여기서는 살게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좋습니다.
1: Great.
0: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1: You can pick, P-I-C-K, any 5 from the display. Display is D-I-S-P-L-A-Y.
0: 네, 우리도 display라고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3: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2: Oh, really? Then I'll take 5.
3: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Let's move on to Tuesday.
1: Tuesday we learned,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사실 try on은 입어보다, 착용하다, 뭐 뿌려보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몇 페이지인가요?
1: Page number 143.
0: 네, 143쪽입니다. 바로

0: 시작해 보겠습니다.
1: Can I try this on?
2: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3: Can I try this on?
0: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3: Of course.
0: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3: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오, 바로 저기에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3: It's right over there. So over, O-V-E-R.
0: Over there가 저기에라는 표현이죠. Fitting room, 우리도 fitting room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조금 달랐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1: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2: Let me check for you.
0: 감사합니다.
3: Thank you.
0: Small size도 있나요?
3: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0: 자, 여기 빈칸이 두 개가 있었어요.
3: Mm-hmm.
0: Do you have
3: it, IT?
0: 그것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들고 있는 뭐 그 의류일 수도 있고요. In a size?
3: Small, S-M-A-L-L.
0: 네, 그래서 사실 small size도 되지만 이 경우는 size small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확인해 드릴게요.
3: Let me check for you.
0: Let me
3: check, C-H-E-C-K.
0: 그렇죠, 그래서 check가 확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복습 화요일 끝났네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Can I try this on?
2: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1: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2: Let me check for you.
0: Let's move on to Wednesday.
3: Great. We'll move on to Wednesday and page 144.
0: Mm-hmm.
3: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였었죠. 그래서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른 색상인데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 예시가 우리 대화에 나왔었는데요. 그럼 바로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1: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2: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3: I love this bag.
0: I
3: love, L-O-V-E.
0: 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른 색상도 있나요?
3: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그쵸.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In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3: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중요한 단어가 빈칸에 mm-hmm. 들어가네요. 바로?
3: We have it in, I-N.
0: 맞아요. 그래서 in blue지 we have it blue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꼭 in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1: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2: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Oh,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3: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0: 빈칸에는
3: I'd, which is short for I would. I apostrophe D.
0: I would를 줄인 I'd가 들어가죠. 그래서 I would love to see the blue one인데 이렇게 좀 공손하게 뭐뭐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I'd love to see 다음에 보고 싶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the blue one이라고 했는데 the blue bag 대신에 bag를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신 쓸 수 있는 one을 써준 거죠. 영어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 in도 in blue, in red, in green이지만 한 번 써주고 뒤에 생략해 준 건데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를 넣어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더니 바로 가져왔죠. 여기 있어요.
3: Here you go.
0: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건넬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here

0: You, Y-O-U, go.
1: 네, here you go 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거예요.
0: This just arrived.
1: 네, 그래서 빈칸에는
0: just, J-U-S-T.
1: 막 들어온 거다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just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3: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2: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3: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1: Now it's Thursday's time.
0: Okay, on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둘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can't decide 까지만 얘기하면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인데 between이 나와서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these two, 이 두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실제 두 개를 진짜 비교할 때는 between A and B, and를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대화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2: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3: They're both great choices.
1: 이 두 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어요.
0: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1: 네, 바로 핵심 문장이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둘 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0: They're both great choices.
1: 둘 다라는 뜻의 단어가
0: both, B-O-T-H.
1: 그렇죠. 그걸 딱 빈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3: Excellent choice.
1: 있잖아요.
0: You know what?
1: 빈칸에는
0: no, K-N-O-W.
1: 네, K가 묵음이죠. You know what? 이게 있잖아. 이런 뜻의 표현이라고 했고요. 결정했어요.
0: I made up my mind.
1: 빈칸에는
0: I made up.
1: 그렇죠. Make up one's mind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up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0: I'll take the red one.
1: 네, 여기서 빈칸에는
0: red, R-E-D.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e은 대신해서 쓴 단어이죠, 그렇죠? I'll take the red one. 자, 이렇게 말했더니 훌륭한 선택이에요.
0: Excellent choice.
1: 빈칸에는
0: choice, C-H-O-I-C-E.
1: 네, 이렇게 말해주면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 복습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I can't decide between these two.
3: They're both great choices.
2: You know what? I made up my mind. I'll take the red one.
3: Excellent choice.
1: Now it's Frid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0: Right. And the sentence was,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accept가 받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어떤 지불 수단을 받느냐라고 할 때 Do you accept 뭐뭐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자,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accept credit cards?
5: Sorry, we only accept cash.
4: Sorry, we only accept cash.
1: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0: Do you accept credit cards?
1: Do you accept credit cards? 뭐, 이 문장은 다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0: Sorry, we only accept cash.
1: Sorry, we...
0: Only, O-N-L-Y.
1: 그렇죠, only, 단지... 라는 뜻의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 볼게요.
2: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3: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1: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0: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1: I don't have cash...
0: On me, O-N 들어가요.
1: 그렇죠. O-N 들어가는 표현이 굳어진 표현이라고 했죠.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0: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1: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빈칸에는
0: if.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그쵸. IF 들어갑니다.
1: 맞아요. 그쵸? 만약에 제가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로 if가 들어가죠. 물론이죠.
0: Of course.
1: 이 상품들은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0: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1: 그래서 빈칸에는
0: hold, H-O-L-D.
1: 네, 여기서는 잡다가 아니라 보관해두다라는 의미로 hold가 사용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의 대화도 쭉 보면서 우리 빈칸 채우기 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accept credit cards?
5: Sorry, we only accept cash.
4: Sorry, we only accept cash.
2: I don't have cash on me right now. Is it okay if I come back later?
3: Of course. I'll hold these items for you.
1: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네요.
0: That was a lot of 빈칸 채우기.
1: 아우, 빈칸이 참 많았죠, 그쵸? 근데 빈칸이, 제가 빈칸을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There are reasons why I put certain words as 빈칸s.
0: Right.
1: 네,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조금 복습하는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That's why you need the book.
0: That's right. And you might have noticed that the book for this month is almost over. So head out to your local bookstore and pick up the book for next month. And we'll see you then too.
1: 네, 물론 뭐 교재가 없어도 공부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교재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 교재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사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복습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와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전체를 다 들으실 수도 있지만 대화문만 따로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0: Thanks for reviewing with us,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는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Saturday, everyone. This is Juge.
0: 아유, 이번 한 주도 저희하고 같이 또 영어 몇 번씩 말해보시랴, 또 방송 들으시랴, 책에 또 이렇게 막 적어가시면 사시랴,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Oh, yeah. You guys did a great job studying every day, hopefully morning and evening. Uh-huh. But reviewing is equally important.
0: Very important. If Review. Not, really. Yeah. If not more, 더 중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다른 날과 똑같이 중요한 yeah. 게 복습 날인 것 같아요.
1: I think studying and reviewing what you studied, I think they're just as important.
0: 제가 어떤 그 영어 교육, 어떤 그 회화 말하기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따로
1: okay.
0: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베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yeah. 분들이 매일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1: right.
0: 어느 정도 중간에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1: That's right.
0: 그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리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1: Right. Unless you are a genius, you don't have to review. But people like me, I need to review over and over again.
0: 아, 모두 그렇게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것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1: Sure.
0: 벽 보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막 아무 의미 없이 막 똑같이 계속 말하는 것도 일종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1: right, right.
0: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은 항상 맥락 속에서 나 같은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주치 선생님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볼 때 경우 혹은 뭐 우리 PD님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보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을 달리해서도 같은 말을 해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상상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Absolutely.
0: 네, yeah. 자 오늘요 저희 9월호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1: Ooh.
0: And I believe 10월호 is already out there.
1: So keep in mind that toward every end last week, final week of every month, like now, The books are already out in your nearest bookstores. Please go buy the October book of Easy English.
0: 네.
1: And we have interesting, fun, and also like new expressions, new situations that are waiting for us.
0: Waiting for us. Yeah.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도 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워서 못하겠다라는 말씀하지 right.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Autumn is my favorite season.
0: Oh, mine too. Yeah. 네.
1: I love this time of the year where you know the leaves are turning. It's a colorful. You know the whole country is very colorful now.
0: 이런 마당에 영어는 웬 영어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그 희망차게 또 이 좋은 계절을 보람차게 느끼실 수 있게끔 14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All right.
0: 토요일 26일 Weekly Review 시작해볼까요? 네, 21일 월요일 순서에서는 그 어떤 그 외국에서 이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데 입구, the entrance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Looking for the entrance.
0: 그렇죠. Right.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바로 내가 그곳을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1: Oh, I just walked right past it.
0: 그렇죠.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곳을 바로 지나쳐 온 모양이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1: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0: 그렇죠. 제가 뭐뭐를 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랬나 봐요. 라는 말이 I must have. I must have. 다음에 여기서는 걸어온 모양이군요. I must have walked.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1: I must have. Must
0: I must have.
1: 네. 그랬나 봐요.
0: 그랬나 봐요.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그것을 지나쳐서 바로 그대로 온 모양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영문 대화 들어보시죠.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네, 자 제가 실례지만 입구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0: I'm looking for the entrance. 그랬더니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1: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0: 네, around the corner라는 말하고 on your left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데
1: That's right.
0: 이걸 문장으로 만드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예요.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라고 했는데 아이고 듣고 보니까 제가 거기 바로 지나쳐 모양이네요.
1: Oh, you know,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1: Right.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2번 어떨까요, 선생님?
1: Mm-hmm.
0: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제가 그분을 본 모양이에요.
1: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0: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자, 저 사람이 굉장히 낯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아요.
1: He looks so familiar.
0: 그렇죠.
1: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0: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물론 제가 저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할 때 I think I saw him somewhere 해도 되죠.
1: Right.
0: 그렇게 말해도 되죠.
1: Exactly.
0: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분을 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I must have seen him somewhe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I'm sure I've seen him somewhere.
0: 그렇죠. 어디서 분명히 봤다라고 말할 때. 네.
1: I think, Boeing Sam, you get this a lot. Like, when you have students, when they studied with you when they were young, they see you after many, many years. I must have seen her somewhere. Where did I see her?
0: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지.
1: 그러면 안 되죠.
0: 네, 영어를 배웠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지. 어디서 봤지?
1: 어디서 봤더라.
0: 네, 아, 그럼 고맙죠, 뭐. 자, That's 이제 right. 페이지를 넘겨서 142쪽으로 갑니다.
1: Mm-hmm.
0: 자, 여기서는 화요일 22일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그 정문을 이제 찾고 있다가 여기가 맞나 싶어서 저기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0: 라고 묻습니다.
1: Oh, you know, is this the main entrance?
0: Right. 그러면서 right. do I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죠.
1: Oh, yeah. Do I go in through here?
0: 그렇습니다. Do I go in through here? 자, 일단 제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Do I go in? 여기로, 여길 통해서 through here 라고 해서요.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하면 되겠네요.
1: Mm-hmm.
0: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잘 모르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새치기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 You know,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그러니까 right. by mistake 하면은 실수로 by mistake라고 하게 되죠.
1: Mm-hmm.
0: 자, 그래서 나는 미리 물어본 거다. Just to make sure.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본 거다라는 의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 Just to make sure.
0: 네, 그렇죠. 자, 여기서도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시작하는데요. 대화 들어볼까요?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2: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3: You're totally fine.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자, 이번 주에는 이 thank you for, thanks for, 뭐뭐잉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의 표현. 조금 구체적으로 왜 내가 감사한지를 말하는 거 함께 많이 보셨는데요.
1: Right.
0: 이렇게 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같은 표현 참 좋죠.
1: Yeah,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If I didn't know this, I might have gotten in trouble. Something bad would have happened.
0: 그렇죠.
1: Oh,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할 적엔 나중에 나오지만 thanks for the heads up 이런 말도 있었고요.
1: Oh, that's right. Thanks for the heads up.
0: 그렇죠. 자, 우리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합니다.
1: Okay.
0: 제가 그냥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표를 여기서 사는 게 맞나요?
1: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0: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여기서 표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okay.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을 때 just to make sure 좀 확실하게 해두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1: Right.
0: just to make sure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do I buy tickets here? 여기에서 제가 표를 사면 되나요? 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0: Just to make sure, do I buy tickets here? 라고 말이죠.
1: Perfect.
0: 네. 자, 이제 23일 수요일로 가볼까요?
1: Okay.
0: 자,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전시회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시물들이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1: Oh, I want to touch it. I want to touch the exhibit or display.
0: 선생님 꼭 그럴 때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1: I want to touch it.
0: 너무 이상해요.
1: Sounds evil, right?
0: Creepy. Yeah.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람객들이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규정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럴 때 allowed라는 표현이 많이
1: right.
0: 쓰이는 거죠.
1: Am I allowed to?
0: 네.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Am I allowed to? 제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To touch this display. 이 display, 즉 여기서 말하는 display는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 right.
0: 이 display를 touch하는 것이 allowed,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주 부드럽게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1: I'm afraid not.
0: 음?
1: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아주 약하다.
1: Yeah,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네, 약하고 그 깨지기 쉽다고 할 때 우리가 짐 붙일 적에도
1: right.
0: 깨지기 쉬운이라고 해서 왜 그 태그를 붙인 경우가 있죠.
1: 그때는 delicate 써도 괜찮지만
0: 네.
1: 가끔 fragile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0: 네, 거의 fragile이라고 쓴 것만 제가 봤거든요.
1: Fragile also means delicate.
0: 그렇죠.
1: Easily broken.
0: Easily broken.
1: It 그렇죠. breaks easy.
0: 어, yeah. 그러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다. Yeah. 그래서 왜 파손주의라고 할 때 fragile, F-R-A-G-I-L-E. 이거 fragile도 되고
1: fragile도 되고
0: fragile도 되죠.
1: 둘 다 괜찮아요.
0: 네네.
1: 그래서 It's fragile,
0: 그렇죠.
1: fragile.
0: 그는 이제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깨지기도 쉽고 쉽게 훼손되기도 쉽다라고 해서 quite delicate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었습니다.
1: It's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1: Very delicate.
0: 그렇죠. 만져보기 전에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만지고 그러지 않고 먼저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그쪽에서 말하네요.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Thanks for checking before

0: touching it.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 Before touching it. 근데 yes.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thanks for asking first. 이 yeah. 좋을 것 같은데요.
1: Yeah, thanks for asking first.
0: Thanks for asking first.
1: Yeah.
0: 많이들 그렇게 안 물어보고 막 하는 right. 경우 있고 또 아기들 데리고 간 그 부모님들이
1: right.
0: 아기들이 만져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1: Of course.
0: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럴 때 만져봐, 만져봐 막 이런 걸 부추기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1: That's terrible parenting.
0: 조금 그렇죠. 네. 뭐 스컬프처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1: especially
0: 경우.
1: Especially those. 네. Please do not let your children touch the artwork or display or exhibits. It's very sensitive.
0: Unless the sign says otherwise.
1: Oh, we're going to get to that.
0: Right.
1: Unless the sign says otherwise.
0: 만약에 표지판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다르게 쓰여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1: Okay.
0: 여기에 앉는 것이, 그 자리 가지고 앉는 것이 허용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1: Am I allowed to sit here?
0: Am I allowed to sit here? 그 개인적으로 내가 허락하겠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규정상 이게 허용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 right.
0: Am I allowed to sit here?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Am I allowed to sit here?
0: Am I allowed to sit here? 그렇죠. 자
1: right.
0: 이제 144쪽 목요일 순서 어느새 해봤습니다.
1: Alright.
0: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1: You're taking pictures
0: yes.
1: or taking photos
0: uh-huh. in here.
1: In
0: 이,
1: here.
0: 네, 이 안에서. 자, 그럴 때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Am I allowed to take pictures in here? 라고 해도 되지만 이럴 때 조금 더 가벼운 톤으로 Is it okay to? 가 있었죠.
1: Am I allowed to? Is it okay to?
0: 네.
1: Same meaning, right?
0: 네.
1: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0: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인데 좀 더 가볍게 들린다는 거예요.
1: Right.
0: 마음에 드시는 거로 골라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하나만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긴 right. 하는데 이럴 때는 이 표현을 할까 저 표현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시간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right.
0: 그냥 이럴 땐 이런 표현 해서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한 걸 하나 정도만 레퍼토리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1: Okay.
0: 여기서는 이제 예, is it okay to를 쓰고 있었어요.
1: Mm-hmm.
0: 네, 그래서 일부 전시물은 이 빛에 민감하다라고 했었죠.
1: Oh yes,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0: Light sensitive라고 해서 빛에 민감하다. Light sensitive.
1: Right.
0: 자, 영어 대화 듣겠습니다.
2: Is it okay to take pictures in here?
3: Sure. Just don't use the flash. Some exhibits are light sensitive.
2: Got it.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3: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2: Thanks for the heads up.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 룰이 이 그런 규정이 박물관 안에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까? 라는 말이 일단 있었고요.
1: Does that apply everywhere in the museum?
0: 네, 규정이 적용되다라고 할 때 the rules appl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right.
0: does that apply everywhere? 그 룰이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됩니까? In the museum? 자, 그랬더니
1: right.
0: 네, 단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달리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1: Yes, unless a sign says otherwise.
0: 네, 이때 otherwise는 something different를 가리켜요. 뭔가 다른 내용이란 뜻이 되는 거죠.
1: Right.
0: 네, 더불어서 thanks for the heads up 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1: Thanks for the heads up.
0: 네, 머리를 들어 올려서 저 앞에서 내 쪽으로 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1: right.
0: 안 오는지를 미리 알려준다라는 말이 the heads up이 된다고 했죠.
1: Thanks for the heads up.
0: Thanks for the heads up이라고 했는데요.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Mm-hmm.
0: 저 여기서 점심 먹어도 되나요?
1: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0: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혹시 여기서 점심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뜻으로 Is it okay to have lunch here? 라고 규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주
1: right.
0: 좋은 질문이 되겠죠.
1: Mm-hmm.
0: 네, 자 이제 25일 금요일 대화로 가겠습니다.
1: Okay.
0: 바로 어제 내용이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돈을 내려고 이렇게 쭉 줄 서서 이제 기념관

0: 기념품 가게에서 이제 줄 서 있다가 내 눈에 마침 들어온 하나의 물건을 발견. 야, 저것까지 사서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 줄 서 있는 이 내 스팟을 또 잃어버리기는 싫고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잠깐 제 가방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1: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0: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그러면서 제가 얼른 가서 하나 가져올 게 있어서요.
1: Yeah,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0: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Oh,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0: I'll keep an eye on it. Not two eyes, but one eye.
1: An eye.
0: One eye. 그래서 an eye, 하나의 눈이다. I'll keep an eye on it. 이라고 말합니다.
1: Oh, don't worry. I'll keep an eye on it.
0: 그렇죠.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Could you watch my bag for just a moment?
3: Sure. Go ahead.
2: Thanks. I just need to grab something.
3: No worries. I'll keep an eye on it.
2: I won't be long.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mm-hmm. 이 대화에서는 I'll keep an eye on it. 제가 그걸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라는 말도 있었고요.
1: Right.
0: 저 오래 안 걸려요. 라는 말도 있었죠.
1: Oh, I won't be long.
0: I won't be long.
1: I won't be long.
0: Will not를 이렇게 축약한 것이 won't가 되겠습니다. So I won't be long 한 다음에 really appreciate it 이렇게 말하는데요.
1: Right.
0: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에 보겠습니다.
1: Okay.
0: 제가 당신의 짐 가방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1: I'll keep an eye on your luggage.
0: I'll keep an eye on your luggage.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상대방이 고마워할까요?
1: I'll keep an eye on your bag.
0: I'll keep an eye on your bag. 그런 말이죠.
1: I'll keep an eye on your diamond ring.
0: Really?
1: Yes.
0: 네. 자,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1: Mm-hmm.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고려가 멸망한 게 부동산 때문이라고? 고려 후반기, 당시 고려의 가장 큰 고민은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멀쩡한 땅이 남아나질 않았고 토지를 개간할 인력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왕과 귀족, 평민들 모두 자기 몫의 땅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요. 각 땅의 주인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내란이 이어지자 고려는 점차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지만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죠.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some of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feline. And if we say feline, we're talking about a cat, basically. So related to cats or the characteristic of a cat. 고양이의, 고양이 같은 이런 형용사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명사일 때는 그냥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So you might say, the zoo has several species of feline animals, like lions and tigers. 이 동물원은 고양이과 동물이 꽤 많아.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 아니면은 고양이 같은이라는 뜻으로 her graceful movements had a feline quality. 아주 우아한 이 손동작, 몸동작이 마치 고양이와 같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F-E-L-I-N-E, feline. Now the next one is inadvertently. 자, 이건 부사인데요. 무심코, 우연히, 본의 아니게 이런 뜻입니다. It's accidentally or unintentionally without meaning to do so. For example, you're working on something on your computer, you spent hours and hours writing it, and then you inadvertently deleted that file from your computer. Now, of course, you didn't mean to do it, but it happened. 그래서 열심히 문서를 작성했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서 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 파일을 내가 삭제해버렸어? 그럴 때 무심코 본의 아니게 우연히 I inadvertently. 원치 않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강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다. Or you might say, Oh, I think I inadvertently offended someone. I didn't mean to. 본의 아니게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무례한 그런 신뢰를 범한 것 같아. 이럴 때도 I think I inadvertently made them upset.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So think of unintentionally, unknowingly, or accidentally. That would be related words to inadvertently. I-N-A-D-V-E-R-T-E-N-T-L-Y. The next one is precisely timed. Precisely는 아주 정확하게 timed, 그러면 어떤 그 타이밍에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시기를 정확하게 맞췄다.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죠. For example, her response was perfectly timed. 그 답변은 아주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The joke was precisely timed. 그러면은 그 유머가 아주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보통 조크는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개그맨들이 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타이밍. 그냥 아무 때나 농담한다고 재밌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precisely timed jokes를 할 줄 아는 개그맨이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Or you might say the rescue operation was precisely timed to coincide with the change in weather. 그래서 구조 작업이 이 날씨의 변화에 맞춰서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춰져서 이제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o you have similar expressions like perfectly timed or well timed, but today we're talking about precisely timed. And then we have the expression to be authenticated. 이거는 진품으로 확인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 중에 먼저 진품으로 확인이 돼야 경매에 붙여지겠죠. 뭐 가짜 물건을 이렇게 옥션에다가 올리진 않겠죠? So a lot of the time we do use this expression in the news when it comes to items or paintings that have been proven to be real, to be authenticated, and then they go under the hammer. The last expression is to spawn or spawned, and that means something appears, something happens, 무언가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의 spawn이 있습니다. For example, we might say the success of the movie spawned several sequels. 그 영화가 아주 성공을 해서 여러 속편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now with Michael Jackson. Never, love never felt so good, rather.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시간

0: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26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Now, in hour two, we're going to go back to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뉴욕 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자,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인데요.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유전적 특질, 즉 유전 변이가 무려 천 개가 넘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Scientists find more than 1,000 genetic variants linked to personality.
0: 과학자들, 성격과 관련된 천 개 이상의 유전적 변이 발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성격이 DNA를 비롯한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게 DNA상의 한두 가지 큰 특질이 아니라 무려 1260여 개의 유전 변이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심리자들은 평소 사람들의 성격을 일명 Big Five, 즉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그 다음에 불안, 우울과 감정 기복을 나타내는 신경성, 또 마지막으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뜻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분류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일종의 커다란 스펙트럼이어서 내 성격이 그중 어느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경로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구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To map this sprawling architecture, a group of experts formed a research consortium and analyzed more than 1 million genomes, searching for variant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he researchers also compared the genes of thousands of siblings and parent-child pairs to rule out other factors that could be at play. With data from 46 different study cohorts, they found a symphony of 1,260 genetic markers tied to personality. Nearly two-thirds of them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0: 이 방대한 유전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성격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찾아 100만 개 이상의 게놈을 분석했습니다.